시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가신다면은 아주 훌륭하게 실천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말로 배우려고 그런다면은 몸 떨어지면 말 떨어지고 입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실한 생각이 만물을 창조해낼 수도 있고 가정을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국가에 보탬을 줄 수도 있고 모든 만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 지수 화풍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내 스승하는 게 하나도 없고 부처도 곤충에 이르기까지 스승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곤충으로부터 인간까지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 당장 오장육부를 보십시오. 중생과 부처가 둘이겠나? 그 자생중생들을 제 마음으로 다스려서 바로 1100억 화신으로 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바로 삶의 보람이요 자유인이요 부처요 그거는 만물의 영장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한 주먹에 놓고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소중히 생각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흥 걸레처럼 써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씁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말도 함부로 나가죠. 자기가 마음이 금이면 금방에 모일 것이고 자기가 마음이 걸레라면 걸레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깡통끼리 모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깡통끼리 모이게 되면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아이고 이게 왁작왁작해서 똑 수라장 거죠. 집안이 혼동스럽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문 바깥에서 보통 상이 찌푸려지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각죽각죽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하니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그것을 어떻게 그 업보를 다 없애느냐. 그 자기가 업보를 짊어지고 나온 자리에다 대놓는 겁니다. 대. 그 업보를 짊어지고 짊어진 것이 없이 짊어진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업보가 나온 자리에다가 대 그냥 입력을 해서 넣으면은 입력대로 그냥 그거는 앞서 입력이 그냥 솔솔 무너져 버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서 이거보다도 더 자서한 얘기를 해드리려도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데만 그걸 이렇게 짐작을 하지 그 외의 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가정, 몸, 이 사회 이런 걸로부터 알아가지고 체득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참 보람을 느끼고 영원하게 저 나무 한 가장구를 봐도 허 너는 어떻게 지냈어 하고 서로 통하고 참 재밌게 살 수 있는 건데 아주 그렇게 그냥 산에 올라가면 좋은 꽃만 보면 그냥 무질러서 꺾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너무 잔인하게 자기 생명을 그냥 자기 모가지를 그냥 가차없이 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걸 봤습니다. 꺾으니까 진이 쭉 흐르는데 그게 인간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 그 자리에 놓고 그냥 보는 것이 아름다웠지. 꺾어서 조금만 있으면 시들 거를 그렇게 꺾어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체가 다 그래요. 한번 걸망짊어지고 한철 날아왔다가 그저 인연 따라서 모였어서 그저 살다가 인연 따라서 또 헤어질 거를 헤어져서 또 다른 구름과 또 같이 모여서 또이 세상에 또 나오고 그럴 거를 그렇게 아구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러 댕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걸머지고 캠핑을 갔다가 거치 바깥에서 만난 인연들 그래 놀다가 하루 놀다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놀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짊어지고 댕겨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남한테 끌어당기지 않고 무겁게 짊어지지 않고 도둑올까봐 겁내지도 않고 뭐 강도 들을까봐 걱정하지도 않고 인명 피해될까봐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단란하게 살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굶는다 하면 어디서든지 또 오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 내 몸뚱이 속에 신장들이 다 자기 굶으려고 안 가져와요? 여러분들 몸뚱이는 여러분들의 그 자생 중생들의 집합소예요, 집합소. 집합소에서 나 배고프다 하면은 꼭 심부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불교가 어떤 것인지, 불법이 어떤 것인지, 불교라는 것은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다 하면은 전체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포기 하나까지 생명이 있는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두 불바퀴가 크고 작은 것이 돌아가는데 전체 불바퀴가 또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바퀴는 생산처이도 되는 것입니다. 생산처. 그리고 또는 교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데서 말로 전달을 하고 듣고 또는 마음과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런 나무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 없이. 그래서 말 없이 다스리는 이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체들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겠다 한다면 도둑질을 하게끔 그냥 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한다면 좋은 일을 하게끔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 먹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좀더 마음으로서 믿고 다스려서 나를 좀 개발시켜서 지혜를 넓히고 그래서 삶의 보람을 찾고 화목을 찾고 진실을 찾고 이거 뭐 아무렇게나 진실하게 살아도 얼마 그저 놀지 못할 거를 덜그 허망하게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굴려서 재밌게 살질 못해.
이렇게 무슨 재밌게 살.

생각들을 하세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다면 이 물과 바람과 흙과 이 불이 우리로 뭉쳐져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한 포기까지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한이 지구도 그렇고 우리의 수명과 같습니다. 좀 빠르고 더디고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서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라는 거지. 어떻게 말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듣고 보고 이렇게만 통해가지고 50% 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100%.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50%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신 세계의 50%와 물질 세계의 50%를 충당한다면 100%로 중용을 하면서 우리가 창조력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수 있는 그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은 전체 진리인 것이며, 불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근본이요. 허다무태 풀한 포기의 생명도 생명에 존재하니까 불이죠. 교라는 것은 전체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과 통신이 전달이 되고, 말과 말이 전달이 되고, 이러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들만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살아나가는 게다 불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아, 마음으로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을 하면서 바로 잎이 푸르게 살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열리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로 되어 또 씨가 또 열매가 되고 또 씨가 열매가 되고 다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상대성 원리로서,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상대성으로 하여금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불교자 불법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을 마음의 발전을 시켜서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나오고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들고 이렇게 양면이 같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0: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0: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옛 참선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참선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3: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진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궁금증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철학과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성입니다. 저는 영선사에서 주지소임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천음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님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님들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워보시면 아 이게 정말 건강한 음식의 시발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0: 선생님 너무 설경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1: 너무 예뻐요. 눈꽃도 많이 폈고, 이거 집이 마을 제일 꼭대기 있네요.
0: 맨 끝에 있는 집 같습니다.
1: 자연하고 아마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 우주를 감싸는 분이라 음식 속에 항상 우주를 넣더라고요. 우주를 담아 이렇게.
0: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 출연하시는 스님이 스님 맞죠?
1: 네네, 명장 1호.

요새는 뭐 여름이라 많이 부으시니까 닭살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의의를 둬서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0: 어이구, 너무 들고 가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1: 아, 제가 엄청난 음식을
0: 오늘요?
1: 네.
0: 오.
1: 선재 스님한테 공양을 네. 드리기 위해서.
0: 아, 공양 아세요? 공양?
1: 정확한 내용을 의미는 모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이따가 그러면 우리 스님에게 명장이로 스님한테 한번 네네. 들어보실래요? 오, 장독대 어마어마하게 뭐 이 초입부터 이렇게 있어.
1: 이쪽으로 그렇죠? 먼저 가시죠.
0: 네.
1: 장독대가 진짜 많아.
0: 와, 여기
1: 스님.
0: 예.
1: 스님 저기 계십니다.
0: 아우, 스님.
2: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셰프님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뭐 이렇게 막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1: 아, 오늘 스님께
2: 예.
1: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2: 예,
1: 공양
2: 예.
1: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0: 근데 스님 공양이 뭔지 모른대.
1: 네, 공양이
2: 네, 뭔지
1: 정확한
2: 몰라?
1: 의미는 모르지만
2: 네.
1: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2: 네, 공양은 나눔이에요.
1: 아.
2: 나한테 음식을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막 기운이나 몸과 나누고 영혼하고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누고 또 자연의 생명하고도 나누는
1: 네네.
2: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지만
1: 네.
2: 결국은 이 공양을 통해서 나는 우주의 생명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1: 와, 아, 너무 큰 의미가 담겨있네.
2: 그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식으로 시작이 돼서 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1: 네네네.
2: 절에서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먹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다 우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초가 되는
1: 네.
2: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장독대에 담에 있어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내가 장독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네. 장도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2: 당연하지. 다 들어있어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연도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식초.
0: 오, 식초까지.
2: 네, 식초 뭐 다른 장도 들어있어요. 장아찌도 다 많고 이렇게요. 지나온 과거에 나를 살려줬던 생명에
1: 네, 네.
2: 예, 그 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경전 속에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거든. 약을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 여기 장독대의 장이에요.
1: 아.
2: 예.

0: 이거 에픽
1: 사제 에픽에서
0: 아, 이제 설명. 나가, 네. 네, 사찰 음식이 뭔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와.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2: 멋지시네요. 야, 너무 멋있습니다.
1: 와, 역사의 한 장면에 네. 서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봐.

0: 아니 집안 곳곳에서 예. 명장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 너무
1: 그냥 정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항아리 속에는 뭐 차도 어머! 들어있고요.
2: 아니
1: 나물도 뭐, 들어있고
2: 둥글레 뭐, 둥글레
1: 뭐, 묵 같은 거 그런 네. 재료도 들어있고
2: 아, 말린 거
1: 여기는 이제 유기 그릇 네. 사람들이 막 바꿔놔서 이제 유기 그릇도 있고
2: 이야 굉장히 오래된 거
1: 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에펙트에 쓴 목기.
0: 목기고
1: 이제
2: 아, 요런 종자기 목기.
1: 예, 예. 뭐, 그렇죠. 이게 뭐 하고 이제 요새 뭐 촬영이나 뭐 했을 때 쓰는 거 편한 그릇들하고 뭐 그런 거.
2: 와, 있고. 어마어마한
0: 그릇이 진짜 많으세요.
1: 예. 네.
0: 드디어 선재스님 공간에 저희가 왔네요.
1: 네.
0: 제가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2: 아니 아까 무겁게 들고 오신 거군요.
0: 네네 이거 다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제가 준비를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두 가지 요리할 건데요.
1: 아.
0: 일단 선재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아. 수소문에서 다 알아봤어요.
2: 그래서 이 한겨울에 얼음 속에서
0: 그렇죠.
2: 와
0: 알았어. 준비를 했는데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채소 요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0: 처음에는 가지를 먼저 태워줘요. 가지를 네. 뭐 이제 껍질을 그냥 필러로 벗길 수도 있는데 네. 태워서 벗기면 훨씬 더 단맛이 채소의 단맛이 올라와서 아. 저는 태우거든요. 아. 혹시 사찰 음식에서는
1: 네, 쪄요.
0: 아 쪄요?
1: 네. 태우는 건 아직
0: 태우는 건 많이 예, 예, 예. 아 저희는 가지라든지 뭐 파프리카 같은 거는 예. 태워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아 약간 이 가지의 속살을 이용해서 아 찍어 먹는 소스 딥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1: 야 이게 나중에 안에서 물이 나오기도
0: 네 수분이 나오고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지금 한 3분 정도 이렇게 앞뒤로 구워가면서 네. 태워줬더니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속이 다 익은 거예요. 아. 이걸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아. 찢어주신 다음에
1: 뜨겁지요?
0: 안 뜨겁습니다. 아. 아. 속살을 이렇게 다 빼내시면 돼요.
1: 아. 그래? 뜨겁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살짝 살짝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이게 내일 모레 한갑인데 처음 봐요 이거.
0: 내일 모레 한갑이시라고요?
1: 네.
0: 한 40대처럼 보이시는데.
1: 감사합니다.
0: 이 가지를 절구에다 이렇게 싹 넣습니다.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양념만 해주는 거예요. 들깨가루 넣고. 간장 넣고 그다음에 아, 들기름.
1: 들기름.
0: 네. 들기름.
1: 보리식초라고.
0: 보리식초. 보리식초 넣고 그다음에 소금.
1: 네. 잣.
0: 이렇게 넣고 그냥 빠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빠서 그냥 곱게 만들어 주시면 채소를 찍어 먹는 이제 소스가 완성.
1: 아, 이게 채소를 찍어 먹는 거야?
0: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
1: 아, 가지, 이제
0: 가지 소스 딥이 네. 완성된 거예요. 오. 그리고 원하는 채소 네. 이 음식 자체의 재료가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이걸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아. 네, 흙 오. 땅에서 온 가지를 탁 네. 퍼가지고 네. 땅을 좀 표현해 줄 거예요.
1: 아.
0: 탁 던져가지고 네. 그냥 한쪽 끝에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1: 심어.
0: 그리고 채소들을 심어줄 거예요.
1: 나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 내 맞춘 거죠.
0: 네.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올려주시면 돼요.
1: 네, 듬성듬성.
0: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거 딱 세워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1: 오이탑이다.
0: 네.
1: 이거 어떻게 먹어요?
0: 네?
1: 어떻게 뺏어 하나씩 찍어서?
0: 그쵸.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1: 와, 이거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진짜.
0: 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너무 멋있는데요? 야 이게 예술이야.
0: 땅의 기운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네.

0: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1: 이거는 검은 흙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흙이 색깔이 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온 가지 채소 다목 완성됐습니다. 예쁩니까?
1: 예, 너무 멋있어요. 예쁘게 아니라
0: 감사합니다.
1: 아니 뽑아먹는 재미도 다양할 것 같고.
0: 두 번째 요리는 테린이라는 요리예요. 테린. 테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틀에 넣어가지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에다가 뭐 고기나 생선, 채소 같은 걸 다져가지고 넣어서 굳힌 요리예요.

0: 자 일단 가지. 또 선재 스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1: 진짜 궁금해.
0: 궁금하시죠?
1: 네.
0: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채칼이 조금은 일정하게 자르기 맞네. 때문에 채칼로.
1: 이건 껍질 먹어요?
0: 네, 껍질 먹습니다. 이렇게.
1: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얇게 필로를 밀어서.
0: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1: 구워요?
0: 굽는데 가지는 사실 너무 오래 구우면 다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살짝만. 살짝만.
1: 기름 안 넣고.
0: 네, 살짝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도 가지에 아무 맛도 안 나면 안 되니까 살짝.
1: 소금만.
0: 이렇게 살짝. 한 꼬집 정도만. 올려주시면
1: 오케이.
0: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가지는 별로 안 뜨거우니까.
1: 네.
0: 김이 나기 시작하면 네. 이제 한 번씩 집어주시면 됩니다. 요리사들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질 때 안 뜨거운 척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뜨겁잖아요.
1: 맞아요.
0: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맞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 보이죠, 저.
1: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0: 뭐 여기다가 식빵도 굽기도 하고요. 빵 굽는 틀이에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틀을 준비해 왔고 가지는 아까 이렇게 살짝
1: 구워놓은
0: 소금만 해서 구운 게 준비됐고 호박이랑 당근이랑 감자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구웠어요.
0: 살짝만 구워줬어요. 살짝만. 가지가 메인이면서도 중앙에 가지가 들어가진 않고 겉에만 이제 둘러싸주는 역할. 그래서 테리는 네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돼요.
1: 아 정교하게 하셨네요.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채소들을 이제 단계 단계별로 이제 쌓아줄 거예요. 그 단계 단계별로 쌓아주는데 이 채소들이 약간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딱딱 잡고 굳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이 콩이 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1: 야 그러면 색깔도 괜찮고
0: 색깔이 예쁘죠.
1: 예.
0: 그 다음에
1: 그니까 색깔이 호박을. 이러면 되게 파랄 것 같고
0: 네.
1: 스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기대됩니다. 저 엄청 떨렸거든요. 그 다음 스님 좋아하는 네. 색깔이
1: 저 빨간색.
0: 빨간색 알겠습니다.
1: 빨간색 좋아합니다.
0: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에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네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다 채워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1: 굳혀야 돼요.
0: 네 굳혀야 되고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는 1시간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1: 밖에 내비
0: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요런 거야.
1: 멋진데요? 치즈 같아요.
0: 근데 이제 느낌에. 이 테린이라는 음식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 예뻐 보일 수 있어도 요게 이제 칼질을 하면 그 단면이 너무 예뻐서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1: 네. 아, 고기 썰듯이 썰는군요.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야,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는 게. 배부르게 되는데
0: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1: 네. 오.
0: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그다음에
1: 뭐? 아 또
0: 금자.
1: 검은 허.
0: 네.
1: 흑석을 또 뿌리는 거.
0: 흑석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채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1: 진짜

0: 네, 스님.
1: 네.
0: 저 스님께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뭐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지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이 바닥에 깔린 게 가지. 가지를 태워서 갈아서 만든 거고요. 그 위에는 아무래도 이런 채소들이 땅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가지 땅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 중에 네. 그래서
1: 역할 바꿈을 했네. 뿌리하고 열매하고.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테린이라는 요리입니다. 이것도
1: 테린?
0: 이제 그 프랑스 요리인데 고기나 뭐 생선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이 틀에다 놓고 천천히 익혀서 냉장시켜서 차갑게 먹는 요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채소로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겹겹이 싼 이유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수행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했고.
1: 깊이 생각하셨네.
0: 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콩, 백태콩이 있는데, 백태콩은 이 채소와 채소 간의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절에 오니까 갑자기 음식이 수행이 돼버리셨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니 음식이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손대기가 너무 예쁜데요.
0: 네. 일단 한번 드시고 시작할까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부터 먼저 먹어요?
0: 일단 채소 담음부터 드시면 되고요. 요 가지를 좋아하시니까 가지를 듬뿍 집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거 뽑아먹는 재미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아, 뽑아먹어야 되는구나.
2: 예. 뽑았어. 이렇게 이걸 찍었어.
1: 난 그냥 앞에서부터. 이건 뭔가?
0: 콜라비라는
1: 채소입니다. 콜라비?
0: 네. 서양문데요.
1: 가지도 껍질이 없어지고 얘도 껍질이 없어졌네.
0: 네, 좀.
1: 콜라비.
0: 콜라비 껍질은 조금 질겨서 벗겼고, 요 가지는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겉에를 태워서 단맛을 올려서요. 그래서 껍질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가지를 태우니까 그 탄 향이
0: 네, 올라와요.
2: 왜 이게 불맛이 굉장히 살아 있네요.
0: 살아 있습니다.
1: 단짜.
2: 예?
1: 젊어 불맛이야기. 좋아.
0: 아니 근데 스님은 가지라는 식재료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어릴 때 어머니가
0: 네.
1: 옛날에 밥솥에 밥을 하면 가지도 찍어, 깻잎도 찍어, 꽃을 이렇게 밀가루 버무려 찌기도 하고.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가지 맛은 너무 달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플 때 가지가 그 안토시안이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가지를 먹고 제가 힘들 때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가지를 이제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가지를 좋아하게 됐죠.
0: 제가 이 사찰 음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과연 사찰 음식이랑 채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오심채라고. 그게 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1: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식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0: 네네.
1: 우리 공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건 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잖아요.
0: 네.
1: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거기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0: 네네.
1: 그걸 채식이라고도 하고
0: 네네네.
1: 자연식이라고도
0: 네네네.
1: 합니다. 네네. 근데 사찰 음식은 채식과 조금 차원이 틀려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받아야 돼.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거죠.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사찰 음식은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스님들한테는 영적인 에너지, 수행의 토대가 된다는 거야. 또 오심채 이야기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심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이제 음식의 에너지가 동적이냐 정적으로

0: 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적인 건 뭐냐 하면 바깥으로 내치라는 마음이 나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 역류라든가 어폐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어떡하죠? 사람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파마누른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어 익혀 먹으면 음욕이 많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써 있어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뭐냐면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과 영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수행식에 지혜를 줘야 돼요. 먹고 들뜨고 막 이러면 앉아서 공부 못하잖아. 마음을
1: 맞아요.
0: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지혜를 주는 거.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히면 뭐냐? 지혜가 나죠. 우리가 호수에 돌을 탕 떼지만 안에 있는 게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들뜬 마음이지. 근데 그게 싹 가라앉으면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뭐 돌이 뭐가 있는지, 산호초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 바로 볼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채식하고 틀리게 파마누를 금지시킨 건 바로 음식이 성풀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요. 맛도 있지만 든든해.
1: 맞습니다.
0: 근데 딴 사람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어. 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 속에.
1: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맛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스님은 그 맛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맛있다.
0: 그 각자 입맛인 것 같아요.
1: 각자 입맛.
2: 심도 있는 질문.
0: 각자 입맛이어서
1: 네.
0: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하잖아.
1: 맞아요.
0: 근데 그 각자의 맛있다는 맛도
1: 네.
0: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입맛이 바뀌어.
1: 네, 맞아요.
0: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어. 그럼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할 것이냐. 똑같이 해놔도 어떤 사람 짜다, 어떤 싱겁다 그러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그건 각자의 입맛인 것 같아.
1: 그게 스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저는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이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탐미, 맛을 추구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제일 좌우하는 게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저도 저 스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수행자가 되었으니까,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막 맛을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날 이렇게, 오, 내가 한끼 정말 잘 에너지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0: 어떤 몸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더운 날 시원하게 막 콩국수 먹으면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고
1: 맞아요.
0: 느껴지잖아. 요즘 콩국수 먹으라면 얼마나
1: 춥죠.
0: 춥다고
1: 네, 몸까지 춥죠.
0: 그러잖아. 똑같은 아이스크림에도 막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데 그러듯이 맛의 기준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3: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2: 이게 안 입이 쓰신 애가 음식을 먹는다.
0: 그럼요. 온몸으로 먹는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2: 맞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말씀. 여기
3: 음식?
2: 하답을 해주셔야
3: 네.
0: 음식을?
3: 하답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스님의 음식을 한번
0: 우리
3: 배우고
0: 뭐
3: 싶습니다.
2: 스님, 그럼 우리 준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0: 갑시다.
4: 이렇게 가로세로로 하라는
0: 거죠? 예. 좀 공부를 했네.
2: 감사합니다.
0: 예. 아이고, 탔어, 이거. 네.
1: 아이고.
0: 예. 이 야채는 타도 괜찮아. 일부러 태워 먹잖아.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지금은 해초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뿌리 음식.
4: 오, 자연의 냄새가 나요.
1: 아, 너무 맛있는데요?
0: 나는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게 불교의 불의사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연금 집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본부는 모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세대 포교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악원이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장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중

0: 2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르의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승자들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갈림길에선 다비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형금 집행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유용 의혹과 함께 예산 편중으로 출가 장려나 인재 양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미진하단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미래본부는 모형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 세대를 포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미래본부가 열왕궁 마의부처님 불사모형금 유용주장과 보도에 종도들의 순수한 원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열왕궁 마의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포함한 천년을 세우다 모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모연된 금액은 총 86억 5,3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열왕궁 마의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형금이 4억 7,200여만 원,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1억 9천여만 원, 각각 5.45%와 2.2%를 차지하고 92%인 79억 9,100여만 원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기탁됐습니다. 미래본부는 열왕궁 마의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불사로 종단 차원의 모금이 기망에 가깝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2: 신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관심 갖고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로 지정기탁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일체 쓴 일이 없고
1: 입불의 고증과 기술적 공정에는 국고가 충당되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기도 지원금, 순례길 개발 등은 종단 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역화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열왕궁 마의 부처님 관련 집행 예산은 현재까지 15억 6,400여만 원으로 지정기탁금 4억 7천여만 원을 3배 웃도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복원은 물론 신행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금액의 72%인 63억 1,743만 원이 집행된 가운데 43.4%가 선명상 관련 사업비로 특정 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모든 불사가 연결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대회 개최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2: 한국 불교를 좀 더 역동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 선명상 대회라든지 또 불교 박람회라든지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출가를 장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 불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을 세우다라고.
1: 미래본부는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출가 장려 사업은 포교부와 교육부 등 유관부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장기 사업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더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소상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돌아보고 또 더 미래 불교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1: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궁극적으로 불교의 미래와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부대중의 원력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종단의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수 불자연합회가 주최하는

0: 2016 한국교수 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일상 속 마음 챙김과 치유의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명상. 전국 60여 개 대학, 1,500여 명의 교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수 불자연합회가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입제식에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불교학자, 한국과 일본 각 종단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거 동참해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산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 전통 관화선을 대중화와 현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회의 격을 높였습니다.
2: 수행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한일 불교 교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한국 교수 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학술 연구를 넘어 실천적 체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세계 명상 시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이번 대회의 공동 주최이자 장소를 제공한 신유엔 정경국원 상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실질적인 교류와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4: 다양한 종단의 수행법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학자와 수행자가 한자리에서 마주 앉으며 동서양의 명상 정통이 서로의 거울이 되는 이 사흘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우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 이번 대회는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을 시작으로 신유엔의 접심 수행, 천태종의 법화 수행, 진각종의 밀교 수행, 태고종의 인공지능 활용, 화두 타파 체험 등각 종단의 독창적인 명상법을 2박 3일간 한자리에서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전통 불교와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평안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려는 교수 불자들의 대정진이 한국 불교 신행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올해는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원적에 든지 82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1919년 3.1운동의 뜨거웠던 함성이 총칼에 짓밟힌 뒤 무력감이 찾아오고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 민족의 혼은 서서히 지워져 가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던 192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민족의 통곡을 담은 시집이 탄생하는데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을 빼앗긴 조국이자 민족의 자존심으로 표현해 모두가 절망하던 시기 스님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일깨웠습니다.
6: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인 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5: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고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을 따르는 사부대중이 추모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선학원이 주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에 모인 대중은 일평생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수호에 매진했던 스님의 강직한 삶을 되새겼습니다.
6: 만해 선사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간화하고 역사화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5: 33명의 민족 대표 중한 명으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숭고한 민족 정신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7: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 유족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영전에 꽃을 올리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엔 만해 스님이 입적한 서울 성북동 시무장에서도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마지막 숨결과 지조가 서린 공간에서 참석자들은 선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 이 시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 일대에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만해 공원으로서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머지않은 시기에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 전 세계가 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맞는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오게 되면 늘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저항했던 만해 스님의 불굴의 정신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방향타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3: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가로 빛을 발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스님, 김응모 수덕사 신도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회 이성찬 회장, 임택빈 충남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은 오늘 올리는 이 맑은 차 한 잔에 스님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실천자가 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다례제는 홍성주지협의의장 선본스님의 종사 영반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헌시낭송 등으로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회원장. 하지만 고인이 된 스님의 법구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은 일반인 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염습을 배워 불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부터 주요 사업으로 시작한 장례 서비스 전국 비구니 회원장. 최근까지 3명의 비구니 스님이 회원장을 통해 마지막 길을 배웅받으면서 승가 공동체 장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일반인에게 맡기지 않고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염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실습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입감,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5: 노스님을 보내드리고 또한 가까운 사수님을 보내드리면서 스님이 정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마지막 자기 전체의 모습이 이 염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이번 상장례 교육에 신청한 비구니 스님은 총 13명. 전국 각지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다수로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6: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장례가 일어났을 때 쉽게 좀 거리적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4: 첫날 교육에선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성이 직접 염습을 도맡았던 전통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조선 중기 예학이 발달하면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소렴과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이 고인의 성별에 맞춰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존엄한 문화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퇴색됐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스님의 삶이 공동체의 자산이듯 회향 또한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 가장 존엄해야 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는 스님들의 원력이 승가정신 회복에 든든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다비는 천년 넘게 한국의 불교 문화로 자리하며 오랜 세월 전승됐지만 도제식 전승 방식 속에서 전승자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전승의 갈림길에선

0: 다비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해 발표된 황근식 박사의 논문, 한국불교 다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봉행된 다비는 모두 302회. 이후에도 매년 15회 이상의 다비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집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비작법은 별도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없이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직접 익히는 도제식으로 전승된 데다 최근 출가자 감소까지 겹쳐 후학양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 스님과 스님으로 계속 내려왔지만은 기록된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부터 전승되려 내려온 발전된 과정, 이것이 전통문화고 전통정신이고, 이곳을 지금에 와서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 큰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1: 현재 교구본사별로 이어져온 다비의 전승 계보는 뚜렷합니다. 범어사는 고암 스님에서 석담 스님과 창봉 스님을 거쳐 현재 석공 스님으로, 수덕사는 벽초 스님에서 지운 스님과 도준 스님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마남 스님과 수산 스님을 거쳐 무공 스님까지 전통을 전승했으며, 봉선사는 미룬 스님과 현종진 거사, 현호 거사로 이어지며 제가자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는 오랫동안 다비작법을 이어온 종성 스님이 지난 2024년 입적하면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할 전승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남사 역시 2023년 지어 스님의 입적 이후 다비작법을 할수 있는 스님들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돼 다비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3: 역설적으로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형이라는 것을 살짝 우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체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치나 이런 거로 그냥 던져져 있지 않는가.
1: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인프라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전통 다비장을 갖춘 사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강화된 환경 안전 기준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일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전통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비의 전승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4: 모든 것이 너무 실용주의 편의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비를 불교 그 집안 내에서도 옛날 전통으로 하지 않은 것을 썩 반기지 않은 스님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의 문제라든가 또 인적 동원 이런 문제 때문에.
1: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온 다비작법. 하지만 그 맥을 잇던 전승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백 년 이어온 마지막 수행의 불꽃 역시 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법회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됐습니다.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고 있는 영주 관음사는 올해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5: 37년째 호국영령 천도제를 이어오며 생명 존중과 호국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영주 관음사. 잔잔한 목탁 소리와 연불이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호를 가득 채웁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장병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음사가 지난 28일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제37차 생명 존중 방생법회와 6.25 전몰 장병 및 호국영령 천도제 호국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법회는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정신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6: 진정으로 나라가 강건해지고 국가의 장래가 밝아질 기원이 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천도의 예식을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5: 법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으로 문을 연뒤 엄숙한 천도제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나라의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령빈과 어린이 합창단의 맑은 합창은 미래 세대가 기억해야 할 평화

0: 생명의 가치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 호흡은 목생명을 아끼는 마음이고 평화는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패 이름에 담긴 생명 존중의 뜻은 더욱 느껴집니다.
0: 법회를 마친 뒤엔 역사 박물관과 성모 호국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2: 정말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강포를 수호하신 소국영령들을 순수한 것을 추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나니 구하 살펴 주시옵소서.
0: 오랜 세월 변함없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해온 영주 간음사.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란 걸 일깨운 법석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3: 생명 존중 및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2016 웰다잉 교육이 제주에서 개강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2016 웰다잉 교육이 지난 27일 제주 노인복지관에서 개강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배우는 죽음의 의미 등 총 16개 강좌로 진행되는 교육은 웰다잉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월 시

능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정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8란 400

사병 일시 소멸 일일요 천상 지경 시시 무백해 지제 수상 고월복해 의왕양지 대원 연우원 세세 상행 보살도 구경 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진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관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8: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9: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508-3636번입니다.
7: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8: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0: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평나던 중에 활개조차 구적하다 청복만아 구른 송엽 일발 중에 담마두어 백과

신라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망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악이나 벙고센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흉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면 아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7: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0: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오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보현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도사를 오셨을 겁니다. 보살행의 상징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온갖 보현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엄의 세계로 꾸며 가리라. 이렇게 원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할 품은 보현행품인데, 보현행품에서는 딱한 가지만의 법문을 하십니다. 뒤에 가면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에서는 열 가지의 보현 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경 제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너희에게 예경하리라. 이게 보살 보험 행원의 첫 번째입니다. 칭찬여래. 이 세상에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모든 여래께 나는 찬탄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공양.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도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회 업장.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업장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장이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참회를 올리겠습니다. 수의공덕임. 이 세상 모든 중생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하겠습니다. 청전정불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깨달음의 법을 펼치셨는데 그 깨달음 법을 펼치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청하겠습니다. 상수불학이죠. 이 세상에 저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걸음걸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게 해야. 그리고 내가 쌓는 모든 공덕을 모든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이란 말은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입니다. 그런데 왜 보현품의 보현행품에서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시냐면 진심에 대한 법문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오직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 한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스릴 때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경을 올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나한테 두 개 있으니까 사람은 많지만 조각조각 내서 우리 나누어서 함께 합시다. 이 마음은 오직 진심을 다스린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보현행품에 뭐라고 하냐면 불자야 아불견 일법도 위대실과 이과실이 여제보살이 어타보살의 기진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고 불자야 약제보살이 어엿보살의 기진심하면 즉성치 백만장애곤이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 중에서도 어떠한 법도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어떠한 한법도 가장 큰 허물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큰 허물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진답니다. 그 한 번의 성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를 발언을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진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심에는 어떠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원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보살행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냄은 진시심중화라 그랬습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형체도 없는 불꽃이 솟아서 무엇이든 태워버릴 기세로 솟아오르는 불꽃이라 그럽니다. 성냄은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큰 불이 지나가도 건질 게 있답니다. 세상의 불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불은요, 한번 질러버리고 나면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불입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저 경북에 불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태운 이 불꽃에는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소진공덕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 드리고 온갖 그 마음을 써서 쌓아왔던 내 공덕의 행위, 일순간에 화 한번 확 내지르는 그 순간요, 다 타버린답니다. 씨앗까지 다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보이는 불은 안 무섭습니다. 물 붓고 끄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불은요, 오직 자신만이 끌 수 있는데 한 번 타오른 이 불을 자신이 다 타기 전에는 끄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싸지르지 않아야 된답니다. 욕행 보살도인데 만약에 진정한 보현 보살도를 닦고자 한다면, 진정한 보현 보살의 행을 닦고자 한다면 인욕호 진심하라. 내 마음에 지금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그 성냄을 인욕해서 내 마음에 공덕의 씨앗이 되고 부처의 씨앗이 되고 모든 자비의 씨앗이 될 그 진심이라고 하는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욕이 아닙니다. 우리 인욕이라고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걸 불교의 불법의 부처님은 그걸 인욕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인욕 말 안 합니다. 인욕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향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살 하나를 들먹기리자면 지장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 한 중생이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리라. 요 기다리는 게 요게 인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부들부들 내가 저거를 어째 뿔까? 이거는 인욕 아닙니다.
그런 인욕은 부처님은 말씀 안 합니다. 인욕은 저 사람의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사람 뒤에서 지켜주리라. 이게 인욕입니다.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그냥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런 건 인욕 아니에요. 그런 인욕은 부처님 말씀 안 합니다. 보살도에서 인욕은 상대가 끝까지 그 자리에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욕을 하려면 내 진심 참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참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상대를 찬탄하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 참마음, 성내는 마음도 진심이고 참마음도 진심, 의미 똑같죠? 근데 어떤 게 됐든 참마음이 돼야죠. 진심의 진짜가 보면 눈목자를 붙이고 참진짜가 붙은 게 있습니다. 내 더러운 꼬라지가요 눈으로 딱 와가지고 상대에게 막 눈으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 이게 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막 지금 화가 나는 막 불꽃처럼 솟구치는 게 입으로 온 사람, 입으로 와가지고 그 막 자기의 그 지금 속에 들은 그 안 좋은 그걸 진심을 내뱉는 게 입구자 붙은 참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성내는 사람이 있죠. 막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계속 말 다 찾고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거는 입으로 화내는 사람, 눈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좋게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그냥 눈을 갖다 탁 이렇게 꽂히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이 내가 평소에 화를 내는 습성을 익혔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나 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더럽으라. 되게 더럽고 참 와저래 저렇게 좋아해서 좋은 거를 말을 하는데도 좋은 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익혀진 게 잘못 익혀져가지고. 왜냐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품에서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중병은, 치료되지 않는 중병은 성냄이다 그럽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의사도 성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바른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스스로만이 그 불길을 끌 때 스스로 보현행을 행해서, 보현행을 통해서 진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 품에 그 나머지 참회업장이라는, 참회업장원이라는 보현행운 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나옵니다. 보현행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일으켜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에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보현행을 어떻게 행했냐.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이 세상에 슬픔은 자기 혼자 다 가진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온갖 원망만 또 가슴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분노가 치솟는 사람. 이 분노가 치솟으면요,
분노가 치솟는 그 순간

기적이 당두라 그럽니다. 우리 집 문 앞에요. 우리 집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있답니다. 분노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밀쳐낼 수 없는 그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문 앞을 떡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심은 무서운 거죠. 내 집 앞에 지금 그 무서운 적이 지금 내 집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집 앞으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웃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심은 바로 내 집 문 앞을 꽉 틀어막는 것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것 역시 이거죠. 슬퍼하는 것도 또 역시 분노로 바뀝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내만 왜 슬퍼해야 돼? 하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면서 막 화를 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근심도 깊어지면은 짜증을 내서 상대한테 또 힘들게 합니다. 원망을 또 막 하다 보면, 원망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역시 화로 바뀝니다. 진심으로 바뀝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심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전부 성냄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냄을 잘 인욕해서 그것을 잘 어루만지라는 거죠. 성내는 거는 이렇게 툭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분노해서 이 분노는 불길과 같아가지고 불길이 막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불은 어떻게 한꺼번에 안 꺼집니다. 우리가 장작 불을 떼서 밥을 할 때도 밥이 이제 탈라고 그러면 그걸 꺼내봐야 안 됩니다. 소금 한 주먹을 불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불 기운을 죽이는 거죠.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진심을 어루만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행편없는 존재로 내 자신이 이렇게 나를 왜 자꾸 수렁으로 몰아가지? 스스로를 이렇게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죠. 어루만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눈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봐줬을까? 이 눈으로, 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또 봐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은 한 사람이라고도 더 아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봐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지혜가 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꿰뚫어 보는 이게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혜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눈은 저 중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거기에 어떤 방편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두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봐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지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보고 와서 아이고 꽃이다. 이런 걸 보려고 했던 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그 안타까움을 이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눈은 그런 것을 보라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 두 눈을 지금 달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 입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입으로 내가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누구의 허물을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입은
그 허물을 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 입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너무 재밌는 거, 그게 뒷담화죠. 이 입이 하는 거, 이 입이 칭찬도 하고 찬탄도 하고 누구를 막 위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뒷담화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건 엄청난 인욕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지금 인욕을 하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미 그 소리를 딱 입에 한번 올리는 순간 자비의 덩어리 관세음보살, 이게 입에서 지금 자비의 덩어리라는 그 관세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마미타불, 얼마만큼 밝은지 그 밝음을 측량할 수 없는 아미타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 입으로, 그런데 나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입을 더럽게 만들고 있지. 그럴 때 얼른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을 한번 나마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 입으로 부르면 벌써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가슴 속에 이렇게 엄습하면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권하는 소리를 하는 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 내 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보현행이 된다는 거죠. 참 힘드셨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위로를 누군가한테 건네면 이게 그 순간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한테 던진다면 우리는 보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이 손은 누군가에게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그 상처는 건드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 따뜻한 온기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이 두 손이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은 누군가 기퉁백이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손으로 누군가의 그 힘겨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죠. 당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거죠. 낭떠러지로 밀면 안 됩니다. 예. 이 손은 누군가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아부하라고 있는 손도 아닙니다. 이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또 어떤 보현행으로 이 몸을 하느냐, 너무나 외롭고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께 쫙 다가가서 아이고 힘드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아이고 사는 것 다 그 뭐냐 으름하게 살았으니 적골이 됐지, 이게 아니고요, 그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번 등을 어루만져서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속에 보살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겠다는 보살은요,
모든 어떤 중생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중생에게까지 다가가서 나는 그에게 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그 어떤 업을 다할 때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환희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정토의 그 연화대 위에 앉게 하겠다.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현보살, 여기 지금 보현행품이 주인이 보현보살이지 않습니까? 보살은요, 어떤 게 보살이냐면, 많은 법사 스님들께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살의 그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살은 줄여서 보리살타라는, 반야신경에도 보리살타의 이름이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인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보살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심으로 가슴을 채우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깨달으셨죠.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처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유정이란 뜻입니다. 유정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이 유정이라고 살타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보리살타는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각 유정이라. 깨달은 존재지만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원만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은요, 모든 이 보살님들은 다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좀 지나면 보살행을 좀 하시다가 부처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살이라는 칭호를 해서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보살님들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남겨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이거는 남겨둘 유자라의 뜻입니다. 정을,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두고 저 중생들이 반드시 바른 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그들 중생들 옆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살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뭐 어느 법사 스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하셨을 거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해석한 것은 알 겁니다. 보현보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아직도 앞으로 깨달을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기다려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은 그냥 보살하니까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 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비록 부처님이나 큰 보살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에서 그 부처의 종자를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내 가족 그리고 참 또 아끼는 이웃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는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더 저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있으면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줘서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화엄경의 보살들은 그런 분들만 거기 계십니다. 어떤 것도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또 어떤 안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빼놓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주는 신용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됐든 또 참 그 안타까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하나를 먼저 빼놓고 이거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보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현보살도를 닦아가냐. 심여대해 무변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자비심으로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메말랐던 싹도 싹을 트게 했다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이었다는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그 작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에게 침범하지 말라고 화를 발끝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현행품에서 진심에 대한 한 가지 법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것이 순식간에 확 뒤집혀버리는 게 진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진심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어떻게? 광식정년 양신심하리라 이릅니다. 나는 그 원래 깊고 넓고 온화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연못 속에 뭔가 인색이라고 하는 씨앗이 배품이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어느 땐가 한 번쯤은 인색한 마음 가져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가져봐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한 번쯤은 표독함이라는 걸 씨앗을 어느 땐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것을 저는 기필코 따뜻한 그 표독함이 아니고 참 화사함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연꽃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욕심을 배품으로 바꾸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은요 그 탐심으로 나의 것이라고만 이렇게 움츠렸던 것을 선뜻 상대에게 그 움츠렸던 사람이 상대에게 이걸 탁 내밀면서 이것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면 그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상성에서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미안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내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겁니다. 보현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얼른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뭘 덜먹거렸던 그걸 한마디를 되내는 순간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꽃핀 순간 우리 자신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무슨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결국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면 지혜의 꽃인 꽃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표독과 탐심 온갖 이런 것들이 자비로 승화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자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현 행운 품에서 보현 행운 품의 그 경전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이 말 속에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것도 보현 행을 하면서 오셨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그 보현 행이 성취가 돼가지고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실 때 내 집 안으로 그냥 빛이 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성불하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을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치관은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가치관, 인생을 향한 가치관.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그 속에 우리는 늙고 젊은이에게 밀려나고 있죠. 그들은 옳은 것이 되고 새로운 세상 앞에 지난 세월은 밀려나고 있어요. 늙은이는 재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버려지고 있지요. 생이 변하는가요? 삶이 변하는가요? 아니,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약은 망고의 진실일 텐데, 낭비가 일상인 이 시대가 건강한 것인가요? 저들의 가치와 오름이 진정 오름인가요? 오래된 것들은 활개치는 젊은이에 밀려 좀비의 모습으로 쪼그리고 있어요. 작다고 약한 것인가요? 작은 빛이 어둠을 거두듯 큰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세상을 맑히는 진리는 세상을 지키죠. 가늘어도 진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을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빛이 가늘어도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퍼지듯 진실은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흔든다고 흔들리는가요? 짓밟는다고 사라지는가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해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달이 되어 세상과 인간을 지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 흐르는 물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흙탕물 속에서도 떠오르는 맑은 물을 어느 누가 지울 수 없듯 하늘에 퍼지는 맑은 새소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옳지 않은가 거짓은 소리를 높이 낸다 해도 지워지고 맙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고매함은 세상을 지켜 모든 사람과 세상을 세워가는 뼈가 되고 있어요. 흙탕물은 흘러 강이 되고 정화된 강물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사람과 문명을 지키고 탄생시켜 가고 있어요. 햇살은 비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02

휴대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감원 소임을 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행, 또 명상, 선명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보장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고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자기 안에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깨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으며 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 또 평화와 화합을 성취하려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말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직접 수행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절선명상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불대참회문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견성성불에 이르는 공부가 되려면 먼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무엇이며 또 불교 공부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연기 무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기 무아로 가는 공부라면 모두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부 중에서도 절은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비우는 가장 훌륭한 공부법이죠. 자기 내면의 갈등이든 또 바깥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아상, 곧 나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집착을 비워야 내 안에 평화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절은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또 하심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얻는 아주 탁월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성철 큰스님께서도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재굴 시절부터 이 참회문을 직접 한글로 써가지고 신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매일 빠지지 말고 108 참회 기도를 하라고 당부도 하셨고 또 당신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절을 하라, 또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또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뭔가 큰 변화가 온다면서 삼천배를 하도록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큰스님의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 고려에까지도 전해져서 널리 시행되어 왔던 참회법이라고 합니다. 성종 총림의 일과를 규정한 선문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이 선종 총림에서 매일 일과로 이 예불대참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총림의 모든 절에서는 이것으로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이 법요집은 당나라 때 불공삼장 스님이 번역한 35불명경 예참문에다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다시 53불의 명호를 앞에다 더하고 뒤에다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의 개송을 붙여가지고 108예참이 되게 해서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처님을 예찬하고 다음으로 발심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93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참회하고 마지막에는 보현행원 개송으로 발언 회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회문은 이사가 하나로 꿰어져 있고 또 방편과 실제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속으로 예참하고 독송함으로써 108법례를 소멸하도록 잘 만들어진 법요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주요한 대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대자 대비 민중생 대희 대사 제함식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심기명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 두 줄은 자비사와 광명으로 장엄한 부처님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금강상사라는 말은 비로교주, 즉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심기명례라는 말은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며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하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아,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글자는 돌아갈 귀자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걸음을 멈춘다는 글자, 또 부인이나 아내라고 아내를 의미하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자를 만들어 썼던 옛날 동이족에는 대릴사이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을 데리고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귀라는 글자는 부인을 얻어서 다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래 금강상사 이것의 뜻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는 사실 내가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처님은 저만큼 저기에 계시고 지금 나는 또 여기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본래 있던 저 비로자나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왜 참회가 되느냐, 또 진짜 참회가 무엇이냐 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동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 상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중명이 진참해.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무명을 쫓아 일어나므로 마음의 무명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의 무명인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그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 없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회로다. 이렇게 해석되는 글인데요. 우리는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호련이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기 피안의 언덕 건너편에 계신데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여기 이 사바세계에 따로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억천만 거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내 고생 햇빛보다 밝은 자성 배반하여 저버리고 어둡고 험한 길에 잘못 흘러 들어가니 죽고 나고 나고 죽어 지옥가기 드나들며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억천만 거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내 고생이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여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엄경에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리가 사라져 버렸다고 망상을 일으켜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머리를 찾아서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은 머리를 공연히 잃어버렸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했는데 찾는다고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찾았다고 한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지요.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는 생각이 호련히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관은 나 아닌 것, 인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객관세계라고 하는 것과 연기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상과 인상은 연기하여 동시에 생겨나고,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죄 많은 그 중생은 악도에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생하는 원리의 순환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어이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짱하게 붙어있는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연야달따와 같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배반해서 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호련히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는 어느 초파일 법어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네, 이것을 알면 백겁 동안 쌓인 죄가 마른 풀이 타버리듯 1년간에 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명의 마음으로부터 호련히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도 무명도 동시에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천수경에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신규명래 금강상사, 또 지신규명래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바로 본래 금강상사요, 내가 바로 본래 보광불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지신규명래 절을 하는 참회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바로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불대참회문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하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수 있습니다. 이 지신규명래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나오게 되는데, 보광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보광불의 이 보자는 두루 보자고,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두루 빛을 비추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로자나는 그 법어인데, 이것을 한역을 하면 대일열이라고 할수 있고, 대일이란 말은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인데, 큰 태양이란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되니까, 사실상 이 보광불이라는 말, 두루 보자에다가 빛광자,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보광불이라는 이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명호나 다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또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하는 한문 하나하나는 잘 알겠는데, 그 전체가 왜 그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서 부처님의 명호가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로 구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절을 하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 명호 중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그 부처님의 속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이름이 보통의 경우 법어를 그대로 한역한 경우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마라발 전단양불의 경우, 이 다마라발이라는 것은 법어인데요. 그것을 한역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뜻은 이구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한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떠날 이자고, 구자는 떼구자인데, 떼를 떠난다, 떼를 벗어난다, 떼를 벗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명호 중에는 저 범어를 그대로 옮겨 넣는 그런 저 부처님 명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있는데 그런 명호

들 가운데서 그런 명호들은 이 원어를 잘 알아야만 알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절을 할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절을 하시면 명상을 하는데 부처님의 속성을 명상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본래는 그와 같은 부처님인데 왜 지금 나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시면 훨씬 더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강불에서 이 법계 장신 아미타불까지가 53불의 명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3불의 명호는 53불명경 예찬법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석가모니불에서 보려나 선주 사라수왕불까지 여기는 35 부처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35불명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마지막에 이제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예불대참회문을 108배를 하기 위한 체제로 재구성을 하면서 특별히 이 부동삼장 스님께서 추가한 부처님의 명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서 두 번의 절을 하게 되는데, 이두 번의 절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절을 두번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얘기하고 있는 개송을 붙여서 보현 행원을 따라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경제불원 1배. 그래서 일일 별례 찰진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경제불원을 얘기하고 있고, 찬불심신 공덕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칭찬열애원. 그리고 보변공양제열애 이렇게 해서 절을 한번 하는데, 이건 광수공양원이라 할수 있고, 일체아금개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회업장원. 소유공덕회수휘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은 수휘공덕원. 전어무상묘법륜 하고 있는데, 이건 청전법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원구주 찰기진겁 일학일체제중생 하면 절을 하는데, 이것은 청불지세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7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10가지니까 10개가 다 나열되었어야 할것 같은데, 10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7개를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개송을 더 덧붙여 놨습니다. 네, 이 하나 덧붙여 놓은 이 개송 속에 10가지 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예찬공양불, 청불주세전법륜, 수의참회재선금, 회양중생급불도 이한 개송 속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향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허공이다 하고 또 중생이다 하고, 중생의 업이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회향도 이와 같이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이 회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서원을 하면서 이 예불대참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할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이 예불대참회문을 아주 여러, 부처님을 예찬하고 또 부처님께 또 발심을 또 말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발언을 하고, 또 서원하고 회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108 예참을 할수 있도록, 108 참회를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법요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참문을 통해서 108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궁극적인 수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좋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행위를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참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불대참회문을 통해 가지고 매일 108배를 일과를 하는 것은
나도 언제

생각하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성부를 기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본래라 불처라는 자각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를 통한 예참을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쳐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도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아침에 108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새벽으로 108회를 합니다. 라면서 늘 일과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도 매일 108회를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도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108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이를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답이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

0: 김유한의 햇빛 알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천불도 불입니다. 천불만도사가 다 성신신명한 것이다. 아, 조영동시여 여탈자리하니 조아용이 동시고 여탈자리야. 문수보현은 국외백성하고 문수와 보현은 입을 저 백구에다 걸어놓는다. 임재백사는 도체 삼천여다. 조사 중에 유일한 한 말이 문제가 군대나 덕산 같은 그런 배우친이 설지도 도체 삼천리야. 삼천리 밖을 웃기니 거꾸로 기획도 망친다.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신마일진 이마오. 어떤 사람이 일척이를 했느냐. 분파 화산 천만능하니 화산이란 큰 산이 있어. 아주 천중만경으로 책을 깊이 쌓인 그 화산을 갖다가 아주 뜰면서만 안 되는 갈라서 두 동아리 내있다. 부사했다. 그러하니 말년 유수부지 중요로다. 천년이나 만년이나 흘러내라는 그 무리만 봄을 몰라 언제든지 사지당천으로 항상 끊지지 않고 흘러내라더라. 진조상서다. 진조상서라 하면은 조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아주 호준하다는 말. 목주고불. 목주고불의 제자. 목주스님이 기본이 아주 고준해서 사람을 인간이 없는데 진조상서 하나만 인간했더라. 그런 아주 유명한 진조상서가 일일에 하루는 말이야. 여재관으로 모든 관원들로 되어버려 자기 부하들로 같이 그 말이야. 등류철 아주 좋은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올라가서 소풍하러 올라갔더라. 된 수신이 한 거라. 그래 보니 그때 마침 몇 사람 그 중이 그리 지나가더라. 그랬대. 그때 일관인이가 한 관인이 말하기 뭐였냐면은 내가 총시 행덕시이로다. 저 오는 그 중들이 말이야. 다 행덕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서왈 진조상서가 말하니 굴시 아니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관인이 뭐라 했냐면은 운나불시오. 어째서 아니라고 말이야. 저 보니까 행덕시인 게. 그래 서왈 진조가 말하니 했냐면은 대근래야 갇혔기 오면은 말이야. 여 강구하리라. 내가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본다. 이것이라. 참말로 행덕신 아닌가.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깽게 사수에 조금 있다가 수신이 도움 유전이라. 그 누가가 앞으로 이제 또 왔거든. 그런데

맥소 상자 깨진 저 상자가 문득 부르기를 마음이 되네. 스님이 불렀다는 말이야. 그 중지를 보고 그러니까 내 신과 신계 거두매 깨그 중들이 다 머리를 들고 누구 할 일이 떡이 채를 보거든. 그런 게 진조 상사가 있던 뭐냐면은 위 중관한 옆에 이제 그 관원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불신도와 내가 아까 말하는 얘기여 행각식 문의 행각식 스님들 일이 불렀는데 이제 그 부른 소리를 듣고 그 스님들이 다 머리를 들고 그 채를 봤다고 말이야. 깨는데 그때 뭐라 하니 진조 상사가 낙제다 이것이야. 어? 저기 무슨 행각신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부르는데 예? 머리를 들고 채를 본다고 말이야. 어째서 저 행각신이 아니었겠냐 말이야. 여기 아주 참으로 깊은 뜻이 있어. 깊은 뜻이 있단 말이야. 겉으로 봐서는 지금 도저히 그건 모르는 것이라 이건 참으로 수정투제해서 불조우천지 기관을 갖다 완전히 이제 파악한 사람 참으로 행상일로 안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이 아주 깊은 뜻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하겠는데 딴판 아니로다 헛되게 믿는다 이 말이오. 그러면 이 딴판 아니란 이것이 진조한 들어가는 것인지 예? 거기에 이제 중들한 들어가는 것인지 이 말은 참으로는 미안 낮지면은 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쩐지 확천이 깨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전 시인 내가 염두하고 송도한 것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설당향 불안 원선사 이제 제자 설당선사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여기에 송한 게 있어요. 이런 기과고 하니 말 한마디란 말이야. 과굴 떡이 떠났단 말이야. 말 한마디 쳐 하는데 법문을 하는단 말이야. 그 말이 모든 과구 과굴과 또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야. 아주 자유자재했단 말이야. 그러하니 천상의 출정계보다 천상만상의 말이여 모든 정계 완전히 자유자재하듯이 대해달로 떡이더라 이것이라. 자자의 풍우 얘기라. 어젯밤에 풍우가 말이야 아주 폭풍이 불고 뒤뼈 폭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목절대암대로다 나무가 부러져가 있고 저 바구가 폭풍이 부풀져 있더라. 이것이 앞에 풍문에 대한 소원이야.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실상불라하고 실상구제이요 말이야. 오르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신라유예요. 밑으로 볼 같으면 또 만드면 나눔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필상유 부족하고 신라유이라는 걸 알 같으면 앞에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무착 자수인이나 자수초인이나 하는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손이 있어. 하늘과 참기 험나칭하니 북을 뺏고 말이야. 찌를 우뚱이 만든 부질단 말이야. 지금 전장 때 싸움을 하는 것이라. 그 이제 비유라, 비유. 전장 때 싸움을 할 때 북을 뺏고 찌를 갖다 만든 뺏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낙지여. 낙지를 갖다 우찌 지음을, 시험을 보거든. 시험을 본 결자냐면은, 변장 흑두 환한경이나, 조그만 우찌 검은 파틀가 이 말이야. 콩, 검은 콩. 조그만 검은 콩을 가지고 환안쟁이요. 눈 동자를 바꿔주더라 이것이요. 사람 눈 동자도 착하면 안 검어. 검은데 그런데 진조상사 하는 것은 어쩌냐면은 검은 우뚜니 예? 콩 검은 콩 조그만을 가지고 사람 눈 동자를 바꿔주는 것 마찬가지다 이것이라. 그 이제 진조상사 기원을 말하는 것이라. 성년의 진경상사로 가라. 옛날에 만든 어쩌냐면은 풍산을 많이 우찌 깨졌다고 말이야. 상설을 서리와 만진 눈에 대해서 고산을 많이 했어. 그런 때문에 어때? 강경양화 낙약경이라 양화 저 버들게 해서 만든 저기 파리 꽃이 거회처럼 눈 오듯이 서리 오듯이

잡더라 이거죠. 저 유부를 완전히 주면 되죠. 그래서 부류 유자 견습이요. 진조상세에 대해서는 유저 사람들이 만대면 아주 막 간대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이야. 놀랜다고 말이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역겐 납승이 망조로다. 또한 만대비 병한 납승 하루 확철되어 왔다는 말이야. 닮아 손이 병한 납승도 만대비 진조상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 불견도와 말하는 걸 듣지 않았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당주 예전불 하니 기철의 우승이 다다랐으 말이오. 번개 그치 만드니 확 우승이 만드니 막 충전병기 붙이 무섭다 하고 말이오. 그러하니깐에 방방민 빙노솔 빙선호란 말이오. 바야흐 어쩌냐면은 병조가 빙든 말이오. 새가 저 갈대밭에 사는 걸 갖다 매겠다 이거죠. 빙든 새가 갈대밭에 사는 건 안 갔다 이거든. 그 진조상도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유승빈이지 말이야. 천지를 진도하고 만물 갖다 어떻게 위압한 그런 아주 대기틀더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 뜻이 어느 것이입니다.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쌍 백로가 독종입이라. 한 쌍을 많은 백로가 흰 해오리가 여반을 섰더라 이것이. 이걸 알면은 앞에 말하자면 진조법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진여철은 말이야. 진여철선사의 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조동정매 유명한 천동빈지고불. 천동빈지고불이 여하튼 염한게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진조상서가 말이야. 진조상서가 당민백인만이 당민 당자만이 아주 사람만이 화정이 되었더란 말이야. 화정. 화정대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하니 그렇지만 어쩌면은 만 장로는 일정부득이라 장로는 천동과 자기를 말한 것이라 나는 어떻게 조금도 세질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진도상서가 참으로 그런 어떤 고준한 그 저기에 기원을 가지고 기원을 가지고 천원 납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못 세긴다 이 말이야. 그게 천동까지 하는 말이라. 그렇지면 이것도 내가 한 말 하겠어. 작전심으로다 도적을 짓는 사람이 많이 마음이 허해. 도적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허하단 말이야. 뒤떨며 제친다 이 말이야. 마음이 허해가지고 묘지 백이라고 또 인계주와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이 법문에 대해서 또 이만 짓다 말이야. 묘지 백이 상당해. 상당해가지고 그 차하고 진조상서 이 법문을 또 들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정맥맥이요. 이 진조 상서 법문한 이것은 말이요. 부처 조사와 민맥이다. 민맥. 부처와 조사와 민맥이다. 말이요. 이 아주 뜻이 참 짙은 데 있는데, 보통 이게 만든 짙은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와 민맥이다. 그런 동시에, 열성을 감추로다. 열성 말, 모든 성인인 것 말이요. 모든 조사들을 감추어. 우리 나비들 갖다가, 학인들 갖다가 딸려하는 말이요. 아주 쩌뭉치지 말이요. 무시방만이다. 그러는데, 이성왕조하고 그 기원 만드니 별을 갖다 옮기고, 저, 뚝치선을 갖다가 만드니 바꿔준단 말이야. 진조상서가 어떻게 이런 법문을 하는 때에, 오천지가 막 집에 뛴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경천위주로다. 천지를 갖다가 막짱 다시려. 온 어떻게 천상천단을 갖다가 삼천대진세계를 갖다가 내 손에 한 손에 어떻게 옮기고 말이야. 나았다, 비었다, 자유자재를 마음대로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진조상서는 진조상서란 사람은 말이야. 부류 구왕자지제요. 오직 말하자면은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천자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가지고 천자를 갖다 쓰는 말이야. 그런 어떻게 큰 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전 납승의 정문 아니라 또한 만드는 납승의 말이야. 정문 저 임하고 정자하고 정상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정문 안을 같이 쓰더라 이 말이야. 아주 행상 안을 갖다가 같이 쓰라 이 말이야. 아주 만드는 인자 말하는 것은 진조 법문이 보통 볼 때는 아주 부산적으로 볼 때는 별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참말로 불조 맹맥인 동시에 말이야. 이것은 천상천하의 말이야. 가장 육등 더 짚고 더 고등하고 한 그런 법문이 없다는 그런 어찌 칭찬이야. 그러면은 말이야. 한지 진조상서 낙스마. 그러면은
진조상승 낙천 아느냐 이것이.

이 묘지 박승사 한 소리라.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은, 아웨이 타비에, 거위, 거위 말이야, 거위, 거위라 까니스, 거위 왕이, 태주, 저들 갖다 만든 분별을 한다. 분별을 하는데, 어쩌냐면은, 소비 안 미어, 저, 우때 오리나 그런 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이 진조상서 근무한 것은, 아왕 타주하는, 이런 아주 참으로 맞으면은, 청상청가에, 그런 고준한 봄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거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금생여수하고, 금우티 여수에서 나고 말이야. 옥출공대에다 옥은 저, 공간에서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대강 다 됐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하고 말이야. 진조상서, 진조상서 말이야. 대기대용. 이것은 실제 대기대용이거든. 그 대기대용은 내분정적이요. 우선 우리가 만들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번개가 막 천하를 두드린단 말이야. 내분정적이야. 그러니까 나 어쩌냐면은 삼봉해하리라. 산이 무지고만이 바다가 뒤집어지고만이 바다가 말짱만 공화되어 있더라 이것이요. 진조상과 예우치 범은 한 게, 그, 이제, 주의한 소리라. 그럼, 어쩌냐면은, 늠름이 피니 말이야, 신이가. 참으로 그 늠름한 그, 어떤 싱그러운 그 위험이 말이야. 초출청고로다. 참으로 청고에 초출해서, 그 이상 만드는 참말로 더 짚고 말이야. 더 어떤 초출한 그런 범이 없더라. 수연이나, 비록, 그러하지만은, 어쩌냐면은, 오장신만이 말이야. 진조상서 5장과 10만 말이야. 5장 6부가 다 각 피 수신으로 간파여 두 몇 사람 중앙 때 말이야. 전부 5장 6부 다 내비더라고 말이야. 다 간파해서 한쪽으로 볼 때는 진조상서 그 천막 법문이 말이야. 천상 천하 가장 두도 없는 그 무서운 법문 같고 누가 어떻게 비유할래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처음 법문을 했지만은 사실상 어쩌냐면은 진조상서 5장 6부가 말이야. 날짱도 어쩐지 그만 그 중들한테 전부 다 드러내기가 있고 전부 오장과 전부 중들 손에 다 붙잡혔단 말이야. 결국은 진조, 죽은 사람 누구 죽었냐 하면은 진조상서만 죽고 말았다 이거지. 그와 그렇게 만든 참말로 고준한 법문 그런 것이 좋은 법문 이런 식인데 다 그렇게 칭찬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야. 근데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면은 진조상서를 알 수 있는 것이야. 오장육부가 말짱다 말이야. 그 중들한테 전부 다 이제 참말로 이제 간파가 되는 동시에 전부 다 막 다 붙잡혔더란 말이야. 그래서 백세지하에 저 천주만고 백세 밑에 말이야. 그 후세자하고 말이야. 각비 조인께서요. 도에 어찌 되냐면은 뒷사람들한테 위선거려야 되겠단 말이야. 오늘 나도 그 위거든. 사실 보면 보잘 것 없단 말이야. 진조진족하지만은 이런 식이다 그렇게 칭찬 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진조상사 도를 그 중들한테 오장죽부 다 드러내기는 동시에 오장죽부 하면 안 되는 것만 그럼 짓단 말이야. 그러고 생명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고 뒷사람 아니지 않을 수 있나? 그러니 이 법문은 진조상사가 거룩한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사실이지 진조상사가 말이야. 그 중들 앞에 상실심을 한 거 참 중들 앞에 거꾸로 죽은 말이야. 이것을 알아서 하면은 법문을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는가, 이 말이야. 이 뜻을 알겠어? 유의기제 천일이하고, 이기가 있을 때는 만든 이기를 더하고, 풍류처야 풍류라, 풍류 없는 것이 참으로 풍류인 것이라, 말이야. 더!

지시변도 하고 일어날 때 문득 떠오른다. 도시변기하니 거꾸러질 때 문득 또 일어난다. 기도 동시오. 일어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동시라고. 기도 분리비로다. 거꾸러지고 일어나는 것이 서들 못해. 동산문하는 유자가 아니라 조동, 조동종하고 나서는 막 그만하면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제야 서는 미몽견제로다. 인제와 서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해마 알렸는가? 일구 감마에 한 자루 찌 큰 칼 밑에서는 요 분신지하고 분신 몸을 나누는 무슨지 뜻이 있고, 여기 출신지기로다. 또한 출신하는 말 그런 무슨지 깃털이 있다. 풍요리 인제 정리하면 풍요리 연법화의 진원도가 시리차에, 연법화는 풍요리심의 제자에, 진원도도 풍요리심의 제자라고요. 그 두 제자가 시리파가 있을 때 해리문은 풍요리 묻기를 뭘 물었냐 하면은, 자마생이 시 세존 불설설이며 가서 풍무고, 어떤 것이 말이여 세존이 설하지 아니하고 설하고 가색이 듣지 아니하고 듣는 도냐 이리 물었어. 그러니까 진유군 진원도가 말하기를 갖다가 발주가 수상제하니 비둘기라 말이여, 비둘기가 나무에서 운다. 이제 나서 나사리로다.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저기 콩밭에 있단 말이야. 산밭에 있단 말이야. 그리 이제 진원도가 대답한 소리야. 해리운 이제 풍요리스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말하겠냐면은, 이제 다작 치복 작심마오. 네가 말이야 아주 어리숙은 말이야. 직전은 복은 지금 많이 지는데 그까지 말했다 이것이요. 그러니 하불 최고원고 어째서 고인을 고인을 법문을 갖다가 참고를 하지 않느냐. 아주 근본적으로 그 대답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진원도 대답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위 연법화 연법화 수상 성년 수상 때 묻기를 말하냐면은, 이는 자마생. 그럼 너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깨 해리군, 예미군, 그 이제 수상 성년사 대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용양보로 하니, 도용, 동작하는 것이 고로에 빛난다, 그날이다. 그러하니, 불타 초행이로다. 소용지 저 열등한 하열한 그런 짓들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 혜리군 혜리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물과 연법파하오. 내가 어째서 연법파하오만 하와 대답하는 것 같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진원도 보고 하는 소리다. 개인적 풍요를 뜻은 연법하는 진원들은 대답을 잘 못했고, 또 연법하면 대답을 잘했으니 말이야. 어째서 그 연법파 하는 갖다가 니는 모르냐 이거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 밖에 표현되는 얼굴로 봐서는 말이야 풍요를 뜻도 모르고 연법파 진법
진원도 뜻도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평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면 제가 대신에 한마디 하는데, 미남이 참 설날기여, 미남, 받고 얻어온 것이 말해서 상처만다는 말이야. 서로 이제, 교대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한 설날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틀. 그 앞에 이제 그 세군이 수작한 그 기틀이란 것은 때문에는 매미상 참아놓지 살아기여 살아기인데 대행진기는 모행지로다 그런 매미상 참아놓은

살기 말이야. 그건 대기대요. 그 대인을 기틀이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냐면은, 문수보행 같은 이나 홍진도 할 수 있까? 그 이외에는 다 모른다. 그 뒤에 이제, 정토원에는 그 대해성자, 운문고선사. 운문고가 상당의 그 처음, 운문고선사가 상당법문을 내면서 이 법문을 갖다 들고 이제 비판한다. 그게 어떻게 이제 비판을 했냐면은, 산심이 당시에 대자신 말씀이야. 내가 당시에 말이야. 약견 자, 노함 이마도는 만약 내가 풍요해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봤더라면 말이야. 당신이 그때 옆에서 봤더라면, 신물 위에나 짚은 큰 부딪히라는 포가 말이야. 일심에가 태해서 말이야. 한참 붙은지 막, 저 짚은데 막, 들이 파묻어빈단 말이야. 풍요를 갖다가 파묻어빈이고, 갱, 견우, 종상, 닦아야 말이야. 그러니까 풍요를 갖다가 그 부디에만 파묻고 말 것이 아니라, 큰 황소를 갖다 한 마리 굽고 와있고, 그 모양들 작두자가 발랐단 말이야. 이용하지 두둑끼리게. 그래 해놓고, 각수방, 직몽출, 일도 하여서 짓다. 도저히 어째 해야 되냐면은, 그 풍열이 아니라고 말이야. 공격한 직몽, 진원두를 갖다 위해서, 진원두를 갖다가 한층 더 높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풍열이 법문 묻는데, 진원도 대답한 건 아주 틀렸다고. 풍열은 그리 말했고. 그, 연법을 갖다가, 저기, 인정을 했거든. 꽤 대신 또 반대요. 어? 그 당시 내가 봤더라면, 그 풍열 스님을 갖다가 말이야. 어? 부디 갖다가 막 큰 집은 부디에 끄든 묻고, 큰 황소를 먹고, 그거에 어떻게 몰아서 작게나 빨아들인 거야. 그래 놓고서는 풍열이 아니라고 한 말이야. 그 진원도. 진공을 갖다가 한층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어. 산승의 연화도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대신 하는 말씀이야. 차, 불씨, 억강, 부행. 내가 이번에 강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누르고 말이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이것이 아니라, 어? 풍열 스님이 연법판을 지켜올리고, 진원들을 갖다가 또 눌려빌거든. 그걸 갖다가 내가 반대해가지고, 어, 강한 사람을 갖다가 눌리고, 약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동시에, 두참 차례, 함으로만 이전에 내가 또, 이를 갖다가 평화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있는가? 약식득, 만약 말이야, 반류수상계하니 이제마사는 비설치가 나무에서 운이 말이야. 뜻이 저 어떤지 공밭에 산밭에만 있다는 거. 그 뜻을 알면은 그 이제 진원도가 한 소리야. 대만전을 그 뜻을 알 때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역식득 동영양고로 불타초인이 연구파가 한데 대답한 말이야. 동작하는데 이천 치가 아무지 고로 어. 고불 고절하고 어떤지 참말로 행한 말이야. 그는 고로를 갖다 좀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등한 짓들에 떨어지지 않아 한단 말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대신 하신 말씀은 사실에 있으면 바로 알고 보면은 연법파가 말한 동영양고로 어? 불타초연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제 앞에 진원두가 말한 말이야. 밝고 수상한 게 아니 이제 마사리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뜻이 같은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차, 양견어라. 이, 이제 두 가지 법문이, 이 말이야. 시 1이어야, 시 2이어야. 그럼 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야. 대신 이 평연하고 지금 자기가 또 묻는 소리라. 약도 시 1이면, 만약 이 뜻이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 하면은, 풍열이 심하여 풍열이 심 어째서 지금 연법화하고 다음에 연법화 동영양고로 이 법문만 인정하고 말이야. 각 불국 말이야. 진원도 발리수상이라는 거
지놈도 많이 법문을 갖다가

부전했네, 그죠? 말 뜻이 같다니. 약도 식기 있네. 만화만 그 뜻이 다르다. 또 이런 거네. 그럼 어쩌냐면은, 낙하는요, 고목제비하고, 쭉, 든지 따라대는 말이요. 안개는, 보고, 외로운 옷들이 따오자고 같이 날아다니는 말이요. 유수는 공, 장천진 세로다. 유수, 클레드라고 물은 말이요. 지푸른 만든 장천, 꼬마의 장천부터 한입부터 봤다고 말이요. 그래, 참말아. 잘, 참고해보라. 여달 집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필게 어느 곳에 있나? 요 동네 한말 하는데, 널 성하여 이슬의 달, 별, 무자, 배라, 나스. 널 성하여 설성료로다, 눈이 많이 왔는데, 전원부에 눈이 대피가 있고, 또 이게 구름이 꽉 끼는데 만드며 그 속에 큰 바오가 쏟아가 있더라. 이것이. 내가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본문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총결을 하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들하고 말이요. 운문노하니, 운문늙으니라. 인마염노하니, 이렇게 만드니 이제 자기 혼자, 비판을 했거든. 본문을 했다. 그러하니, 비단, 내가 고인이요. 운문진 대신님이 이런 우퉁지 비판을 한 것은 말이야. 비단 말이야. 내가 고인이야. 그 앞에 제부의 뜻을 갖다가 내가 살펴봤단 말이야. 제부 뜻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를 뿐만 아니라, 영내 합진 천나무다. 또한 어쩌냐면 천나무를 파멀게 했단 말이야. 대신 보면 한 것을 사실 보면은, 그게 어째서 그러냐? 수부지 모름지기 모른다고 말이야. 대회가 모른다고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진원두는 말이야. 진원두는 탑상 순위정세예요. 순위고제예요. 풍열이 아니라고 말이야. 부정한 말이야. 그 진원두는 사수에서 참 높이 순위자 꼭대기 걸쭉 쳐져있다고 지켜있다고 말이야. 그런 동시에 연못하는 말이야. 또 풍예리 칭찬한 그 연극파는 수입 대신자다. 우쯤 밀어가지고 차츰 푼 말이야. 바닷속에 밀어 엮다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제, 법문이 삼바인데, 낙장동 철이야 했거든. 천문이라는 영, 저기 풍예리, 예, 진원도로 갔다가 부정하고, 또 연극파를 갖다 칭찬했는데, 대세는 말이야. 진원두를 군중하고, 영국발 또 이제 군중했거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풍예를 갖다가, 부디에 어떤 집에 어떤 이마, 무더삐르고 말이야. 황소를 갖다가 어떤 구에, 뭐라 어떤 저, 밟았으면 말이야. 아주 뭐 지삐라겠다, 지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혹은 했단 말이야. 그래, 나는 또 이렇게 또 완전히 저, 저, 지비치서 하는 소리거든. 대. 대가 그래 한 것은, 풍예의 뜻도 모를 뿐 아니라, 또한 천하 사람을 다 눈을 멀게 했단 말이야. 그게 어쩌고 그러냐고 말이야. 풍예를 아니라 간 그 진원들 말이야. 사용에 있어서 그 뜻이, 풍예의 뜻이, 예? 진원들로 가득 차고, 숨자 꼭대기 높은 직경인 것이고, 풍예를 칭찬한 말이야. 연구파는 사실 저 대바다 치푼데 어쩐지 미리 쳐야 두꺼를 만들든가, 그와 마찬가지다, 이거다. 그와 그 세가지고 뜻이 이제 말든가, 같이 이제 막, 가리가리 말, 안 틀게 하는 거야. 저는 무슨 안되가 있냐고. 그 무슨 데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한 완전히 통해가 있어. 이 통한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고왕금 내에 이시가고 이제 오는데 무인변득이여 이 깊은 뜻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것이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자, 이 책이 낮게 심하초 이 1착자 이 법문이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랬어요. 극빈유, 유나가 말이요. 이전에 흥하신 제자의 극빈유나가 있었어. 극빈유나가 있었는데, 흥하신 극빈유나 뭐 법문을 물었단 말이요. 깽이 무슨 법문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는데 극빈,
흥하스님이

잡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벌점 출원이야. 벌금 묻기 돈을 받아가지고 대중 고향을 쓰고 말이야. 우찌 옷을 뺏게 하면 쫓아내겠단 말이야. 그것이 유명한 어떤지 극빈, 그, 벌점 출원한 법문인데, 근데 이 법문을 알기가 참 어려워. 겉으로만 쉽게 모르기야. 이 법문을 바로 알아서 하면은, 인제 어떤지 큰법 묻기 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불 보조 공안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자 깨치야 말지, 깨치는 뭘다. 그러니 마침 올 삼도에는 어떤지 용마에 다 용매해가 있고, 용맹정민하는 가운데 다 용맹률 더해가 있고, 이런 뜻을 갖다가 바로 알아야 한단 말이오.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말장도 되지만, 박도도 없는요. 박도 없는 뿐 아니야. 이전 고인이 장하는 말이거든. 공부한다, 수도한다, 뭐 수도로 하시면서, 만약 돌을 닦지 안 하고 흠뜨흠뜨 허둥일관 한단 말이야. 허둥세월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하루씩 천만 명을 죽이도록 해도 인과도 없고 죄도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올 기회를 어쩐지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런 법문을 갖다 놓더니 다 확실히 다 알기 말이야. 이렇게 노력해야 돼. 어!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

0: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 때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D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DTN과 함께하세요.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인과 연과 과의 그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1: 네네.
0: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그 연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조건과 도움이가 없으면 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자, 오늘 먼저 모실 초대 손님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네.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 이신 거죠,
2: 네.
0: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배랑 한번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이 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네.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네.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0: 예.
3: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0: 네.
3: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0: 네.
3: 네. 가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인생 공부.
1: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3: 네.
1: 단수되기도 하고
3: 그렇죠.
0: 맞죠. 점검발 할 때, 그렇죠.
1: 그래. 예.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 비상

0: 근무직으로 기존직 근무자라 그래요. 두 명씩 야간에 24시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이제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1: 맞아요.
0: 사실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다 이제 카톡방을
1: 빠르게
0: 만들어서
1: 소통이 되잖아요.
0: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수시로
1: 그럼요.
0: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 또 이제 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1: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업무가
0: 그래서
1: 쉽지 않아요.
0: 시작이고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그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1: 오래 하셨네요.
0: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가서 말씀하시는 걸다 볼펜을 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2: 그러게요.
1: 대단하세요.
2: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어쩌면은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는?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그런데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1: 맞아요.
3: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1: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도 많은
2: 그러게요.
1: 업무를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2: 그러게요.
1: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님,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3: 그렇죠.
1: 뭐 친목 모임조차도
2: 쉽지 않아요.
1: 운영하는 게
2: 아,
1: 쉽지
2: 그럼요.
1: 않은데,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0: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0: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예, 예,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그 뭐 호교사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1: 예.
0: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법사를 예.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2: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 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 뭐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그, 많이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협회가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1: 조직이 네. 있으시군요.
0: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1: 맞네요.
0: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우리 박수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그 3월달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1: 네.
0: 82명.
1: 82명이요?
0: 네, 네, 네.
1: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0: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몇 명이 이제 그때부터 모였다가 그래가지고 오픈 시작을 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8월에 이제 그 야 이제 성지순례 겸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예. 이제 사찰 그 참배 및 문화 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그
3: 예.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 분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 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 대 사람 다 치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1: 아유 얼마나 네,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다들 밝으시고요.
3: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2: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1: 집을 떠나고
2: 노인이 염불한다고.
3: 네.
2: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네. 기운도 받고
1: 맞아요.
2: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1: 공기도 좋고요.
2: 공기도
1: 네.
2: 좋고 네.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3: 그렇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좋았습니다.
1: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총무님께서
3: 네.
1: 보통 일 아닌데요. 예. 아니, 그래도 네.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3: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조금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예.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일하기가.
1: 그렇죠.
3: 예, 그러면 일단 풀면 단지.

0: 그래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1: 암요, 암요.
2: 그럼요.
1: 그 가실 때마다 매번 네.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2: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3: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네. 또 주변에 이제 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 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뭔데 예.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그렇게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3: 그거 뭐 선물 보담도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 어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밀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 좀 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1: 네.
3: 그거를 이제 저희가
1: 예.
3: 그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제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저희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1: 아.
0: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 원이는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2: 네,
0: 그래서 뭐 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1: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한 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네.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2: 네. 네.
1: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도 있고 스님들께서도
2: 맞아요.
1: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1: 왜는?
2: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네. 그래서 이제 선방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시는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1: 네.
2: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네.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1: 네.
2: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1: 일석몇조예요. 네,
2: 그런,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1: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0: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0: 많이 들어요.
1: 아.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야. 너무 많아서.
2: 행복한 고민. 네. 예.
1: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2: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3: 그러게요.
2: 그게 또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1: 네,
2: 네 제가 맞나요?
1: 네.
2: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대강명사도 이렇게
3: 아유, 오시면 네,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예.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절이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원하시는 것 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아~ 말씀 잘못하실 수 있어요. 저 자취감이 어떻게 하시려고.
2: 네.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3: 자주 오세요.
2: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4: 예,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불교
2: 대대로 불자 사찰 다녀
4: 어렸을 네네.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산 내장사를 삼박사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네.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3: 예.
4: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그 살면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2: 가피담이 좀 있으시군요.
4: 네,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2: 어떻게 흔들리세요?
4: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그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예. 저희 그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가피가 아닌가.
2: 아, 그럼요. 네.
4: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네. 잘하고 계시는데요.
3: 그럼요.
2: 내가 흔들릴 때마다 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네.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네.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네.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네.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1: 꿈식은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을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2: 어쩐지. 예,
1: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뭐 예.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백단위부터 만원 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예.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 아유,
1: 예. 뭐 그렇게 해서 부처님 예.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예. 중생의 마음입니다.
2: 훌륭한 불자이신데.
3: 아, 두 분 다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2: 그러게요.
3: 네,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2: 네.
3: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 행복을 주려는

0: 행복을 주려는 말,
1: 네.
0: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1: 예.
0: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1: 참불자.
0: 가피 1순위.
1: 찐불자.
0: 예, 찐불자입니다.
1: 목종스님 인증 쾅쾅.
2: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1: 아,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그쵸.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0: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1: 네.
2: 자긍심과 자부심보다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매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다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1: 네.
2: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1: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0: 네.
1: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예,
2: 뭐,
1: 심정이 드실까요? 예.
2: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뭐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법을 관련이 됩니다.
0: 아유.
2: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 해서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0: 네.
2: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소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0: 네.
2: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 아이고.
1: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우리 총무님은요?
1: 예, 우리 총무님 이제
3: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교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0: 있었고,
1: 네.
0: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2: 난리 나잖아요.
0: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2: 네.
1: 맞아요. 같습니다.
2: 그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훌륭하신 두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1: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2: 부처님.
1: 거다. 또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2: 많이
1: 민원님
2: 부르죠.
1: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에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에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그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1: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2: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1: 네.
2: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0: 네.
2: 그래야 또 사차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1: 네,
2: 고맙습니다.
3: 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분 이제
1: 네.
2: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이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1: 그렇죠.
2: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붓다외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붓다외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2: 네.
1: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따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에 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부따회 가족
1: 네.
2: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1: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정확하십니다, 스님.
1: 네.
2: 바로 채역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채역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 중 최유긴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네.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최유긴 전법단 예, 네.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 최유긴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태능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법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최유긴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네, 정식 발족을 하게 된
0: 단체로
3: 와, 연륙이 제법 깊네요.
2: 네,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그 오늘날 조계종 최유긴 전법단의 자리 잡기까지 법정사 해주신 그 태희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스님이시고 네. 최유긴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태희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최유긴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스님께서 15년을 최유긴 전법단 단장을 해주셨거든요.
0: 직접 이끄셨군요. 예예.
2: 네, 근데 태희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최유긴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2: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무회장을 하게 됐어요.
0: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법회에 네. 직접 다녔던 거예요?
2: 저희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법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네네. 저한테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2: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0: 그 역사와 함께 오셨네요. 네, 종단 산하 단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봉사직이죠.
2: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3: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는 있습니다.
2: 네.
3: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0: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2: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0: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2: 네.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0: 간병을 하셨군요.
2: 네. 근데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0: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1: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0: 그러네요.
1: 병행하시려니까 얼마나
0: 네,
1: 힘드셨겠어요.
0: 그래가지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막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차라리 간병인을
1: 두고,
0: 도움을
1: 예.
0: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1: 그게
0: 거예요.
1: 나아요, 예.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1: 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0: 그럼요.
1: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0: 감사합니다.
1: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1: 순리대로 살아야지.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
2: 그러게요.
1: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려우냐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6: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8: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0: 너무 쑥스러운데.
1: 아, 칭찬 보통이 아니네요.
2: 예. 우리 네.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테뉴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네. 엄마 같은 분이다. 뭐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1: 그동안 이제 보람 있으시겠어요?
3: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네.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아,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네,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본업도 있으신데.
3: 법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2: 그 시간을 꼭 맞추셔.
3: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2: 비워두시는구나.
3: 네,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어? 법당에 불이 켜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예,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예,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훌륭하십니다.
1: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네.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3: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1: 그렇죠.
3: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2: 다시 와요.
3: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럼,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예. 네,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능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2: 얼마나 반가워요.
3: 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째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능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3: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아, 저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2: 이제 그만, 예.
3: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이 태능하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수님이세요. 그래서 예, 예. 태능에서 법당이 태능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0: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선수들이 과연 몇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도 있어요.
1: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1: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0: 상담도
1: 되고.
0: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2: 야,
0: 하다 보니까
2: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빨리 오면 11시.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1: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0: 네,
1: 언제까지?
0: 맞습니다.
1: 온 우주가 다 불구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2: 될
1: 끝이 없습니다.
2: 때까지.
1: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2: 네.
1: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1: 예.
2: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1: 그렇죠.
2: 좀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0: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2: 그러네.
0: 때문에
2: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2: 버리고.
0: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2: 맞아요.
0: 말, 그런
2: 잘하셨어요.
0: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2: 맞아요.
1: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0: 네.
1: 거기까지 와서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0: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1: 그
0: 그래서,
1: 의자 안 놔줬어요?
0: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아니, 진짜 엄마 맞추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또 스님들께서도
2: 흔쾌히 또
0: 흔쾌하게,
2: 받아들여
0: 아, 그럼
2: 주시고.
0: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으로
2: 명상으로.
0: 편하게,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아,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1: 아니요,
2: 특별 케이스
0: 특별히 요청을
1: 그러니까
0: 드리는 거죠.
1: 그 스님들은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0: 네.
1: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0: 네.
1: 필요하죠.
2: 왜 발음은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0: 네.
2: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0: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0: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1: 네.
0: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1: 네. 네.
0: 나왔잖아요.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정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문 낭독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1: 그것도
0: 없고,
1: 아닌데.
0: 예.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문 낭독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처음
0: 네.
1: 획득하던 그 해에도,
0: 그쵸. 예. 최연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아,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법당 한
0: 그러네.
1: 번쯤 발걸음 해주고 또그 안에서
0: 네.
1: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0: 그
1: 바람입니다.
0: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부처님께
1: 네.
0: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1: 네.
0: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1: 네, 스님.
0: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1: 아,
0: 않을까.
1: 그렇네요.
0: 예,
1: 마음을
0: 그런 마음이,
1: 다스리니까.
0: 그래, 내가 발언문을 했으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1: 네.
0: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1: 그럼요. 네, 맞아요.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최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0: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맡고 계신단
0: 네.
1: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 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0: 아,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1: 그러셨구나.
0: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입적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새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1: 예.
0: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1: 네네네.
0: 유명하죠.
1: 예.
0: 예.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와.
0: 거기 그 대원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부도 그
1: 부도전
0: 큰
1: 있죠.
0: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1: 아.
0: 이제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2: 부도가 부도자를 함께 모신다는 건 네. 귀한 일이에요.
1: 그렇죠.

그냥 비구니 스님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네. 스님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0: 이란 뜻이죠.
1: 네.
0: 훌륭하신 스님이셨네요.
1: 예, 진짜.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네.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2: 도와드리고.
1: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회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0: 많이 귀합니다.
2: 아 정말요?
1: 네. 네.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예. 아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2: 역시
1: 라는 거를 예. 예,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예,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에 신도로서 봉은사에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네,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2: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1: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2: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1: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예,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2: 네.
1: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예,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2: 예.
1: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2: 돌이켜보니 예.
1: 예, 그래서 참 가족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2: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1: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2: 절 안 가?
1: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2: 너무 큰 사고인데요.
1: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0: 부처님과 앞이네요.
1: 네, 그래서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2: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그렇죠. 운전을 네.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0: 가족들도 걱정이 많아질 건데
2: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네.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1: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에 또

0: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1: 부쩍
0: 못할 것 같아.
1: 부수네요.
0: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0: 예. 아,
1: 드리겠습니다.
0: 그럼
1: 우리
0: 가족들에게 말씀해
1: 처사님께,
0: 주시죠.
1: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예.
0: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아니면
1: 전하고겠어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1: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2: 가장
0: 아닌가?
2: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2: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1: 그렇죠.
2: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1: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0: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0: 네.
1: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 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0: 네네.
1: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1: 예.
0: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0: 네.
1: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예.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0: 예.
1: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0: 네.
1: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1: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6: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9: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8: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0: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6: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0: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7: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6: 그렇습니까?
5: 28년 전이라고요?
7: 네?
5: 28년 전이라고요?
7: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5: 예쁘

0: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도서 인근의 한적한 마을에 조금은 특별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인데요. 절이 아닌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내리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스님. 스님은 왜 절이 아닌 이곳에서 카페를 열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공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0: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 밤사이 내린 비로 카페 창가마다 빗물이 맺혀 있는데요. 창틀에 고인 물기를 먼저 닦아내는 것이 아침 일과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것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라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비로소 손님께 온전한 커피 한 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절에서 행하는 예불처럼 카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스님.
1: 아침 청소를 하는 거는 마음 청소하는 것하고 똑같겠지 뭐.
0: 깔끔히 정리된 카페 안. 카페 곳곳에 불교적인 소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0: 이런 불교적 색채들이 스님의 공간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1: 어쩌다 이게 DP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불교적인 소품들을 DP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죠. 내가 저 아래 저 불두 형상 제작을 하다가만 불두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불상 제작하는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울까지 다니면서 불두를 제작을 하다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손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리 잘 쌓았어도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대로 말랐어.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뒀죠.
0: 어느덧 손님을 맞이할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스님은 도량을 살피며 기다리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2: 드립도 아이스 하나 드립니까?
1: 드립 아이스 됩니다.
2: 아이스 두 잔.
1: 두 분은 드립 아이스 두 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주문과 동시에 커피를 만드는 스님. 그런데 만드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자, 맷돌 한번 갈아보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좀 신나게, 예.
0: 그라인더 대신 맷돌에 원두를 가는데요. 콩 대신 원두를 넣고 맷돌을 돌리는 이 낯선 풍경에 손님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4: 게. 그래요? 와.
0: 맷돌을 돌리고 또 돌리는 이 단순한 반복. 스님은 이 맷돌질이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손의 힘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두 입자가 고르게 갈리지 않고 잡념이 섞이면 맷돌이 헛돌며 거친 소리만 내뱉기 때문인데요. 결국 맷돌을 돌리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차분히 덜어내고 스스로를 바르게 다듬어가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1: 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0: 그렇게 스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커피 한 잔이 손님께 전달되고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는 동안 입맛에는 맞을지 정성의 온기는 제대로 전해졌을지 긴장된다는 스님.
1: 사막 괜찮아요?
2: 네. 맛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커피보다 맷돌에 그 갈아서 그런지 커피도 부드럽고 향기롭고 담백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제가 처음으로 맷돌을 갈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다른 차와는 좀 차별이 된 차 같아요. 맛있습니다.
0: 맷돌 커피에 만족하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는 스님의 마음도 덩달아 따스해지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왜 평범한 그라인더를 두고 맷돌로 원두를 갈 생각을 했을까요?
1: 커피숍이 뭐 커피숍이 아니라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나 전부 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커피를 가는데 뭐 특별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0: 돌과 돌 사이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아랫돌과 윗돌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커피가 갈리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맷돌로 해보자. 돌과 돌을 띄우는 돌과 돌 사이가 떠 있는 상태의 맷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 주문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돌입니다. 맷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신기하다, 재미있다, 진짜로 이 맷돌에 갑니까? 라는 거죠. 진짜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사람한테 커피 원두를 넣어주고 한번 갈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도 돼요? 예, 한번 갈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커피를 직접 맷돌에 갈아보는 그런 기회,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또는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일정 정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맷돌로 커피를 내리는 독특한 방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사실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랍니다.
2: 혹시 여기 스님이 하시는 데인지는 알고 들어오신 걸까요?
3: 저도 절에 갔다가 맨날 요래 들어가면서 스님 카페라고 적어놔서 일부러 들어갔지요. 스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2: 좋은 일일까?
4: 한테 챙기세요.
3: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3: 네.
0: 애초에는 뭐 카페 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코로나 때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살 곳도 없고 그런다고 아무 절이나 들어가서 나 살자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옛날에 인도 가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도 해볼까. 와평각입니다. 그 와평각 작업이라도 할까? 그것도 수행의 방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작업장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장 겸 처소 겸 이 창고를 내가 구했죠. 이제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렸는데, 계약을 하고, 작업장을 하겠다고 들어 앉아 있는데, 두 달이 지나, 석 달이 지났더니, 이게 월세가 매월 나가야 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나, 오늘 한국 차도 좋아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 자주 접했던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몇 잔을 만들어서 팔면 월세가 해결될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인테리어가 3년이 갔죠. 3년 동안 혼자서 조금씩 만들어 왔던 결과가 이 카페입니다.
1: 오랜 시간 여러 사찰을 돌며 수행해온 스님. 절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발걸음을 옮겼고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그때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지금의 카페 건물이었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님은 직접 가구와 조명을 만들며 이 공간을 채웠다는데요.
0: 요 등은 큰절 일주문 아래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옆에 큰 소나무가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결국은 절에서 저 가지를 잘라야 되겠다. 그 가지 밑을 지나는 버스마다, 관광버스마다 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차에 닿을까 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가지를 잘랐는데 나무 가지가 잘려서 땅에 툭 떨어졌는데

0: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가지가 자라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우리나라 육송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두 개를 주워와서 여기 인테리어를 완성할 때 마지막에 전기 공사하면서 저걸로 샹들리에를 두 개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진짜 나무로 만들어졌네. 좀 재미있어 합니다.
1: 스님이 만든 것은 조명과 가구만이 아닙니다. 직접 작업한 멋스러운 작품들도 카페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0: 전부 내가 했던 작품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와평각은 깨진 기와 그다음에 돌, 도판이라죠. 도자기 판, 도판 작품들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1: 이곳을 채우고 있는 멋스러운 작품들, 바로 와편각입니다. 깨진 기와 조각 위에 그림과 글을 새겨넣은 작품인데요. 지금까지 10번의 개인전을 열었을 만큼 스님의 작품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는 스님.
2: 스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3: 산에 갑니다.
2: 산에는 갑자기 왜 가시는 거예요?
3: 보물 창고에 갑니다.
2: 산에 뭐가 있어서 보물 창고일까요, 산이?
3: 나만 아는 보물 창고가 산에 있습니다.
1: 산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함께 길을 나서봤는데요. 울주에서 무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모처의 한 산자락.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이곳에 있다는데 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기에 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요.
0: 뭐 집도절도 없고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살았지 여기서 산속에서. 네.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요 길을 차가 못 올라가니까 기와 조각을 싣고 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차를 하고 그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땅을 약간 평탄 작업을 한 뒤로 기와를 이렇게 그 넘겨가지고 그 500kg짜리 백자루 7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넘겨놨죠. 그 뒤로는 뭐 손대지를 않으니까.
1: 스님이 그토록 아끼는 보물의 정체, 바로 수십 년 세월을 품은 기와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그 양이 상당한데요. 스님은 오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기와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답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기와를 한참을 둘러보는 스님. 원하는 모양과 결을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님은 그 기다림조차 작품을 준비하는 수행의 과정이라 여긴답니다.
0: 이거 건 한 15년 정도는 모았을 거요. 수십 개 사찰, 수십 개 폐사, 수십 군데의 폐사지 기와들이 여기에다 모아져 있죠.
1: 오랜 시간 직접 모아온 기와들. 기와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는데요.
0: 이거는 강화도 청년사 기와네. 그때 강화도

0: 청년사 관음전의 기와가 절 뒤쪽에 있다 그러길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주지스님한테 인사드리고 뒤에 기아를 쓰지 않느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몽땅 가져가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 기와 있는 데까지 그 지게 지고 올라가서 지게에다 기와를 담아가지고 저 밑에 차까지 아마 지게질을 한 100번은 한것 같아. 그 기와 그렇게 싣고 왔던 기와들입니다. 글쎄요, 뭐 기억을, 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그 기와와 인연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흘러 나와요. 오, 나는 아까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옛날에 이거 수집할 때 생각들, 이거 해가지고 작품을, 어떤 작품들, 어느 작품들을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 이제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 아까.
1: 스님에게 이 기와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손만 대도 그 시절 이야기가 떠오르는 애틋한 추억이자 스님의 수행길을 지켜준 가장 가까운 도반이랍니다. 수많은 기화 가운데서 오늘 작업할 기화를 골라낸 스님.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카페로 가는 길. 3시간이나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지만 스님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 기화들로 무엇을 만들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낼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볍다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카페. 스님은 쉴 틈 없이 바로 기화를 닦기 시작하는데요. 오랜 묵은 때를 벗겨내야 기화 본연의 숨결이 살아나기 때문이랍니다.
0: 일단 뭐 흙이니 뭐 이런 이끼 같은 거다 닦아야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작품 하면 안 되겠죠. 작품하는 데 이제 방해가 되고, 작품 해놓고 나서도 방해가 되니까 다 닦아야죠.

0: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는데요. 깨끗이 닦은 기와를 볕 좋은 곳에 나란히 눕혀두고 기와가 스스로 습기를 털어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리는데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볕에 맡기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필 끝을 다시 가다듬으며 흐트러진 마음도 함께 정리하고 기와의 곁을 살피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연필이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스님은 한 선 한 선에 온 정성을 담습니다. 기와마다 다른 결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상을 얹으려는 스님만의 깊은 배려이자 작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을 시작하는데요. 단단한 기와 표면 위로 칼날을 대고 정성껏 파내려 갑니다. 한 번의 칼질이 곧 결과가 되기에 스님은 숨소리마저 낮추고 신중을 기하는데요.
1: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철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쇠. 그게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이제 나는 철 전문가가 아니라 그 철을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것도 뭐 네 가지인가 보통 뭐 더 세분화가 되겠지만 크게 한 뭐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서 부산까지 갔지. 부산 사상까지 가가지고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제 샘플 가져가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보세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여섯 군데인가를 찾아다니니까 마지막에 한 군데에서 이거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쓰는 도구다. 그랬더니 뭐 하는 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와 조각을 가져갔어. 기와 조각을 가져가가지고 그 칼로 이걸 새겨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철을 요 정도 철 쓰면 될 겁니다. 라고 딱 선택이 하고 주더라고.
0: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잘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모두 내려놓는다는 스님.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데요. 기와를 새기는 이 시간이 곧 스님에게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랍니다. 이제 조각한 기와 위로 붓끝을 세워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색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작품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단단한 기와 위에 피어난 꽃보다 출가.
1: 꽃보다 출가 BTN.
0: 그날 밤 불을 밝히고 조용히 예보를 드리는 스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런데 스님은 어쩌다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출가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5: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여

0: 엄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0: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어님. 네.
1: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1: 오른쪽 무릎이,
0: 예.
1: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1: 했는데,
0: 네네네.
1: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 고어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어가
0: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1: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예.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사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그러신
1: 맞습니다.
0: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0: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과적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예?
1: 아니,
0: 네.
1: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1: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1: 네. 아니, 두
0: 아이고,
1: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1: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1: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1: 수술을
0: 아프고,
1: 안 아픈데
0: 네.
1: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1: 네,
0: 예.
1: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1: 단지
0: 여러 번,
1: 병원에는
0: 네.
1: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1: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2: 가벼운
1: 맞고
2: 치료만 받고 계신
1: 물도
2: 상황이고,
1: 빼고
2: 네. 물도 빼고,
1: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1: 저기
0: 주사를
1: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1: 번씩 맞는 거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1: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1: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2: 네, 한 달.
1: 예.
0: 한 달은
2: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2: 같아요.
0: 짧은 것
2: 네.
0: 같은데, 이게
1: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1: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0: 네.
1: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염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2: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2: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4: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0: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0: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0: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0: 네.
4: 67이야.
0: 어허.
1: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0: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0: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님.
4: 예,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4: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2: 네네.
4: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2: 네.
4: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4: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2: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4: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1: 시술을요?
4: 예.
2: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4: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2: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4: 예.
2: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4: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2: 아, 왜 안 하셨어요?
4: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2: 그렇죠.
1: 네.
4: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2: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4: 예.
2: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4: 예.
2: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네.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4: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4: 아유.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비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

0: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태아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영상프로 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0: 스튜디오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3: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2: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연금 집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본부는 모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세대 포교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악원이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장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승자들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갈림길에선 답이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연금 집행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유용 의혹과 함께 예산 편중으로 출가 장려나 인재 양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미진하단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미래본부는 모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 세대를 포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미래본부가 열왕궁 마해부처님 불사모연금 유용주장과 보도에 종도들의 순수한 원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포함한 천년을 세우다 모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모연된 금액은 총 86억 5,3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금이 4억 7,200여만 원,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1억 9천여만 원, 각각 5.45%와 2.2%를 차지하고 92%인 79억 9,100여만 원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기탁됐습니다. 미래본부는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불사로 종단 차원의 모금이 기망에 가깝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2: 신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관심 갖고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자체나 국가가

0: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의 부처님 바로 세우기로 지정 기탁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일체 쓴 일이 없고.
1: 입불의 고증과 기술적 공정에는 국고가 충당되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기도 지원금, 순례길 개발 등은 종단 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역화에 따른 토지 매입 등 11곡 마의 부처님 관련 집행 예산은 현재까지 15억 6,400여만 원으로 지정기탁금 4억 7천여만 원을 3배 웃도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복원은 물론 신행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금액의 72%인 63억 1,743만 원이 집행된 가운데 43.4%가 선명산 관련 사업비로 특정 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모든 불사가 연결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명산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대회 개최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0: 한국불교를 좀 더 역동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 선명상 대회라든지 또 불교 박람회라든지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출가를 장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 불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을 세우다라고.
1: 미래본부는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출가 장려 사업은 포교부와 교육부 등 유관부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장기 사업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더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소상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돌아보고 또 더 미래 불교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1: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궁극적으로 불교의 미래와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부대중의 원력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종단의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일상 속 마음 챙김과 치유의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명상. 전국 60여 대학, 1,500여 명의 교수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입제식에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불교학자, 한국과 일본 각 종단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거 동참해 명상을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산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 전통 관화선을 대중화와 현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회의 격을 높였습니다.
4: 수행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한일 불교 교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학술 연구를 넘어 실천적 체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불교가 세계 명상시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번 대회의 공동주최이자 장소를 제공한 신유엔 정경국원 상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실제적인 교류와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6: 다양한 종단의 수행법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학자와 수행자가 한자리에서 마주 앉으며 동서양의 명상 정통이 서로의 거울이 되는 이 사흘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우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회는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을 시작으로 신유엔의 접심 수행, 천태종의 법화 수행, 진각

0: 중의 밀교 수행, 태고 정예, 인공지능 활용, 화두 타파 체험 등 각 종단의 독창적인 명상법을 2박 3일간 한자리에서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전통 불교와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평안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려는 교수불자들의 대정진이 한국 불교 신행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1: 올해는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원적에 든 지 82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1919년 3.1운동의 뜨거웠던 함성이 총칼에 짓밟힌 뒤 무력감이 찾아오고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 민족의 혼은 서서히 지워져가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던 192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민족의 통곡을 담은 시집이 탄생하는데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을 빼앗긴 조국이자 민족의 자존심으로 표현해 모두가 절망하던 시기 스님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일깨웠습니다.
3: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인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2: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고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을 따르는 사부대중이 추모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선학원이 주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에 모인 대중은 일평생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수호에 매진했던 스님의 강직한 삶을 되새겼습니다.
3: 만해 선사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관화하고 역사화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 33명의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숭고한 민족 정신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4: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유족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영전에 꽃을 올리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엔 만해 스님이 입적한 서울 성북동 시무장에서도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마지막 숨결과 지조가 서린 공간에서 참석자들은 선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5: 이 시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 일대에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만해 공원으로서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머지않은 시기에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6: 전 세계가 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맞는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오게 되면 늘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2: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저항했던 만해 스님의 불굴의 정신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방향타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가로 빛을 발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스님, 김응모 수덕사 신도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회 이성찬 회장, 임택빈 충남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은 오늘 올리는 이 맑은 차 한 잔에 스님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실천자가 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다례제는 홍성주지협의의장 선본스님의 종사영반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헌시낭송 등으로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회원장,

0: 하지만 고인이 된 스님의 법구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은 일반인 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염습을 배워 불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주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부터 주요 사업으로 시작한 장례 서비스 전국 비구니 회원장. 최근까지 3명의 비구니 스님이 회원장을 통해 마지막 길을 배웅받으면서 승가 공동체 장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일반인에게 맡기지 않고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염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실습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입감,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2: 노스님을 보내드리고 또한 가까운 사수님을 보내드리면서 스님이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마지막 자기 전체의 모습이 이 염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이번 상장례 교육에 신청한 비구니 스님은 총 13명. 전국 각지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다수로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2: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장례가 일어났을 때 쉽게 좀 거리적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1: 첫날 교육에선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성이 직접 염습을 도맡았던 전통 사리예가 소개됐습니다. 조선 중기 예학이 발달하면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소렴과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이 고인의 성별에 맞춰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존엄한 문화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퇴색됐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스님의 삶이 공동체의 자산이듯 회향 또한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 가장 존엄해야 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는 스님들의 원력이 승가정신 회복에 든든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다비는 1000년 넘게 한국의 불교 문화로 자리하며 오랜 세월 전승됐지만 도제식 전승 방식 속에서 전승자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전승의 갈림길에선 다비의 현조소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발표된 황근식 박사의 논문, 한국불교 다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봉행된 다비는 모두 302회. 이후에도 매년 15회 이상의 다비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집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비 작법은 별도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 없이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직접 익히는 도제식으로 전승된 데다 최근 출가자 감소까지 겹쳐 후황 양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그 스님과 스님으로 계속 내려왔지만은 기록된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부터 전승되려 내려온 발전된 과정, 요것이 전통 문화고 전통 정신이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 큰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3: 현재 교구본사별로 이어져온 다비의 전승 계보는 뚜렷합니다. 범어사는 고암 스님에서 석담 스님과 창봉 스님을 거쳐 현재 석공 스님으로, 수덕사는 벽초 스님에서 지운 스님과 도준 스님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만암 스님과 수산 스님을 거쳐 무공 스님까지 전통을 전승했으며, 봉선사는 미룬 스님과 현종진 거사, 현호 거사로 이어지며 제가자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는 오랫동안 다비 작법을 이어온 종성 스님이 지난 2024년 입적하면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할 전승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남사 역시 2023년 지어 스님의 입적 이후 다비 작법을 할수 있는 스님들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돼 다비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5: 역설적으로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형이라는 것을 살짝 우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체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치나 이런 거로 그냥 던져져 있지 않는가.
3: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인프라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전통 다비장을 갖춘 사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강화된 환경 안전 기준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시설을 유지

0: 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일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전통 의뢰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비의 전승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 모든 것이 너무 실용주의, 편의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비를 불교 그 집안 내에서도 옛날 전통을 하자는 것을 썩 반기지 않은 스님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의 문제라든가 또 인적 동원 이런 문제 때문에
0: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온 다비 작법. 하지만 그 맥을 잇던 전승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백 년 이어온 마지막 수행의 불꽃 역시 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법회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됐습니다.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고 있는 영주 관음사는 올해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3: 37년째 호국영령 천도제를 이어오며 생명 존중과 호국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영주 관음사. 잔잔한 목탁 소리와 연불이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호를 가득 채웁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장병과 호국영령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음사가 지난 28일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제37차 생명 존중 방생 법회와 6.25 전몰 장병 및 호국 영령 천도제 호국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법회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 불교 정신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4: 진정으로 나라가 강건해지고 국가의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드리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이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한 천도의 예식을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3: 법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으로 문을 연 뒤 엄숙한 천도제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나라의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릉빈과 어린이 합창단의 맑은 합창은 미래 세대가 기억해야 할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5: 호흡은 목생명을 아끼는 마음이고 평화는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회 이름에 담긴 생명 존중의 뜻은 더욱 느껴집니다.
3: 법회를 마친 뒤엔 역사 박물관과 성모 호국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6: 이번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초계각 씨 목숨에 맞춰 이 나라 이 강포를 수호하신 호국 영령들을 숭고한 것을 추모하고 진심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이룡하니 굳어 살펴 주시옵소서.
3: 오랜 세월 변함없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해온 영주 관음사.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란 걸 일깨운 법석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2: 생명 존중 및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2016 웰다잉 교육이 제주에서 개강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2016 웰다잉 교육이 지난 27일 제주 노인복지관에서 개강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배우는 죽음의 의미 등 총 16개 강좌로 진행되는 교육은 웰다잉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0: 추억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찰진신념 가수지 항아사수와 같은 나라에 그 항아사수와 만큼 많은 우리의 수없는 마음 일찰나간에 900생멸이 있고 또 그 900생멸 속에 또 항아사수와 같은 그 수없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셀 수 있다 하고 저 큰 바다에 그 많은 물을 다 마실 수가 있다고 하고 이 허공은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 그 허공을 시방세계의 그 허공을 얼마나 넓은가를 헤아릴 수가 있고 불고 있는 바람을 붙들어 맬 수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은 말로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부모에게도 있고 국왕 대신에게도 있고 모든 친구에게도 있고 일가 친척에도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고 많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무량겁을 살아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 별, 바람, 공기, 물, 자연계의 은혜도 한량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이렇게 생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 부처님의 은혜야말로 허공과 조그마한 먼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착한 일도 하다가 악한 일도 하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수 없는 업을 짓고 생사윤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미래 무량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사의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끝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참나를 깨달아서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과 친하다가는 왼수가 되고 왼수가 다시 친해지고 죽이고 죽고 세월이 지나가며 겁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런 선연 악연의 쇠사슬 속에 엉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한 쇠사슬을 끊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요 모든 중생도 또한 부처님이요 여기에 무슨 영원한 왼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업으로 보니까 업의 눈으로 보니까 왼수고 업의 눈으로 보니까 좋고 그런 것이지 진리의 눈,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같은 부처님의 식구요, 구원속이요, 부처님의 세계에서 진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그렇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경축을 하는 것이며 나월 8일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나와 같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모범을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 시각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며 사소한 이 끝으로 다투며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고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서 몸부림치고 흥망성쇠의 물결에 휩쓸려 흘려 떠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피차 이 사바세계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얽혀있는 곳이고 선과 악이 얽혀있는 곳이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바세계가 불법을 안 믿는, 최상승법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고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불법을 믿는,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바세계는 가장 도를 닦는데 발심하는데 무상을 깨닫기 좋고 그래서 도를 성취하기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 있고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이래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라고 1위로 참 살기 좋고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모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아주 호강을 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아직 못한 사이에 느닷없이 이렇게 참 파탄 지경에 왔다고 야단드립니다만은 사바세계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지만은 개인적, 가정적도 그렇습니다. 잘 살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병고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집안이 쑥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러고 말아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운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딱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운이 왔다고 해서 술 먹고 싸우고 심지어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그 문을, 그 집안 문을 닫아버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올바른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한 사람이며 마음가짐을 옳게 닦아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소에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수행을 한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법을 믿고 참선함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과연 얼마만큼 수행이 쌓여 있는가를 스스로 느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보살님은 용화사에서 참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뒤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나가려고 막 밀치고 나오면서 유리창을 때려 부시려고 막 두들겨도 안 열리고 서로서로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 앞사람을 봤다가 옆으로 제끼고
어린 사람을 발로 짓밟고 넘어지고 앞 문은 차장이 딱 서서 버스 문은 밖으로 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앞으로 나오니까 차장이 차 문을 뒤로 등진 채 밀려가지고 열도 닫지도 못하게 됐어. 그래서 기사가 기사 옆에 있는 문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버스 문을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안으로 간신히 밀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밀어 붙이지 않았으면 서서히 나왔으면 편안해 보다 나올 텐데 서로 나오려고 뒤에 있는 사람이 힘신 사람이 막 몰아붙인 통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 안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여자들도 가슴이 다 찢어서 다 가슴이 나오고 손에 들어온 것도 다 놔버리고 신발은 다 벗겨지고 해서 버스에서 뛰어내린 쪽쪽 걸어가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다 주저앉고 뭐다 다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앞좌석에 앉은 여기서 참선하는 보살이 진정을 하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면서 차례차례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거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들어주고 맨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넘어진 사람들을 부축을 해주고 다 그리고서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그 보살 한 사람이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배사고가 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용화사 신도 거사 한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 사우디 거기를 가는데 비행기가 중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이 저 위에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떠받쳐서 그 조그마한 창문으로 전부 나가게 밀어주고는 불은 점점점 타올라가지고 뜨거워지는데 맨 나중에 자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탁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밀어서 나가게 해주고 마지막에 자기는 죽게 되었는데 생각난 것이 내가 써서 준 사국의 관음상과 사국의 가슴에서 딱 찾고는 마음을 가다듬고서 이목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문이 다시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이미 비행기는 뜨거워져가지고 있어서 나오면서 이 팔을 뒤었습니다. 팔은 뒤었지만은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행동이 평소에 참선을 하고 불법을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물건을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다 해가지고 잔뜩 사재인다든지 그런 행동은 불법을 믿는 사람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가정마다 한 돈, 닷돈, 열 돈, 스무 돈은 뭐다 금, 폐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다 주택은행에다가 다 가지고 가서 맡기면 그것을 한 대 뭉쳐서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달러 돈으로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 위기를 회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런 일도 여러분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을 믿기 때문에 분에 넘친 호강이나 사치를 하신 분은 아니겠지만은 없으시겠지만은 이럴 때 국가에 이런 회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책에 자발적으로 보다
동참을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불법을 믿는 가정, 불법을 믿는 분은 역시 다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다 따르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피차 인생은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재산도 버리고 가게 되고 정든 집도 버리게 되고 믿는 정든 사람들도 버리고서 결국은 호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정 그런 데 집착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이 확실히 허망하고 무상한 것인 것을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불법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눈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환히 분명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착을 버리고서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치 연꽃이 흙탕물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그 청정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품듯이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완전히 부처님의 세계에서 법피 선열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이나 조사어록이나 또는 여기서 저기서 들은 풍월로 우주 법계 삼나만상 두두물물은 피로자나 법신이요 법신체이다. 벗어야 할 생사도 없고 얻어야 할 열반도 없다. 제도해야 할 중생이 누구며 제도해야 할 부처님은 어디에 있으며 제도받을 중생이 어디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깨달아서 불생불멸이고 무고무례한 그런 진리를 확철되어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 그 말이 빛이 나고 값이 있을 것입니다만 깨닫지는 못하고 들은 풍월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증상만인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부끄러운 언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 진즉 다 그런 이치는 증득했는데 무슨 법화경 같은 그런 법문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전부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런 사실이 법화경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믿고 정진하는 그런 최상법을 믿는 불자라 하더라도 소박한 신심, 순박한 마음으로 초파일에 등도 정성스럽게 켜올리고 나볼파일에 절에 오셔서 법문도 듣고 또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팥죽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또 그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서 도반들과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신심이 더욱 돈독해질 것은 물론이려니와, 업장도 소멸할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도 성취될 것입니다. 재산이,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도 자기가 번 것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설사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몇십억의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났거나 복이 있었거나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어떻게 해서 얻어진 재산이건 간에 그 재산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잠시 맡아갖고 있는 것뿐이고 그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자기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쓰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그런 학생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교회나 사찰에다가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정신력도 가정을 경영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쓰고 공부하는데도 쓰고 하지만 진짜 그 정신력은 참나를 깨닫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깨닫는데 그 아까운 정신을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살만큼 살다 버릴 때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영혼은 평소에 육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에 수행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 영가는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명예, 권리, 재산, 인정에 얽혀서 그 속에서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진짜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의 업에 따라서 지옥아 임은 축생이요 악에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천상에 가봤자 천상 낙받느라고 또 돈은 못 닦게 되는 것이고 기왕 천상에 갈 바에는 도솔천대공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도환생해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다시 도를 닦아서 견성성불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운다면 이몸 있을 때 열심히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 날에 성도제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초파일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그날을 경축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이나
또 비

이후 선방에서 정진하신 도반들이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데, 정진이라 하는 것이 입선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여법폭의 본참 공안을 참고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로 한 시간 지내고 나서 포행을 하고 또한 시간 하고 나서 이렇게 방선 죽비를 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선 또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도 보면 또 공양 시간이 되어서 공양하고, 또 양추지르고 나면 금방 또 입선 시간이 되어서 오고 해서 적당한 운동을, 특히 이 겨울철이 되면 주로 추우니까 방 안에서 뭐 24시간을 거의 방 안에서 지내게 되는데, 운동 부족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순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척추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골신경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진을 한해두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할 텐데, 얼마 도 번 성취 못한 채 육체가 운동 부족으로 병이 나고 보면, 참 수행으로 왔다가 밤낮 누워서 지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몸이 아프면은 열심히 정진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진 그 새벽에는 방선하고 나서 5시부터서 6시까지, 또 오후에는 방선한 뒤 4시부터 5시까지 약 1시간가량을 지대방이 되었건 적당한 방에서 모두가 다그 요가 같은 운동을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뭐다 그런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요가란 운동은 앉아서도 몇 가지, 또 엎드려서도 몇 가지, 누워서도 몇 가지, 뭐다 그런 요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가운데 새벽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씩이라도, 이 요가는 물론 근본은 단전 호흡이 근본이 되지만, 몸을 전신의 360골절과 모든 근육을 녹이 쓸지 않도록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가 운동이 개발이 되어서, 인도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자연히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녹이 쓸지 않아서 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는 것이어서, 여러 도반들은 잘 아는 분이 지도를 해도 좋고, 이미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매일, 이건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별것이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이것을 항상 함으로써 병을 예방 치료해서 건강하고 정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진즉부터서 이 말씀을 권고하리라고 했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잘 하시되, 안 해보던 것을 무리하게 꺾고 돌리고 하다가

연전에는 이 엎드려서 이게 저 다리를 뒤로 머리 위로 이렇게 넘기는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더 눌러 더 해 해가지고 너무 꾹 눌러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서서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요법회 날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속담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럭저럭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굶어 죽거나 금방 길가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조금 지혜롭게 검소하게 분에 넘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 안 가면 또 경제도 회생이 되고 자꾸 부도가 매일 100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만은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법이니 다시 한강 기적을 일으키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전 국민이 합심이 되어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면서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다시 회생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진짜 원동력은 우리 불법을 믿는 정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중심을 잘 잡은 뒤에서부터서 모든 일이 성취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주를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북돋우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잘 공급을 해준다면 시들시들하던 나무 가지들도 다시 이렇게 생기를 타고 다시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정진도 하고 개인의 한 사람의 정진이 가정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눈에 환히 보이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할 때가 바로 무인년 새해야말로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호고산이요 여룡특수란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에 의지한 것과 같다. 범은 산에 가면은 활발하고 살기가 좋은데 넓은 들판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은 눈에 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범이 산에 의지한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의 숲, 마음의 총님에 의지할 때 참나를 찾는 근본 도량에 돌아올 때 우리는 자기의 본 활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무인년 첫 법회를 맞이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주 공안 몰심사, 조주의 무자, 또는 판치생무, 또는 이 무엇고, 자기의 본참 공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크게 골똘하게 참고에 들어가. 철벽 은산 백부지다. 앞이 꽉 막히고 뒤시 막혀서 앞번 나아가자니 철벽 뒤로 물러서자니 은산이야. 그래가지고 알 수 백까지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의심뿐이다. 의뢰 의거 의무관이여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의심이 잠깐도 끊어질 사이가 없이 그렇게 참고해 나가면 고목해와 만고지다. 죽은 나무 마른 낭기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와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가지고 만발을 하게 될 것이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

0: 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1심 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아, 윤회, 업, 카르마.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아,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 불교의 근본 말씀 설이 제법 모아하고 생사윤회하고 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제법 모아나 윤회나 업 카르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온척의 오원, 온척이라 항상 이것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척이가 뭐야 하고, 오는 오원이고, 색수상행시,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 천은 육군, 육경,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 두 가지, 처.

6초. 그다음에 개는 18개인데 안식, 이식, 비식에서 이제 여섯 대에서 전체 18개라고 하는데 5원 12초 18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되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은. 근데 온척이라는 것이 이제 의식 작용이거든요, 사람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식 얘기거든. 근데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된다는 얘기는 선풍기 다섯이나 세 개 날개가 돌아가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온척계가 이게 연속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따로따로 뭐색 따로, 수 따로, 행 따로, 상 따로, 식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5원 12초 18개가 연속적으로 어우러져서 함께 이어져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런데 윤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래라는 얘기도 우리 불자들이 이제 좀 초기불전 공부하면서 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가래. 가래. 이 가래라는 것이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여기서 이제 가래를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가래가. 탐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모든 게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넘치면은 이것은 이제 탐착이 되고 집착이 돼서,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가래입니다. 가래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건 생사윤회하고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는 원인은 가래에 의한 집착으로 행위에 옮기면서 그게 업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재생되는 연결하는 데 식이 있다. 재생 연결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식의 삶하고 반야의 삶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삶은 온척계의 전오시, 제육시, 제7시, 제8시, 아뢰야시께 해서 모든 18계에 전개되는 모든 의식의 세계다라는 건데 윤회한다. 의식의 삶은 고뇌스럽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의식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의식계에 위에 없을 문자가 붙고 무한히 비서지니 무색성향미촉법이 붙는다. 의식 세계라는 건두 눈으로 판단하는 세계다. 반야의 삶은 생사하 해탈의 삶이다. 생사에 벗어났으니 윤회할 이유가 없다. 그럼 반야는 뭐냐? 공송반야지혜다. 반야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반야가 뭐지? 부처님 말씀이야. 이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송반야지혜, 냉정히 얘기해서 일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벼써 공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어. 그것을 반야라는 것은 이 기회에 알아둘 것이 공성반야 지혜다. 반야라는 걸 한번 좀 설명 더 할게요. 제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이 불교다. 관음보살, 지장보살도 불교고, 문수보현도 불교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하라는 얘기는 문수보살은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나무금강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경, 마하반야바라밀따 신경. 그러니 반야라는 얘기가 반야반야 우리가 뭐 반야 반야 보았냐 보았냐라고도 농담 섞어 하던데 반야가 뭐냐? 법신의 세계.

사실은 반야라는 것은 법의 참다운 이치, 부처님의 진리의 참다운 이치에 기합한 최상의 지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무아의 여실지견, 공의 여실지견, 연기의 여실지견에서 얻은 참다운 지혜가 반야다.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볼 때,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에 쫓아가서 집착해서 물들어 버려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데 반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대상을 분석해요. 저 분석이란 말은 조견해. 대상을 분석한다는 걸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심리적인 작용에서 얘기한다면, 욕을 먹었어. 화가 나. 순간. 못 참아. 순간 우는 거야. 이건 화가 나는 건. 그런데 의식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화나게 났어 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또 그게 하루 종일 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또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화나. 욕을 먹어서. 근데 화라는 건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상심하고 병으로 불명적으로 옮겨가는 거야. 빨리 그쳐라.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도종님이 나한테 또 시험하는 거야. 나의 예? 자정령이 얼마나 있나 하고 또 시험하는 거야. 빨리 멈춰라. 그러고 비춰봐라.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통찰해라. 사무쳐봐라. 꿰뚫어봐라. 그래서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반야라고 한다. 반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은,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이걸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의식 세계를 넘어간 세계가 반야 세계예요. 그래서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부제 사바가 의식 세계에서 괴로운 세계에서 사바의 진흙탕 세계에서 대립 갈등의 세계에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뛰어넘자 이 파도의 강 괴로움의 강을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넘어가자 피안의 세계로 니르바나 세계로 반야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 식을 넘어라는 거 의식 세계를 넘어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순간적으로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조작하지 말고 직관을 한다. 선에서 얘기하는 직지인신 견성성부라고 이 직관은 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직접 들어가서 본성을 봐라. 그게 견성이죠. 진여의 법성 세계를 봐라. 직관해라. 바로 들어가라. 도노, 돈수. 도노 점수하고 차이가 있죠. 도노 돈수. 인용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하는 진실한 지혜. 의식 세계를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전도에 가서 전체의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해서 나온 거기서 건진 진실한 지혜다. 예지력이다. 이성이다.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본 나, 이성으로 본 너. 반야에 의해서 불타가 되므로 불모라고 한다. 반야는. 반야 이꼬르 불모다. 반야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야 반야 바라밀. 나무 공송 반야 제 바라밀.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 이게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을 탄생하는 그런 게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실체가 없는 걸로 실체하겠다고 집착하고 고집 피우고 싸우고 반드시란 표현을 쓰면서 나네가 보니 그렇더라고 싸울 성질이 아니다 이거요. 가능성, 공, 규정을 짓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결정된 법은 없다. 무유정법이다. 이자요. 결정할 때 열자. 정법이다. 규정을 지키지 마라. 응? 막 써가지고 그런데, 예? 반야바라밀은 부처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잘 들으세요.
반야

맨날 그냥 행적으로 여기만 하지 말고 반야바람의 의지에서 삼세제불이 성불했더라, 구경열반이 이르렀더라, 능제일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더라. 반야바라밀이 부처님 탄생이라는 게 구경열반이 부처님 탄생하는 거고, 반야바라밀 때에서 일체 고통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이고, 고통이 사라졌으니 부처님이야. 예? 반야가 공성 반야지혜가 그렇게 공이라는 이 진리, 응? 연기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진리가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반야심경을 그냥 송불만 해서 되겠냐?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구경에는 열반하더라. 구경에는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구경열반, 니르바나, 지르바나. 구경에는 열반이더라.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응?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실천해야 된다. 문수의 지혜를 다 알아서 보현행을 해야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가 증장된다. 계를 지키고 선정에 들고 해야 지혜가 나온다. 계정의 사막, 탐진치 삼독이 아니고 계정의 사막으로 살아라. 절대 적정이고 이르반하고 열반이고 그렇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 바라밀이 뭐냐? 저 언덕에 완전히 건너갔다. 도피안이다. 저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갔다. 아재, 아재,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응? 우리가 이 사바 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러네요. 차 안에서 저 피자,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아재아재 건너갔다. 그게 육바라밀의 반야바라밀 마지막에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성냉을 참고 정진을 하고 응명정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정진하니까 정이 들고 마지막에 반야를 증장하는데 바라밀은 완성된 거, 도피한 바라밀 완성됐다, 반야를 완전히 이루었다. 어설피 깨달은 게 아니라 직관으로 깨달았다. 반야바라밀. 그렇게 나무 반야바라밀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님들 추근마다 어느 추근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 불. 마지막에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성소멸하는 것이다. 제법의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회라는 것은요. 혼자 윤회 못해요. 서로서로 상의상관. 서로 조건 지어졌다는 얘기는 상의상관. 모든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 지어져서 존재한다. 차유고피오, 참일고피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 가지고 이루어지고 멸하고 생성 소멸, 이루어졌다 없어지고 연생 연멸, 연생 조건에 따라서 연생 연멸 인연 연자, 연생 연멸 멸할 멸자,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라는 이야기. 인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 그것이 윤회더라. 그게 상의상관의 흐름이더라. 연기적으로. 삼라만상이.
윤회가 없다고 한다.

한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금강경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요. 내가 자꾸 이렇게 저 여기까지 이렇게 막 밑바닥에서 얘기하는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불교 공부. 사양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뭐요? 사다함에서 한층, 사다함은 10층이야. 수다원은 1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사다함은 2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나함은 3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라하는 50층이 올라간 경지란 말이야, 안목이란 말이야. 윤회라는 건 서로 조건이요 생성소멸한다 했는데, 사양사과. 이게 사양이 뭐요? 사양사과가 거듭 얘기지만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거니까 말씀드린 건데, 사상팔배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나네 같은 얘기요. 사양사과나, 사양사과가 팔배네. 네 가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것. 사양사과. 사고, 사양사과. 향해서 올라가는 거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올라가는 거, 향상 일로, 일로 올라가는 거요, 위로. 자꾸 향상 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천 안에서, 해 안에서, 법 안에서, 불 안까지 자꾸 올라가듯이. 더하기 빼기 하다 곱하기 나누기로 가서 방정식으로 자꾸 올라가듯이.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이게 공부 아니야? 우리가 지어가는 공부 지어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는 불교 공부 생사해탈까지 가는 거. 사향사과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과는 완전히 이제 증득한 거야. 아라한과를. 사향사과. 그러니까, 수다원 향, 아나함, 수다원 향, 사다함 향, 아나함 향, 아라한 향. 사과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래서 사양사과라고 그래요. 사양사과, 윤회가 없다고 이제 부정할 경우 한다면, 사양사과의 향상일로 올라가는 전개는 거짓말이야. 금강경에 나오는 여자, 불여자, 불광하자. 예? 나는 진실된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한 거야, 금강경에.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불여자. 진여와 같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자, 불여자, 사실과 같이 얘기하는 자, 수다원은 뭐 임육과, 이건 전에 한 시간에 말씀드려 그냥 넘어갈게요. 막 수다원은 임육과, 예륙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과,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선지식 소리 듣고 있는 것이 임육과예요. 사바세계 인간으로 7번 더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성자. 7번을 더 수다원과에서 7번을 더저 세계 윤회 왔다 갔다 공부를 해야 사다함과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수다원과는 인간을 7번 더 태어나야 돼. 성인의 경계에는 들어갔지만 사다함은 일례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돼. 다음 생에 윤회를 한 번만 오면 돼.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나는 성자. 아나함과는 불환향과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인간 세계는 불출생하는 건데 이 아나함과는요, 아라함과 성불 자리 직전 자리거든. 정거천 하늘의 세계 정거천의 새끼에 정거천이 있는데 제4선천의 세계를 정거천이라고 그래. 청정한 사심이 머무르는 곳, 가는 곳. 정경심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새끼 제4선천이라고 그러는데, 반열반에 드는 성자다. 반열반. 얘기가 나와. 그냥 열반은 살아서 그냥 깨달은 몸이고, 반열반은 완전히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 깨달음에 간 거, 정멸 무위법의 깨달음. 우리는 유위법의 깨달음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백발번뇌 소멸하고 좀 올라간 것을 유위법의 과라고 깨달음이라는데 정멸의법은 무위법의 정멸 세계다. 불생불멸 태어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는다.

법신의 자리다, 인멸의 자리다, 멸도의 자리다, 원적의 자리다, 신원적이다. 스님들이 가셨을 때 법신의 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적이라고 그래요. 원적이 세계, 정밀의 세계에 두셨다. 열반에 두셨다. 108번뇌가 다 꺼졌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불어서 꺼졌다. 그런데 스님들 읊했을 때는 위에다 신원적, 새로 원적이 새로운 세계의 원적으로 이르바라 간 신원적이라고 많이 써요. 신원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사양사과 아나항과는 원적의 세계, 신원적의 세계. 그래서 신원적 누구누구 무슨 당 누구 강령. 일반인들은 영가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가는 깨달아야 할 죽은 자, 강령은 영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래서 신원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단 말을 쓰는 거고. 아라한과는 더 배울 게 없어. 무학위야. 108번뇌가 완전히 소멸됐어. 불어서 완전히 번뇌 덩어리가 꺼졌어. 불어서 껐어. 하고자 하는 모든 탐진이 삼독이 다 꺼졌어. 빛이 말했어. 더 이상 탐독이 들으며 스며들지 않아. 응공, 응당이 봉양받아 마땅하다. 합장받아 마땅하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보시받아 마땅하다. 응공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했다. 아라한과에 증등한 건 초기 불전에서는 성불자리거든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남방불교 초기 불전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라한 자리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청정한 범행이라는 건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 계율대로 행동하는 것.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들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경해탈지도 전부 거짓이 되고 만다. 윤회를 불신하면은 다시 태어나면서 향상일로 하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로 올라가는 것을 전부 거짓이 된다. 금강경의 사양사과 말씀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윤회라는 건 의식의 세계가 윤회하기 때문에 생각이 찰나의 생각에 따라 찰나의 멸해요. 1찰나에 똑똑한 시간에 900생멸을 해. 똑딱하는 사이에 900가지 생멸이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고 죽고 그런다. 생각이 그렇게 빨라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아침의 생각이 저녁에는 틀리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100%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 했을 때는 그날 아침의 생각이었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여 흐르는 것이 윤회다. 오온의 생멸이 색수상행식이 수시로 변해. 내 몸도 수시로 변하고 노화하고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것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그것이 업이 업력이 에너지가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재생된다, 연결된다, 상속된다, 이어진다라는 것이 윤회다.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무명 때문에 가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목말라서 집착해서 못 벗어나. 죽어도 나는 눈을 못 감어. 이 왼수를 갖기 전에는 못 잊어. 돌에 세워놓고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물한번 불었다 나가면 또 내려가서 없어지게.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무명에 의해서 모든 건 괴로움이 와요. 무명의 행으로 인해서 불안과까지, 여기 불안과는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나한과인데, 불안과까지도 태어나면 윤회가 있는 세상이요. 돌아오 다시는 오지 않는 과, 또 윤회가 불안과, 아라한과 가야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는 하지 않는다. 윤회는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목마름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욕망, 하고자 하는 욕망, 목마르게. 그것이 쉬지 않으면 바닷물에 빠져서도 물속에서도 목마름과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로 대표되는 타고나는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설하시고, 생사, 생로병사,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괴로움이야. 흐름을 윤회를 말씀하시고, 윤회의 원인, 집, 모을 집자, 집착할 집자라고도 씁니다.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가래에서 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지나친 갈구심, 욕망. 이성 간의 교제도 그래요. 지나치게 갈구하고 목말라 하니까 사랑이 변해서 칼날이 날아다니죠. 윤회의 원인을 설하시고, 윤회가 다한 경지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게 사성제 설명이에요. 고진멸도.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 8정도를 설하셨다. 고진멸도,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니르바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지? 열반의 세계 가려면 멸이에요. 멸은 어떻게 하지? 도, 고진멸도, 8정도, 8가지를 실천해야 돼. 8정도는 윤회의 얘기 끝나고 자세히 말씀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말씀이 하도 많이 나와서 쌍유가니까야 22품에 보면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150개의 경전, 쌍유가니까에서 150개의 짧은 그런 경전이 쭉 나오거든요. 긴 경전도 있고. 150개의 경전, 초기불전에, 쌍유가니까 22품에. 근데 58개의 경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에요. 윤회에 대한 거. 아이, 쌍유다 니까야 그 이만한 책 속에 들은 150개의 경전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3분의 1이 150개의 경에서 58개니까 거의 3분의 1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전생, 현생, 내생 나오면 윤회 얘기 아니요? 또? 전생 얘기하고, 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면 윤회 얘기예요. 욕지 전생사. 전생이 네가 어떻게 살았니 알고 싶으냐? 궁금하냐? 전생록 보고 싶으냐? 안 맞아. 현생이 네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전생 어떻게 살았나 알수 있어. 내생이 네가 무엇이 될 거니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야. 네가 지금 신구의 삼업 행위, 의도된 행위,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의도된 행위가 다음 생에 나타날 거야. 과야. 이런 말씀, 직설이 아니더라도 윤회에 대해서. 죽음과 태어남 얘기, 죽음과 태어남, 전부 윤회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58개경은 윤회에 대한 직설이고, 법구경, 참 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짧은 경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불자들이 우선은 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가장 오래된 집경이라고 그러죠. 모아서 된 수타니파타 이런 경들, 법구경. 이건 좀 사서 좀 자주 보았으면 한 거죠. 우리 제가 좀 권합니다. 법구경이 423개의 계송으로 이루어졌는데 29.

글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또 법구경에. 12연기.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식 쭉 나가면서 우비고뇌까지 해서 무명의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에서 고통받고 우비고뇌 겪는 것을 순간에서 역관을 하면은 소멸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12연기 이야기 아니요? 그 다음에 사형사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수다원, 사다마나, 마라한과 향상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향하란 자, 향상일로 올때 향자를 쓰는 거예요. 12연기 사양사과에서 수다원 사다마나 마라 안에서도 이게 윤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부처님이 윤회에 언급을 한 것이 헤아릴서 언급하면 너무나 많다. 초기 불증 표기만 하면 윤회에 대한 말씀이다. 윤회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특히 초기 불전 니까야 아한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윤회란 말씀이 불교의 핵심 목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하요.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반야부 600부 말씀에서 금강경으로 축약되고 금강경에서 반야심경 260자로 축소된 거 아니요? 거기에 반야부의 말씀이 초기 불전부터 윤회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 불교의 핵심 목표가.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다. 그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불교 공부 다시 해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다. 신구의 삼업은 다 내가 행위는, 의도된 행위는 내 거야.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자신의 것을. 그림자가 몸에 붙여 다니듯이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지금 상유과 니까에 나오는 걸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 말씀드린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간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따라다니듯이 따라온다. 이어진다.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부처님의 전생의 전생록 좌타카 얘기하는 500여 개의 공덕, 복력, 실천 행위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된다. 부처님이 되셨다. 공덕의 삶으로 저 세상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행동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확신을 하고 온다면 하라 이거예요, 저는.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쌍유과 니까야 3장 20 아들 없음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뒤에는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 공부하는 자, 윤회를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 죽어서 여우 되더라.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쌍유가 니까야 부처님의 직설. 이걸 왜 부정하겠어요? 모항파순이고 사마유도의 견해다. 현명한 이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계속 윤회 얘기해요. 이래도 아니라 할 거냐 이거요. 윤회가 없다고 할 거냐 이거요.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현명한 이는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을 한다. 윤회를 믿고

3세 양주 인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불자로서 살기 때문에, 반야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향육과 니까야 5장 바보와 현자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서는 새끼, 중생도 비물질의 세계에서 하는 중생도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태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 세계는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다. 향육과 니까야 5장의 6번의 깔라의 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수행생들이여, 비구들이여, 이 우리 불자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서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수 없다. 윤회라는 건 쌍육관니까야 15장 1장, 15장 1에 나오는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서 얘기하기를 윤회는 무명에서 시작되어서 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시무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타나는 존재들은 훨씬 많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지옥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훨씬 더 많다. 쌍육과 니까야 20장이 손톱 끝에 경에 나오는 말씀.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염모하고 탐지삼독을 떠나고 싫어하고 물질에서도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스며들지 않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 자유자재다. 쌍시가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근극적인 앎이 생겨난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쌍시가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법문에 삶에 긍정적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ARS 060-800의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냐?
2: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0: 어린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몽년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알고 있을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0: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내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6: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7: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6: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궁금증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철학과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저는 영선사에서 주지소임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 음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님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님들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워보시면 아 이게 정말 건강한 음식의 시발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0: 선생님 너무 설경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1: 너무 예뻐요. 눈꽃도 많이 폈고, 이거 집이 마을 제일 꼭대기 있네요.
0: 맨 끝에 있는 집 같습니다.
1: 자연하고 아마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 우주를 감사하는 분이라 음식 속에 항상 우주를 넣더라고요. 우주를 담아 이렇게
0: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 출연하시는 스님이 스님 맞죠?
1: 네네, 명장 1호.

요새는 뭐 여름이라 많이 부으시니까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의의를 둬서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0: 어이, 너무 들고 가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1: 아, 제가 엄청난 음식을
0: 오늘요?
1: 네.
0: 오.
1: 선지 스님한테 공양을 네. 드리기 위해서.
0: 아, 공양 아세요? 공양?
1: 정확한 내용의 의미는 모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이따가 그러면 우리 스님에게 명장이로 스님한테 한번 네네. 들어보실래요? 오, 장독대 어마어마하게. 뭐 이 초입부터 이렇게 있어. 그렇죠?
1: 먼저 가시죠.
0: 네.
1: 장독대가 진짜 많아.
0: 와, 여기.
1: 스님.
0: 예.
1: 스님 저기 계십니다.
0: 아우, 스님.
2: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셰프님도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뭐 이렇게 막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1: 아, 오늘 스님께
2: 예.
1: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2: 예, 예.
1: 공양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0: 근데 스님 공양이 뭔지 모른대.
1: 네, 공양이
2: 뭔지
1: 정확한
2: 몰라?
1: 의미는 모르지만
2: 예.
1: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 공양은 나눔이에요.
1: 아.
2: 나한테 음식을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막 기운이 나. 몸과 나누고 영혼하고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누고 또 자연의 생명하고도 나누는
1: 네네네.
2: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지만
1: 네.
2: 결국은 이 공양을 통해서 나는 우주의 생명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1: 와우, 아, 너무 큰 의미가 담겨있네요.
2: 그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식으로 시작이 돼서 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1: 네네네.
2: 절에서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먹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다 우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알겠습니다.
2: 수행의 시초가 되는
1: 네.
2: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장독대에 담이 있어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내가 장독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네. 장도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2: 당연하죠. 다 들어있어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연도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식초.
0: 오, 식초까지.
2: 네, 네, 식초 뭐 다른 장도 들어있어요. 장아찌도 담아놓고 이렇게 해요. 지나온 과거에 나를 살려줬던

0: 3명의
1: 네네.
0: 예, 그 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1: 와.
0: 예, 경전석에 모든 것이 약이라 그랬거든. 약을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 여기 장독대의 장이에요.
1: 아.
0: 예.

0: 오, 이거 에픽
1: 사제 에픽에서
0: 아, 이제 설명. 나 네. 네. 사찰 음식이 뭔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와.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2: 멋지시네요.
1: 와, 역사의 한 장면에 네. 서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봐. 이야,
2: 아니, 집안 곳곳에서 네. 명장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너무
0: 그냥 정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항아리 속에는 뭐 차도 들어있고요.
1: 아니
0: 나물도 들어있고
1: 둥글레 둥글레
0: 묵 같은 거 그런 네. 재료 들어있고
1: 아, 말린 거.
0: 여기는 이제 유기 그릇 네. 사람들이 막 바꿔놔서 이제 유기 그릇도 있고
1: 이야 굉장히 오래된 거.
0: 네, 여기는 이제 저번에 에펙 때 쓴 목기.
2: 아, 아 목기.
0: 아, 목기고 이제
1: 아, 이런 종자기 목기.
0: 예, 예. 아. 뭐, 그렇죠. 아, 이게 뭐 아. 하고 이제 요새 뭐 촬영이나 뭐 했을 때 쓰는 거 편한 그릇들하고 뭐 그런 거.
1: 와, 어마어마한
2: 그릇이 진짜 많으세요.
0: 예. 네.
2: 드디어 선제스님 공간에 저희가 왔네요.
0: 네.
2: 제가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1: 아니 아까 무겁게 들고 오신 거군요.
2: 네네 이거 다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제가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0: 네.
2: 두 가지 요리할 건데요. 아... 일단 선제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아... 수소문에서 다 알아봤어요.
1: 그래서 이 한겨울에 얼음 속에서
2: 그렇죠.
1: 와.
2: 알았어. 준비를 했는데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채소 요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0: 처음에는 가지를 먼저 태워줄 거예요. 가지를 네. 뭐 이제 껍질을 그냥 필러로 벗길 수도 있는데 네. 태워서 벗기면 훨씬 더 단맛이 채소의 단맛이 올라와서 아. 저는 태우거든요. 아. 혹시 사찰 음식에서는
1: 네, 쪄요.
0: 아 쪄요?
1: 네. 태우는 건 아직
0: 태우는 건 많이 예, 예. 아 저희는 가지라든지 뭐 파프리카 같은 거는 예. 태워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아. 약간 이 가지의 속살을 이용해서 아. 찍어 먹는 소스 딥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1: 야 이게 나중에 안에서 물이 나오기도
0: 네 수분이 나오고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지금 아. 한 3분 정도 이렇게 앞뒤로 구워가면서 네. 태워줬더니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속이 다 익은 거예요. 아. 요걸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아. 찢어주신 다음에
1: 뜨겁지요?
0: 안 뜨겁습니다. 아. 아. 속살을 이렇게 다 빼내시면 돼요.
1: 아. 그래? 뜨겁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아, 살짝 살짝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이게 내일 모레 한갑인데 처음 봐요 이거.
0: 내일 모레 한갑이시라고요?
1: 네.
0: 한 4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이 가지를 절구에다 이렇게 싹 넣습니다.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양념만 해주는 거예요. 들깨가루 넣고. 간장 넣고 그다음에 아, 들기름.
1: 들기름.
0: 네. 들기름.
1: 보리식초라고.
0: 보리식초. 보리식초 넣고 그다음에 소금.
1: 네. 잣. 잣.
0: 이렇게 넣고 그냥 빠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빠서 그냥 곱게 만들어 주시면 채소를 찍어 먹는 이제 소스가 완성.
1: 아, 이게 채소를 찍어 먹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
1: 아, 가지, 이제
0: 가지 소스 딥이 네. 완성된 거예요. 오. 그리고 원하는 채소 네. 이 음식 자체의 재료가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이걸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아. 네, 흙 오. 땅에서 온 가지를 네.

0: 네.
1: 땅을 좀 표현해 줄 거예요.
0: 아.
1: 탁 던져가지고 네. 그냥 한쪽 끝에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0: 심어.
1: 그리고 채소들을 심어 줄 거예요.
0: 나 한 번도 본 일을 아는데, 네, 맞춘 거죠.
1: 네.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올려주시면 돼요.
0: 네, 듬성듬성.
1: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거 딱 세워서 심어 주시면 됩니다.
0: 오이탑이다.
1: 네.
0: 이거 어떻게 먹어요?
1: 네?
0: 어떻게 뺏어 하나씩 찍어서?
1: 그쵸.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0: 와, 이거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진짜.
1: 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0: 너무 멋있는데요? 야, 이게 예술이야.
1: 땅의 기운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뿌려주는 거예요.
0: 이거는 검은 흙이네요.
1: 네, 맞습니다. 흙이 색깔이 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온 가지, 채소 담음 완성됐습니다. 예쁩니까?
0: 예, 너무 멋있어요. 예쁘게 아니라
1: 감사합니다.
0: 아니, 뽑아먹는 재미도 다양할 것 같고.
1: 두 번째 요리는 테린이라는 요리예요. 테린. 테린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틀에 넣어가지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에다가 뭐 고기나 생선, 채소 같은 걸 다져가지고 넣어서 굳힌 요리예요.

0: 자 일단 가지. 또 선재수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1: 진짜 궁금해요.
0: 궁금하시죠?
1: 네.
0: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채칼이 네. 조금은 일정하게 잘리기 때문에 채칼로.
1: 이건 껍질 먹어요?
0: 네, 껍질 먹습니다. 이렇게.
1: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얇게 필로를 밀어서.
0: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1: 구워요?
0: 굽는데 가지는 사실 너무 오래 구우면 다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살짝만. 살짝만.
1: 기름 안 넣고.
0: 네, 살짝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도 가지에 아무 맛도 안 나면 안 되니까 살짝.
1: 소금.
0: 소금만. 이렇게 살짝.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가지는 별로 안 뜨거우니까
1: 네.
0: 김이 나기 시작하면 네. 이제 한 번씩 집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리사들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질 때 안 뜨거운 척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뜨겁잖아요.
1: 맞아요.
0: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맞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 보이죠, 저.
1: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0: 뭐 여기다가 식빵도 굽기도 하고요. 빵 굽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틀을 준비해 왔고 가지는 아까 이렇게 살짝
1: 구워놓은
0: 소금만 해서 구운 게 준비됐고 호박이랑 당근이랑 감자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구워서.
0: 살짝만 구워줬어요. 살짝만. 가지가 메인이면서도 중앙에 가지가 들어가진 않고 겉에만 이제 둘러싸주는 역할. 그래서 테리는 네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돼요.
1: 아 정교하게 하셨네요.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채소들을 이제 단계단계별로 이제 쌓아줄 거예요. 그 단계단계별로 쌓아주는데 이 채소들이 약간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딱딱 잡고 굳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이 콩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1: 야, 그러면 색깔도 괜찮고.
0: 색깔이 예쁘죠?
1: 예.
0: 그 다음에?
1: 그니까 색깔이
0: 호박을.
1: 이러면 되게 파랄 것 같고
0: 네.
1: 스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기대됩니다. 저 엄청 떨렸거든요. 그다음 스님 좋아하는 네. 색깔이
1: 저 빨간색.
0: 빨간색 알겠습니다.
1: 빨간색 당근. 좋아합니다.
0: 당근.
1: 당근.
0: 자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네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다 채워 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1: 굳혀야 돼요.
0: 네 굳혀야 되고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는 1시간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1: 밖에 내비.
0: 네. 해서 빼시면 이런 거야.
1: 멋진데요? 치즈 같아요.
0: 근데 이제 느낌에. 이 테린이라는 음식이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 예뻐 보일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칼질을 하면 그 단면이 너무 예뻐서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1: 네.

0: 뭉치 쓸듯이 쓰는군요. 와, 와, 어, 진짜 멋있는데요? 야,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는 게, 배부르게 되는데?
1: 이렇게 해서 오.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그다음에
0: 뭐, 아, 또
1: 임자
0: 검은 허 네. 흑석을 또 뿌리는 거
1: 흑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채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스님.
1: 네.
0: 저 스님께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뭐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지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이 바닥에 깔린 게 가지. 가지를 태워서 갈아서 만든 거고요. 그 위에는 아무래도 이런 채소들이 땅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가지 땅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 중에 네. 그래서
1: 역할 바꿈을 했네. 뿌리하고 열매하고.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테린이라는 요리입니다. 이것도
1: 테린?
0: 이제 그 프랑스 요리인데 고기나 뭐 생선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이 틀에다 놓고 천천히 익혀서 냉장시켜서 차갑게 먹는 요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채소로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겹겹이 싼 이유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수행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했고.
1: 깊이 생각하셨네요.
0: 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콩, 백태콩이 있는데 백태콩은 이 채소와 채소 간의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절에 오니까 갑자기 음식이 수행이 되어버리셨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니 음식이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손대기가 너무 예쁜데요.
0: 네. 일단 한번 드시고 네. 시작할까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부터 먼저 먹어요?
0: 일단 채소 담음부터 드시면 되고요. 가지를 좋아하시니까 가지를 듬뿍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거 뽑아 먹는 재미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아, 뽑아 먹어야 되는구나.
2: 예. 뽑았어. 이렇게 이걸 찍었어.
1: 난 그냥 앞에서부터. 이건 뭔가?
0: 콜라비라는
1: 죄송합니다. 콜라비?
0: 네. 서양 문데요.
1: 가지도 껍질이 없어지고 얘도 껍질이 없어졌네.
0: 네, 좀.
1: 콜라비.
0: 콜라비 껍질은 조금 질겨서 벗겼고 요 가지는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겉에를 태워서 단맛을 올려서요. 그래서 껍질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가지를 태우니까 그 탄 향이
0: 네, 올라와요.
2: 왜? 이게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0: 살아있습니다.
1: 닮다.
2: 예?
1: 닮아. 불맛 이야기. 좋아.
0: 아니 근데 스님은 가지라는 식재료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어릴 때 어머니가
0: 네.
1: 옛날에 밥솥에 밥을 하면 가지도 찍어. 깻잎도 찍어. 꽃을 이렇게 밀가루 버무려 찍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가지 맛은 너무 달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플 때 가지가 그 안토시안이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가지를 먹고 제가 힘들 때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가지를 이제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가지를 좋아하게 됐죠.
0: 제가 이 사찰 음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과연 사찰 음식이랑 채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사찰 음식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오심채라고. 그게 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1: 우리가 음식에 먹는다는 식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0: 네네.
1: 우리 공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건 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잖아요.
0: 네.
1: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거기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걸 채식이라고도 하고,
0: 네네네.
1: 자연식이라고 합니다.
0: 네네네.
1: 네, 사찰 음식은 채식과 조금 차원이 틀려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받아야 돼.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0: 네,
1: 거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사찰 음식은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스님들한테는 영적인 에너지, 수행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오신체 이야기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네, 음식의 에너지가 동적이냐 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적인 건 뭐냐, 바깥으로 내치라는 마음이 나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
0: 네네.
1: 육류라든가 어폐로 이런 것들. 네네.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 어떡하죠? 사람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파마늘은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어. 익혀 먹으면 음욕이 많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써 있어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뭐냐면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과 영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수행식에 지혜를 줘야 돼요.
0: 네네.
1: 먹고 들뜨고 막 이러면 앉아서 공부 못하잖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지혜를 주는 거.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히면 뭐냐, 지혜가 나죠. 우리가 호수에 돌을 탕 떼지만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
0: 네.
1: 근데 마음, 그게 들뜬 마음이지. 근데 그게 싹 가라앉으면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뭐 돌이 뭐가 있는지 산호초가 다 보이잖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채식하고 틀리게 파마늘을 금지시킨 건 바로 음식이 성풀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요, 맛도 있지만 든든해.
0: 맞습니다. 네.
1: 근데 딴 사람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어. 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 속에.
0: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맛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스님은 그 맛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 아,
0: 맛있다.
1: 그 각자 입맛인 것 같아요.
0: 각자 입맛.
2: 힘들는 지금.
1: 각자 입맛이어서.
0: 네.
1: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하잖아.
0: 맞아요.
1: 근데 그 각자의 맛있다는 맛도
0: 네.
1: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입맛이 바뀌어.
0: 네, 맞아요.
1: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어. 그럼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할 것이냐. 똑같이 해놔도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싱겁다 그러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그건 각자의 입맛인 것 같아.
0: 그게 스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저는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이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네네네.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탐미 맛을 추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제일 좌우하는 게 또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저도 저 스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수행자가 되었으니까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막 맛을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날 이렇게 오 내가 한 끼 정말 잘 에너지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1: 어떤 몸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더운 날 시원해 막 콩국수 먹으면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고
0: 맞아요.
1: 느껴지잖아요.
0: 네, 네, 네.
1: 요즘 콩국수 먹으라면 얼마나
0: 춥죠.
1: 춥다고
0: 네,
1: 그러고
0: 몸까지 춥죠. 네.
1: 똑같은 아이스크림에도 막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데 그러듯이 맛의 기준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0: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2: 네. 이게 안 입이 쓰신 애가 음식을 먹는다.
1: 그럼요. 온몸으로 먹는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답을 해주셔야 돼요.
1: 네. 아, 음식을?
0: 하답은 네.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네. 스님의 글 네. 한번
1: 네. 우리
0: 배우고
1: 뭐.
0: 싶습니다.
2: 스님 그럼 우리 준비할까요?
1: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1: 갑시다.
2: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하라는
1: 거. 예. 좀 공부를 했네.
2: 감사합니다.
1: 예. 아유 탔어 이봐.
0: 네. 아이고.
1: 네. 네. 예. 이 야채는 그래도 타도 괜찮아. 일부러 태워 먹잖아.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지금은 해초를 먹는 거야. 그다음에 뿌리 음식.
2: 오, 자연의 냄새가 나요.
0: 아 너무 맛있는데.
1: 나는 생명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거. 그게 불교의 불의사상.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연금 집행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본부는 모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세대 포교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화건이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장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답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승자들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갈림길에선 답이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모연금 집행 내역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금 유용 의혹과 함께 예산 편중으로 출가 장려나 인재 양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미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미래본부는 모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선명상 보금 역시 미래 세대를 포교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미래본부가 열왕궁 마해부처님 불사모연금 유용 주장과 보도에 종도들의 순수한 원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포함한 천년을 세우다 모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모연된 금액은 총 86억 5,300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금이 4억 7,200여만 원,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1억 9천여만 원, 각각 5.45%와 2.2%를 차지하고 92%인 79억 9,100여만 원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기탁됐습니다. 미래본부는 열왕궁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불사로 종단 차원의 모금이 기망에 가깝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2: 신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관심 갖고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로 지정기탁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일체 쓴 일이 없고
1: 입불의 고증과 기술적 공정에는 국고가 충당되지만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과 기도 지원금, 순례길 개발 등은 종단 자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역화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열왕궁 마해 부처님 관련 집행 예산은 현재까지 15억 6,400여만 원으로 지정기탁금 4억 7천여만 원을 3배 웃도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복원은 물론 신행 공간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모금액의 72%인 63억 1,743만 원이 집행된 가운데 43.4%가 선명상 관련 사업비로 특정 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모든 불사가 연결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투자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대회 개최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2: 한국 불교를 좀 더 역동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불교가 되기 위해서 선명상 대회라든지 또 불교 박람회라든지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출가를 장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래 불교를 위한 활동, 불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을 세우다라고.
1: 미래본부는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출가 장려 사업은 포교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0: 중장기 사업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더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소상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돌아보고 또 더 미래 불교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0: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궁극적으로 불교의 미래와 인재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부대 중의 원력이 오롯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발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종단의 전통 수행법과 세계 명상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가 부산에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일상 속 마음 챙김과 치유의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명상. 전국 60여 대학, 1,500여 명의 교수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열었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입제식에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와 불교학자, 한국과 일본 각 종단의 출가 수행자들이 대거 동참해 명상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산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 전통 관화선을 대중화와 현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회의 격을 높였습니다.
4: 수행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이 한일 불교 교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학술 연구를 넘어 실천적 체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가 세계 명상 시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이번 대회의 공동 주최이자 장소를 제공한 신유엔 정경국원 상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실제적인 교류와 화합을 기대했습니다.
6: 다양한 종단의 수행법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학자와 수행자가 한자리에서 마주 앉으며 동서양의 명상 정통이 서로의 거울이 되는 이 사흘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우물을 길어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회는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을 시작으로 신유엔의 접심 수행, 천태종의 법화 수행, 진각종의 밀교 수행, 태고종의 인공지능 활용, 화도 타파 체험 등 각 종단의 독창적인 명상법을 2박 3일간 한자리에서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전통 불교와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평안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려는 교수불자들의 대정진이 한국 불교 신행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2: 올해는 수행자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암울했던 시대를 밝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원적에 든 지 82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 1919년 3.1운동의 뜨거웠던 함성이 총칼에 짓밟힌 뒤 무력감이 찾아오고 일제의 문화통치 속에 민족의 혼은 서서히 지워져가던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던 1926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민족의 통곡을 담은 시집이 탄생하는데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님을 빼앗긴 조국이자 민족의 자존심으로 표현해 모두가 절망하던 시기 스님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며 불굴의 독립정신을 일깨웠습니다.
8: 선사께서 제시한 화두인님은 조국 사랑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작거리를 도량으로 삼았던 선사의 연설과 침묵이 문학적 메시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과 가슴에 흘러들었습니다.
7: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고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을 따르는 사부대중이

0: 추모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선학원이 주최한 만해 한용운 선사 82주기 추모제에 모인 대중은 일평생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수호에 매진했던 스님의 강직한 삶을 되새겼습니다.
1: 만해 선사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관화하고 역사화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0: 33명의 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숭고한 민족 정신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정부는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로 전승되도록 보훈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 유족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영전에 꽃을 올리며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엔 만해 스님이 입적한 서울 성북동 시무장에서도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마지막 숨결과 지조가 서린 공간에서 참석자들은 선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3: 이 시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변 일대에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만해 공원으로서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머지않은 시기에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4: 전 세계가 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도대체 뭘 해야 맞는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여기 오게 되면 늘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시집 님의 침묵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저항했던 만해 스님의 불굴의 정신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방향타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5: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가로 빛을 발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다리의 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는 지난 29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 홍성주지협의회장 선본스님, 김흥모 수덕사 신도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회 이성찬 회장, 임택빈 충남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은 오늘 올리는 이 맑은 차 한 잔에 스님의 고결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평화와 상생의 길을 열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참된 실천자가 되겠다고 추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다례제는 홍성주지협의의장 선본스님의 종사 영반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헌시낭송 등으로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회원장. 하지만 고인이 된 스님의 법구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은 일반인 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염습을 배워 불교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올해부터 주요 사업으로 시작한 장례 서비스 전국 비구니 회원장. 최근까지 3명의 비구니 스님이 회원장을 통해 마지막 길을 배웅받으면서 승가 공동체 장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일반인에게 맡기지 않고 상좌나 도반 스님들이 직접 염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실습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이론을 비롯해 염습, 입감, 위패 작성 등 불교 장례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7: 노스님을 보내드리고 또한 가까운 사수님을 보내드리면서 스님이 정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마지막 자기 전체의 모습이 이 염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이번 상장례 교육에 신청한 비구니 스님은 총 13명. 전국 각지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 비교적 젊은 스님들이 대다수로 장례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8: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장례가 일어났을 때 쉽게 좀 거리적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6: 첫날 교육에선 과거 역사 속에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성이 직접 염습을 도맡았던 전통사리회가 소개됐습니다. 조선 중기 예학이 발달하면서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소렴과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이 고인의 성별에 맞춰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존엄한 문화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퇴색됐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스님의 삶이 공동체의 자산이듯 회향 또한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 가장 존엄해야 할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준비하는 스님들의 원력이 승가정신 회복에 든든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다비는 천년 넘게 한국의 불교 문화로 자리하며 오랜 세월 전승됐지만 도제식 전승 방식 속에서 전승자들의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가 겹치며 명맥을 잇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에선 전승의 갈림길에선 다비의 현조소를 짚어봤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해 발표된 황근식 박사의 논문 한국불교 다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봉행된 다비는 모두 302회. 이후에도 매년 15회 이상의 다비가 치러지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집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비 작법은 별도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 없이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직접 익히는 도제식으로 전승된 데다 최근 출가자 감소까지 겹쳐 후황 양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0: 그 스님과 스님으로 계속 내려왔지만은 기록된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 때부터 전승되려 내려온 발전된 과정, 이것이 전통 문화고 전통 정신이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 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9: 현재 교구본사별로 이어져온 다비의 전승 계보는 뚜렷합니다. 범어사는 고암 스님에서 석담 스님과 창봉 스님을 거쳐 현재 석공 스님으로, 수덕사는 벽초 스님에서 지훈 스님과 도준 스님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만암 스님과 수산 스님을 거쳐 무공 스님까지 전통을 전승했으며, 봉선사는 미룬 스님과 현종진 거사, 현호 거사로 이어지며 제가자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승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는 오랫동안 다비 작법을 이어온 종성 스님이 지난 2024년 입적하면서 전통을 온전히 계승할 전승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남사 역시 2023년 지어 스님의 입적 이후 다비 작법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돼 다비를 이끌어갈 적임자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11: 역설적으로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형이라는 것을 살짝 우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체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치나 이런 거로 그냥 던져져 있지 않는가.
9: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인프라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전통 다비장을 갖춘 사찰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강화된 환경안전기준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시설을 유지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일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전통 의례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비의 전승 기반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2: 모든 것이 너무 실용주의 편의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비를 불교 그 집안 내에서도 옛날 전통을 하자는 것을 썩 반기지 않은 스님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의 문제라든가 또 인적 동원 이런 문제 때문에
9: 스승에게서 제자로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온 다비 작법. 하지만 그 맥을 잇던 전승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수백 년 이어온 마지막 수행의 불꽃 역시 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법회가 공군 사관학교에서 봉행됐습니다.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고 있는 영주 관음사는 올해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13: 37년째 호국 영령 천도제를 이어오며 생명 존중과 호국 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영주 관음사. 잔잔한 목탁 소리와 연불이 공군 사관학교 안중근 호를 가득 채웁니다.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몰 장병과 호국 영령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음사가 지난 28일 공군사관학교 안중근 홀에서 제37차 생명존중방생법회와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천도제 호국

0: 특별 부패를 봉행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부패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 불교 정신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1: 진정으로 나라가 강건해지고 국가의 장래가 밝아지는 기원이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이 호국불교를 맞이한 천도의 예식을 37년 후에 하고 있습니다.
0: 법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생의식으로 문을 연 뒤 엄숙한 천도제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 영령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나라의 평화와 국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가릉빈과 어린이 합창단의 맑은 합창은 미래 세대가 기억해야 할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 호국은 꼭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고 평화는 타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패 이름에 담긴 생명 존중의 뜻은 더욱 느껴집니다.
0: 부패를 마친 뒤엔 역사 박물관과 성모 호국사를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3: 정말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이 강포를 수호하신 호국 영령들을 순수한 것을 추모하고 진상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나니 구하 살펴 주시옵소서.
0: 오랜 세월 변함없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해온 영주 간음사.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 오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란 걸 일깨운 법석이 됐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4: 생명 존중 및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2016 웰다인 교육이 제주에서 개강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사단법인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2016 웰다잉 교육이 지난 27일 제주 노인복지관에서 개강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배우는 죽음의 의미 등 총 16개 강좌로 진행되는 교육은 웰다잉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웰다잉 문화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오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보현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도사를 오셨을 겁니다. 보살행의 상징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온갖 보현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엄의 세계로 꾸며가리라 이렇게 원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할 품은 보현행품인데 보현행품에서는 딱 한 가지만의 법문을 하십니다. 뒤에 가면 보현행원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에서는 열 가지의 보현행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경제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리라. 이게 보살 보현행원의 첫 번째입니다. 칭찬열애, 이 세상에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는 모든 열에게 나는 찬탄을 올리겠습니다. 광수 공양,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다시는 배고픔이 없도록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회업장,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업장이든 다른 사람이 지은 업장이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참회를 올리겠습니다. 수의공덕임, 이 세상 모든 중생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어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하겠습니다. 청전정불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깨달음의 법을 펼치셨는데 그 깨달음 법을 펼치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하겠습니다. 청불주세라 합니다. 이 세상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도록 청하겠습니다. 상수불학이죠. 이 세상에 저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걸음걸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항순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게 해야, 그리고 내가 쌓는 모든 공덕을 모든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평등하게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이란 말은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현보살의 보현행원품의 열 가지 행원입니다. 그런데 왜 보현행품에서 한 가지만을 말씀을 하시냐면 진심에 대한 법문 한 가지만을 하십니다. 오직 진심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 한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스릴 때 보현행원의 열 가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경을 올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나한테 두 개 있으니까 사람은 많지만 조각조각 내서 우리 나누어서 함께 합시다. 이 마음은 오직 진심을 다스린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보현행 품에 뭐라고 하냐면 불자야 아불견 일법도 위대실과 이과실이 여제보살이 어타보살의 기진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고 불자야 약제보살이 어여보살에 기진심하면 즉성치 백만장애곤이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 중에서도 어떠한 법도 가장 큰 허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노라. 어떠한 한 법도 가장 큰 허물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큰 허물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진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만 가지의 장애가 내 앞에 쏟아진답니다. 그 한 번의 성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성냄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내가 뭔가를 발언을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진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심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고 진심을 일으키는데 무슨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심에는 어떠한 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원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진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보살행은 성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냄은 진시 심중하라 그랬습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형체도 없는 불꽃이 솟아서 무엇이든 태워버릴 기세로 솟아오르는 불꽃이라 그럽니다. 성냄은 세상의 불은요 아무리 큰 불이 지나가도 건질 게 있답니다. 세상의 불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불은요 한 번 질러버리고 나면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불입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저 경북에 불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태운 이 불꽃에는요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소진공덕님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성 드리고 온갖 그 마음을 써서 쌓아왔던 내 공덕의 행위 일순간에 화 한번 확 내지르는 그 순간요 다 타버린답니다. 씨앗까지 다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보이는 불은 안 무섭습니다. 물 붓고 끄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불은요 오직 자신만이 끌 수 있는데 한 번 타오른 이 불을 자신이 다 타기 전에는 끄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싸지르지 않아야 된답니다. 욕행 보살도

마인드. 만약에 진정한 보현보살도를 닦고자 한다면,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을 닦고자 한다면, 인욕호 진심하라. 내 마음에 지금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그 성냄을 인욕해서 내 마음에 공덕의 씨앗이 되고 부처의 씨앗이 되고 모든 자비의 씨앗이 될 그 진심이라고 하는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욕이 아닙니다. 우리 인욕이라고 참을 인자에 욕될 욕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걸 불교의 불법의 부처님은 그걸 인욕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 인욕 말 안 합니다. 인욕이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향해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살 하나를 들먹기리자면 지장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 한 중생이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리라. 요 기다리는 게 요게 인욕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부들부들 내가 저거를 어째 뿔까? 이거는 인욕 아닙니다. 그런 인욕은 부처님은 말씀 안 합니다. 인욕은 저 사람의 지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사람 뒤에서 지켜주리라. 이게 인욕입니다. 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그냥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런 건 인욕 아니에요. 그런 인욕은 부처님 말씀 안 합니다. 보살도에서 인욕은 상대가 끝까지 그 자리에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욕을 하려면 내 진심 참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참마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상대를 찬탄하고 그 사람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진심, 참마음, 성내는 마음도 진심이고 참마음도 진심, 의미 똑같죠? 그런데 어떤 게 됐든 참마음이 돼야죠. 진심의 진자가 보면 눈목자를 붙이고 참진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내 더러운 꼬라지가요. 눈으로 딱 와가지고 상대에게 막 눈으로 막 그냥 화를 내는 거. 이게 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막 지금 화가 나는 막 불꽃처럼 솟구치는 게 입으로 온 사람. 입으로 와가지고 그 막 자기의 그 지금 속에 들은 그 안 좋은 그걸 진심을 내뱉는 게 입구자 붙은 참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성내는 사람이 있죠. 막 그냥 과음을 지르면서 계속 말 다 찾고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십니까? 그거는 입으로 화내는 사람, 눈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좋게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그냥 눈을 갖다 탁 이렇게 꼴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이제 이 내가 평소에 화를 내는 습성을 익혔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나 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더럽으라. 되게 더럽고 참 와저래 저렇게 좋아해서 좋은 거를 말을 하는데도 좋은 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익혀진 게 잘못 익혀져가지고. 왜냐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품에서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중병은 치료되지 않는 중병은 성냄이다 그럽니다. 어떤 것도 어떤 의사도 성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바른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스스로만이 그 불길을 끌 때 스스로 보현행을 행해서 보현행을 통해서 진심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 품에 그 나머지 참회업장이라는 참회업장원이라는 보현행운 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게 나옵니다. 보현행을 통해서 내가 진심을 일으켜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에 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 보현행을 어떻게 행했냐?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같이 막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이 세상의 슬픔은 자기 혼자 다 가진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러면서 온갖 원망만 또 가슴에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분노가 치솟는 사람. 이 분노가 치솟으면요. 분노가 치솟는 그 순간 대적이 당두라 그럽니다. 우리 집 문 앞에요. 우리 집가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있답니다. 분노를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밀쳐낼 수 없는 그 무서운 적이 우리 집 문 앞을 떡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노심은 무서운 거죠. 내 집 앞에 지금 그 무서운 적이 지금 내 집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집 앞으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웃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심은 바로 내 집 문 앞을 꽉 틀어막는 것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슬퍼하는 것 역시 이거죠. 슬퍼하는 것도 또 역시 분노로 바뀝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내만 왜 슬퍼해야 돼? 하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걸면서 막 화를 내요. 결국 이게 전부 다 근심도 깊어지면은 짜증을 내서 상대한테 또 힘들게 합니다. 원망을 또 막 하다 보면, 원망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역시 화로 바뀝니다. 진심으로 바뀝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심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전부 성냄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냄을 잘 인욕해서 그것을 잘 어루만지라는 거죠. 성내는 거는 이렇게 툭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분노해서 이 분노는 불길과 같아가지고 불길이 막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불은 어떻게 한꺼번에 안 꺼집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떼서 밥을 할 때도 밥이 이제 탈라고 그러면 그걸 꺼내봐야 안 됩니다. 소금 한 주먹을 불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불 기운을 죽이는 거죠.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진심을 어루만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행편없는 존재로 내 자신이 이렇게 나를 왜 자꾸 수렁으로 몰아가지? 스스로를 이렇게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죠. 어루만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눈이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봐줬을까? 이 눈으로, 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또 봐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눈은 한 사람이라고도 더
아픔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봐주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지혜가 여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꿰뚫어 보는 요게 하나의 통로입니다. 지혜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 눈은. 저 중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거기에 어떤 방편을 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두 눈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봐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봐줬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보살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으로 지혜가 나와서 그걸 보고 왔거든요. 눈으로 보고 와서 아이고 꽃이다. 이런 걸 보려고 했던 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그 안타까움을 이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눈은 그런 것을 보라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 두 눈을 지금 달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 입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입으로 내가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누구의 허물을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입은 그 허물을 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 입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너무 재밌는 거, 그게 뒷담화죠. 이 입이 하는 거. 이 입이 칭찬도 하고 찬탄도 하고 누구를 막 위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뒷담화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건 엄청난 인욕이 필요하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지금 인욕을 하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미 그 소리를 딱 입에 한번 올리는 순간 자비의 덩어리 관세음보살. 이게 입에서 지금 자비의 덩어리라는 그 관세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마미타불. 얼마만큼 밝은지 그 밝음을 측량할 수 없는 아미타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 입으로 그런데 나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입을 더럽게 만들고 있지? 그럴 때 얼른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을 한번 나마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내 입으로 부르면 벌써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이 가슴 속에 이렇게 엄습하면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권하는 소리를 하는 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 내 입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보현행이 된다는 거죠. 참 힘드셨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위로를 누군가한테 건네면 이게 그 순간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한테 던진다면 우리는 보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이 손은 누군가에게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그 상처는 건드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 따뜻한 온기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습니다. 이 두 손이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은 누군가 기퉁백이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손으로 누군가의 그 힘겨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죠. 당겨주라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거죠. 낭떠러지로 밀면 안 됩니다. 예. 이 손은 누군가한테 아이고 이러면서 아부하라고 있는 손도 아닙니다. 이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또 어떤 보현행으로 이 몸을 하느냐. 너무나 외롭고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함께 싹 다가가서 아이고 힘드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아이고 사는 것 다 그 뭐냐 으름하게 살았으니 적골이 됐지 이게 아니고요. 그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한번 등을 어루만져서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이 속에 보살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겠다는 보살은요, 모든 어떤 중생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중생에게까지 다가가서 나는 그에게 벗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그 어떤 업을 다할 때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환희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정토의 그 연화대위에 앉게 하겠다. 이게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현보살, 여기 지금 보현행품이 주인이 보현보살이지 않습니까? 보살은요, 어떤 게 보살이냐면 많은 법사 스님들께 법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살의 그 뜻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살은 줄여서 보리살타라는 반야심경에도 보리살타의 이름이 나오죠. 보리살타를 줄인 거거든요. 그걸 줄여서 보살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심으로 가슴을 채우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깨달으셨죠.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처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란 뜻입니다. 유정이란 뜻입니다. 유정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이 유정이라고 살타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뜻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중생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럼 보리살타는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각 유정이라 깨달은 존재지만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원만장보살 이런 보살님들은요 모든 이 보살님들은 다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좀 지나면 보살행을 좀 하시다가 부처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보살이라는 칭호를 해서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이 보살님들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달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남겨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자는 있을 유자인데 이거는 남겨둘 유자라의 뜻입니다. 정을,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두고 저 중생들이 반드시 바른 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그들 중생들 옆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살이라 그럽니다. 깨달음을 얻었지만 연민의 정을 좀 남겨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뭐 어느 법사 스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하셨을 거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해석한 것은 알 겁니다. 보현보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아직도 앞으로 깨달을 중생들을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발을 맞춰서 기다려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은 그냥 보살 하니까 이렇게 새기지 마시고, 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비록 부처님이나 큰 보살처럼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에서 그 부처의 종자를 이 안에 담고 있고, 또 내 가족, 그리고 참 또 아끼는 이웃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나는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더 저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을 줄 수 있으면,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더 저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살입니다. 화엄경의 보살들은 그런 분들만 거기 계십니다. 어떤 것도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또 어떤 안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빼놓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주는 신용을 했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됐든, 또 참 그 안타까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하나를 먼저 빼놓고 이거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보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현보살도를 닦아가냐, 심여대해 무변제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자비심으로,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메말랐던 싹도 싹을 트게 했다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이었다는데 우리가 왜 언제부터 그 작은 하나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나에게 침범하지 말라고 화를 발끝 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현행품에서 진심에 대한 한 가지 법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것이 순식간에 확 뒤집혀버리는 게 진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진심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어떻게? 광식정년 양신심하리라 이릅니다. 나는 그 원래 깊고 넓고 온화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연못 속에 뭔가 인색이라고 하는 씨앗이 배품이라고 하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어느 땐가 한 번쯤은 인색한 마음 가져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가져봐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또 한 번쯤은 표독함이라는 걸 씨앗을 어느 땐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것을 저는 기필코 따뜻한 그 표독함이 아니고 참 화사함으로 꽃을 피우겠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연꽃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욕심을 배품으로 바꾸는 순간 한 손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은요, 그 탐심으로 나의 것이라고만 이렇게 움츠렸던 것을 선뜻 상대에게, 그 움츠렸던 사람이 상대에게 이걸 탁 내밀면서 이것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면 그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상성에서.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미안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내는 순간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겁니다. 보현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지혜롭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얼른 자기 자신을 되돌려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뭘 덜먹거렸던 그걸 한마디를 되내는 순간, 그 어리석음을 지혜로 꽃핀 순간, 우리 자신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무슨 뭐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나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결국에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면 지혜의 꽃인 꽃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표독과 탐심 온갖 이런 것들이 자비로 승화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자비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현 행운 품에서 보현 행운 품의 그 경전 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이 말 속에 줄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것도 보현 행을 하면서 오셨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그 보현 행이 성취가 돼가지고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실 때 내 집 안으로 그냥 빛이 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성불하십시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인사 백년함에서 감원 소임을 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수행, 또 명상, 선명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AI 등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보장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고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의 수행 끝에 마침내 자기 안에 본래 갖추어진 영원한 대자유의 길을 깨치게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으며 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고 또 평화와 화합을 성취하려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말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직접 수행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절선명상입니다. 예,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불대참회문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이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견성성불에 이르는 공부가 되려면 먼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정견을 세워야 합니다. 불교란 무엇이며 또 불교 공부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연기 무아를 깨달아서 생로병사를 해탈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기 무아로 가는 공부라면 모두가 불교 공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부 중에서도 절은 남을 공경하고 자기를 비우는 가장 훌륭한 공부법이죠. 자기 내면의 갈등이든 또 바깥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에는 아상, 곧 나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집착을 비워야 내 안에 평화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절은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또 하심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얻는 아주 탁월한 공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성철 큰스님께서도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재굴 시절부터 이 참회문을 직접 한글로 써가지고 신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매일 빠지지 말고 108참회 기도를 하라고 당부도 하셨고 또 당신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절을 하라. 또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삼천배를 또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뭔가 큰 변화가 온다면서 삼천배를 하도록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을 통한 108참회는 큰스님의 많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신라 고려에까지도 전해져서 널리 시행되어 왔던 참회법이라고 합니다. 성종 총림의 일과를 규정한 선문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선종 총림에서 매일 일과로 이 예불대참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총림의 모든 절에서는 이것으로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이 법요집은 당나라 때 불공삼장 스님이 번역한 35불명경 예찬문에다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다시 53불의 명호를 앞에다 더하고 뒤에다가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의 개송을 붙여가지고 108예참이 되게 해서 예불대참회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예불대참회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처님을 예찬하고, 다음으로 발심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93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참회하고, 마지막에는 보현행원 개송으로 발언 회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회문은 이사가 하나로 꿰어져 있고, 또 방편과 실제가 모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속으로 예참하고 독송함으로써 108번뇌를 소멸하도록 잘 만들어진 법요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주요한 대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하면서 대자 대비 민중생 대희 대사 제함식 상호광명이자음 중등지심기명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두 줄은 자비사와 광명으로 장엄한 부처님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금강상사라는 말은 비로교주,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심기명례라는 말은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렇게 하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린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글자는 돌아갈 귀자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글자하고 또 걸음을 멈춘다는 글자, 또 부인이나 아내라고 아내를 의미하는 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자를 만들어 썼던 옛날 동이족에는 대릴사이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처가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을 데리고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귀라는 글자는 부인을 얻어서 다시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금강상사 이것의 뜻이 목숨을 바칠 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상사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가겠다고 절을 올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께 돌아간다는 말에는 사실 내가 본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처님은 저만큼 저기에 계시고 지금 나는 또 여기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과 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본래 있던 저 비로자나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것이 왜 참회가 되느냐? 또 진짜 참회가 무엇이냐 하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송하는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동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요. 죄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중명이 진참회.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는데 마음의 무명을 쫓아 일어나므로 마음의 무명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마음의 무명인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져서 그두 가지가 함께 공해져 없어지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회로다. 이렇게 해석되는 글인데요.
우리는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홀연히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기 피안의 언덕 건너편에 계신데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여기 이 사바세계에 따로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성철 큰스님께서 번역하신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의 한 대목에 이런 구절

나고 주고 지옥아기 드나들며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억천만 거 긴긴 세월 끝이 없는 인의 고생이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자기 스스로 배반하여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엄경에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머리가 사라져 버렸다고 망상을 일으켜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머리를 찾아서 미친 듯이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없어지지도 않은 머리를 공연히 잃어버렸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했는데 찾는다고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찾았다고 한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죠.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본래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는 생각이 호련히 일어난 것입니다. 또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관은 나 아닌 것, 인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객관세계라고 하는 것과 연기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상과 인상은 연기하여 동시에 생겨나고 나와 남이, 나와 세계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죄라는 생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부채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죄 많은 그 중생은 악도에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생하는 원리의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어이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짱하게 붙어있는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연야달따와 같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자성을 배반해서 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호련히 잘못 생각해서 부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봅시다 라는 어느 초파일 법어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네, 이것을 알면 백겁 동안 쌓인 죄가 마른 풀이 타버리듯 1년간에 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명의 마음으로부터 호련히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도 무명도 동시에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고 천수경이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신규명내 금강상사 또 지신규명내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바로 본래 금강상사요 내가 바로 본래 보광불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지신규명내 절을 하는 참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바로 절이 선명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불대참회문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구성하는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신규명내 보광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가 나오게 되는데 보광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보광불의 이 보자는 두루보자고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두루 빛을 비추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로자나는 그 범어인데 이것을 한역을 하면 대일열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일이란 말은 큰 대자에다가 날일자인데
큰 태양이란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말이 되니까 사실상 이 보광불이라는 말, 두루보자에다가 빛광자, 두루 빛을 뿜어내는 부처님이라는 보광불이라는 이름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명호나 다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또 어떤 부처님의 명호는 명호를 구성하는 한문 하나하나는 잘 알겠는데 그 전체가 왜 그런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째서 부처님의 명호가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로 구성이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절을 하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 명호 중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 부처님의 속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 이름이 보통의 경우 범어를 그대로 한역한 경우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마라발 전단양불의 경우 이 다마라발이라는 것은 범어인데요. 그것을 이제 한역을 하면은 가장 가까운 뜻은 이구라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한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는 예, 떠날 이자고 구자는 때 구자인데 때를 떠난다. 때를 벗어난다, 때를 벗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 명호 중에는 저 범어를 그대로 옮겨놓는 그런 저 부처님 명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가 쭉 있는데 그런 명호들 가운데서 그런 명호들은 이 원어를 잘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원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절을 할 때마다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절을 하시면 명상을 하는데 부처님의 속성을 명상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본래는 그와 같은 부처님인데 왜 지금 나는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시면 훨씬 더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광불에서 이 법계장신 아미타불까지가 53불의 명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53불의 명호는 53불명경 예참법에 나오는 부처님의 명호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석가모니불에서 법계장신 보려나 선주 사라수 왕불까지 여기는 35 부처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35 불명경에 나오는 이름이고 마지막에 이제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나라 때 부동삼장 스님이 예불대참회문을 108배를 하기 위한 체제로 재구성을 하면서 특별히 이 부동삼장 스님께서 추가한 부처님의 명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의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절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절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얘기하고 있는 개송을 붙여서 보현 행원을 따라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경제불원 1배 그래서 111별례 찰진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경제불원을 얘기하고 있고 참불심신공덕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칭찬여례원 그리고 보변공양제여례 이렇게 해서 절을 한번 하는데 이건 광수공양원이라 할 수 있고 일체아금개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회업장원 소유공덕회수희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은 수희공덕원 전어무상묘법륜 하고 있는데 이건 청전법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원구주 찰기진겁 일학일체제중생 하면 절을 하는데 이것은 청불지세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중에 7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10가지니까 10개가 다 나열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10개를 다 나열하지 않고 7개를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개송을 더 덧붙여 놨습니다. 네, 이 하나 덧붙여 놓은 이 개송 속에
10가지 이 보현보살의 10대 홍원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예찬공양불, 천불주세전범년, 수의참회재선금, 회양중생급불도 이 한 개송 속에 보현보살의 10대 홍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양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허공이다 하고 또 중생이다 하고 중생의 업이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의 회양도 이와 같이 끝이 없을 것이다. 끝이 없이 회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서원을 하면서 이 예불 대참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이 예불 대참회문을 아주 여러 부처님을 예찬하고 또 부처님께 또 발심을 또 말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발언을 하고 또 서원하고 회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108 예참을 할 수 있도록 108 참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법요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참문을 통해서 108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궁극적인 수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좋은 방편으로 이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하는 행위를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참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불대참회을 통해 가지고 매일 108배를 일과로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성부를 기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본래라 불처라는 자각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를 통한 예참을 자기를 바라보는 수행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쳐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날마다 아침에 108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도 새벽으로 108배를 합니다. 라면서 늘 일과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도 매일 108배를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도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108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요새 전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덕을 깨뜨리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법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널리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이고요. 또 벚꽃보존회 상임이사이자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0: 아, 김혜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스님.
0: 저희가 이미 네. 그 전에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스님. 저희가 2024년도 그 광화문 선명상대회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핫한 스님들로만 구성된 우리 네. 비텐스 멤버셨죠, 스님. 네.
0: 비텐스 얘기하면 네. 아직도 제가 예, 네. 여러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
1: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때 제가 또 무대 연출도 하고 네, 안무를 했어서 그때 스님 처음 뵙고 또 네. 이렇게 인연되어서 스님 초청해 주셔서 예.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예, 그때 우리 10분의 스님들 네. 모임이 비텐스 아, 네. 공연에서 안무 담당해 주시고 네. 저희도 춤 교정해 주시고 네. 그때 진짜 많이 애쓰셨죠.
1: 아유, 그때 너무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예. 있었죠, 스님.
0: 그래서 정말 예. 오랜만에 뵀죠.
1: 네.
0: 예, 이렇게라도 역 가피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예. 스님.
0: 우리 김혜진 대표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1: 네.
0: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10대 때 절에서 처음으로 이 벚고를 만나게 되었고요. 20대 때는 저기 울진의 용궁사라는 절에서 효성 스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북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효성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구려 소리 또 이렇게 벚고 전통 벚고를 하시는 계승자셨는데요.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벚고를 또 전통 북을 배우게 되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0: 야, 네. 아니 그 수많은 뭐 악기들 중에서도 네. 벚고가 스님들이 이렇게 북치는 두드리는 거잖아요.
1: 네네.
0: 불전 사물 중에 네. 뭐 범종, 운판, 목어, 그다음에 벚고.
1: 네.
0: 아니 벚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연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스님께서는 북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계승을 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스님께 갔을 때는 이렇게 연불박을 먼저 배웠거든요. 배우기는 연불박을 먼저 배웠는데 북으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대사물이잖아요. 절에는 누각에 보면 그렇게 대사물이 있고 소사물로는 또 이렇게 목탁이 있고 죽비가 있는 것처럼 대사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전수를 받게 되었고 또 지금 그렇게 계승을 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 그 한국음악과에 지금 입학을 해서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전통 벚고와 이런 현대 이 국악 체계에 맞도록 이렇게 정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벚고라고 했는데
1: 네.
0: 벚고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1: 벚고의 매력은 우선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다른 악기를 쳤을 때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잖아요. 사실 저는 벚고를 치려고 딱 하면 벚고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벚고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멍멍멍멍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순간 북을 치다 보면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서 주위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 무슨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났을 때 북을 치면 북도 화를 내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북도 참 부드럽게 나오고요. 북에게 말하는 소리를 또 그대로 전달을 하지만 뒤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어느 분이 마음이 힘드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막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본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또 북을 맞이하는 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마음을 움직이는 힘?
1: 네.
0: 그게 바로 벚고다.
1: 네.
0: 그리고 벚고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 오시면서
1: 네.
0: 이 벚고에 우리 불교 대승보살행의 핵심인 십바라밀이 담겨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다는 거 하는데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벚고를 이렇게 처음 보시면은 그 스님들의 화려한 동작에 먼저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동작이 아니에요.
0: 오.
1: 네, 그래서 성문회범의 정진도설이라는 것을 보면은 벚고의 여러 동작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벚고의 여러 동작들, 왜 저희가 팔도 피고 말에도 내려보고 그 상나비, 하나비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십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가치 이렇게 10가지 수행 덕목으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완성된 수행 체계입니다. 오.

0: 그래서 저는 이 신바람이래 그 수행, 벚꽃의 수행 근거로 삼아서 이 동작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스님들께서 구전 심수로만 내려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 입으로만,
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왜이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1: 그냥 어른이 그렇게 하라니까
0: 막
1: 했지.
0: 위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이었었는데 이런 성문회범의 정진 도사의 그 동작 원리와 신바람이래 수행 덕목을 연결함으로써 이런 법고가 그냥 타악이 아니라 저 온몸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수행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1: 법고는 수행이다.
0: 그렇죠.
1: 이야,
0: 그래서
1: 멋있다.
0: 그렇게 수행 체계로 정립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럼을, 북이라든가 드럼을 널리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걸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을 치면서 혹은 드럼을 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분노가 사라지는 게 확연하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법고를 치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마음이 수행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떤 그런 매력이나 힘이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아까 그분이 느끼셨던 그 느낌을 저도 또한 학생들을 가리키고 많은 지금 일반인들을 가리키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안정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논문에서도 이게 발표가 된 건데요.
1: 실제로 발표가
0: 그게
1: 됐어요?
0: 뭐냐면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그 심장 박동 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주파수가 같다고 해요.
1: 주파수가 같대요.
0: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옆에 이렇게 놓고 북을 쳐도 아이들은 자요.
1: 이야.
0: 이건 제가 또 실험을 해봤죠.
1: 여러분, 아기가 잠을 안 자면
0: 북을 쳐주세요.
1: 북을 치랍니다.
0: 그렇게 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북을 쳐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심장 박동하고 주파수가 같다.
0: 같다고 하더라고요.
1: 신기하다.
0: 그래서 아마 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법고는 수행이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법고를 수행으로 삼아서 이 법고를 정진하고 계시는 김혜진 대표님의 법고치는 실제 영상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0: 스님.

0: 예, 잘 봤습니다.
1: 네.
0: 저 7분
1: 네,
0: 안에 우리
1: 7번입니다.
0: 김혜진 대표님이 계시는 거죠?
1: 사실 저기에는 제가
0: 아,
1: 없습니다.
0: 그렇구나. 한참을 봤어요.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눈이 안
1: 네,
0: 좋은가?
1: 모두 스님들로 결성된 우리 비텐스 스님들처럼
0: 그렇구나.
1: 네,
0: 그 뒤에서
1: 7분
0: 이제 무대에
1: 네.
0: 이제 이렇게
1: 제가
0: 작업하시고,
1: 총 감독을
0: 예.
1: 하고요. 또
0: 아,
1: 이렇게
0: 감독을 하신 거구나. 벚꽃 공연 감독.
1: 네, 감독을
0: 그러시군요.
1: 하고 또 제가 직접 전수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스님들께서 올라가셔서 저렇게 단체로 합주로 이렇게 법문을 설법하신 장면입니다.
0: 야, 대표님이 또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 네.
0: 대단하시네요. 아, 우리 대표님이 직접 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0: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 방편 중에 하나였던
1: 네.
0: 어떻게 보면 절 안에만 있었던 이 법고를 이렇게 세상 밖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사실 많은 불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시간대에 새벽이나 또 저녁에 예불 시간에 가지 않으면 그 북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0: 들을 기회가 없죠.
1: 네, 딱 그 시간에만 하고 또 모든 사찰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자분들이 누각에는 벚꽃은 보고 있지만 그 산물은 다 보고 있지만 연주하는 자체 그 설법을 듣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법을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좀 이 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다가 밖으로 좀 나와야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0: 이야, 이 소중한 법고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1: 네.
0: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1: 네.
0: 정말 큰일 하고 계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법이 아닌 어떤 우리 법고의 소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예, 부처님 법과 또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참으로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또 제가 들어보니까
1: 네.
0: 우리 정통국악예술교육협회를 통해서
1: 네.
0: 법고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국악을 하고 싶으나 뭐 결혼이나 뭐 취업 생계에 또 이런 걸로 국악에 꿈을 접었던 분들이 만나서 공연을 이렇게 하던 중에 또 자연스럽게 설립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0: 다 저 사진 네. 딱 나오네요.
1: 네.
0: 교육생들인가요?
1: 이제 교육생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0: 야.
1: 그래서 조금 군부대나 이게 이게 취약계층에 보면은 저희가 소리로 또 이렇게 기쁨을 전달을 해드리러 가고 또 공연으로 받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어르신들께 기저귀나 뭐 이렇게 휴지 같은 네, 봉사도 하고 이번에도 이번 일곱 벚고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신 동국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좀 하시고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0: 단순히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덕을 짓고 계시네요.
1: 네, 받은 걸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요.
0: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1: 네.
0: 아유,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
1: 네.
0: 이 법고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1: 네.
0: 이 법고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악보도 있고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그 체계된 생활을 이렇게 그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우선은 떠나서 벚꽃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승에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전승의 체계화 이런 그런 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1: 네.
0: 우리 대표님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위에서 그냥 입으로
1: 그렇죠.
0: 전해지던 이론들을
1: 네.
0: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
1: 네.
0: 그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우선은 저 역시도 스님께 배웠는데 스님께 옛날 전통 방식으로 구전심수죠. 뭐 이렇게 배웠는데 어깨너머로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배웠는데 정말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뭘 이렇게 봐야지.

0: 지만 알고 정확히 문건이 있어야지만
1: 그렇죠.
0: 믿고 막
1: 예.
0: 이랬는데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다음에 돌아가면 또 이런 거야.
1: 예.
0: 아유, 뭐 이게 어떤
1: 일주일
0: 게
1: 전에
0: 뭐
1: 다르고
0: 그런
1: 일주일 후에 또
0: 일주일도 안
1: 다르고.
0: 걸려요, 선생님. 하루면은 벌써
1: 아니,
0: 몇 번.
1: 스승님은 왜 그러신 건데요?
0: 네, 그 항상 여쭤봤지만 원래 그런 거라고
1: 원래
0: 하셔서
1: 그런
0: 네,
1: 거야?
0: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아니고 좀 체계화 시켜야 될것 같고 이 벚꽃의 맥이 끊기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또 스님께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정립을 해서 맥이 끊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1: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0: 네.
1: 세상에 널리 소개하고 또 후배 스님들한테 그것을
0: 네.
1: 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0: 네,
1: 계시네요.
0: 그냥 돕는 역할이죠, 저는.
1: 돕는 역할. 아유,
0: 네.
1: 겸손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0: 네.
1: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무엇일까요? 화하, 함께 울리는 마음. 화하.
0: 네.
1: 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화합입니다.
1: 예.
0: 이 화합은 이번에 이제 키워드로 선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 스님들과 벚꽃, 일곱 벚꽃의 합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벚꽃을 치고 있지만 그 외에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국불교 그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정말 각기 다른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수행의 방법도 다를 것이고, 약간의 계율도 다르고, 그럼 좀 다르잖아요. 무슨 방법이나 공부하시는 길이 다른데, 이 북소리 하나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다 화합된 모습을 보고, 아, 소리 하나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구나. 이 북소리 하나로 다 모였을 때는 그냥 부처님의 제자시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1: 화합.
0: 네.
1: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0: 아, 네,
1: 화합.
0: 맞습니다.
1: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고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0: 네.
1: 화합.
0: 네.
1: 좋다. 그러면 수많은 스님들이,
0: 네.
1: 일곱 분의 스님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북을 두드리잖아요.
0: 그렇죠.
1: 벚꽃을 두드릴 때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 좀 부탁드려요.
0: 핵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화합과 합주와 이것은 다 지금 말씀하듯이 누구 하나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내가 또 늦춰줘서도 안 되고 그 어느 정점을 만나야 또 이게 합주가 되고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꾸 저는 자비심이라는 새 단어가 떠올리곤 하는데요.
1: 자비심
0: 네.
1: 가장 중요한 거죠.
0: 네.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또 알려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북소리에 녹아서 그 화합에 된 것이 합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단체로 보여드릴 수 있는 설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법고를 통해서 자비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0: 네.
1: 야, 참 법고가 수행이 될수 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화합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또 혹시 공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떤 기쁨의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 화합의 순간, 기쁨의 순간. 네. 제가 사실 요번에 연등회에서,
1: 연등회, 얼마 전에.
0: 네, 얼마 전에 했던 연등회에서 대동 한마당에 이 일곱 분의 스님들이 올라가셨어요.
1: 오, 저
0: 네,
1: 봤어요.
0: 보셨어요?
1: 제 사회 봤잖아요.
0: 아, 네네네. 저는 그 순간이 기쁨과 환희와 모든 게 특별한 순간을 제가 맞이를 했는데요. 아까 이렇게 영상에 스님들이 북을 치셨던 곳은 실내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곳에서는 모든 안내 방송이 나가잖아요. 지금 잠시 전화기를 꺼두시고 뭐 시작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북을 연주를 해요.
1: 예.
0: 그러면 정말 적막하겠죠.
1: 조용.

0: 네. 그런데 요번에 연등의 대동 한마당은 어디서 했냐면 종각 사거리에서 했어요. 근데 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관객들이 계시는데 북소리가 시작되는 순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사실
1: 수많은 사람들이
0: 네,
1: 모였는데,
0: 이거는 뭐 1,500명 게임도 안 되는 숫자죠. 너무 많은
1: 그 수많은 사람들이
0: 네,
1: 모였는데 조용해요?
0: 너무 조용한 거예요.
1: 야.
0: 제가 너무 놀래서 제가 사실 스님들한테는 지휘자잖아요.
1: 예.
0: 뒤에서 이제 스님들은 벗고만
1: 네.
0: 바라보고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무대 총감독이시잖아요.
0: 네, 인이어를 끼고 계시거든요. 제가 숫자를 좀 불러드려야 이제 합주가 좀 무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인이어를 하나씩 다 채워드리고, 인이어는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장치이고요. 또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조용히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드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1: 오, 너무
0: 그
1: 조용해서.
0: 정도로 조용해서 누가 조용해라고 한 적도 없고 안내방송에 나간 적도 없고 아무 그런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소리가 한타가 딱 울리는 순간 적막해지는 거를 제가
1: 야,
0: 봤어요.
1: 수많은 사람들이
0: 네.
1: 그 북에 집중하면서.
0: 네. 그래서
1: 야.
0: 이게 이 찰나의 순간이 벚꽃소리 하나로 이렇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선명상 그러면 사실 뭐 가부좌 들고 이렇게
1: 그렇죠.
0: 앉아서 눈을 감고 이런 게
1: 네.
0: 선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찰나에 모두가 집중을 해서 저기 한 곳만을 귀와 눈이 마음이 모두 빼앗겼다는 건 그게 선명상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 그때가 바로 집중과 몰입.
0: 네.
1: 아, 이것이 선명상이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낸 어떤 계기라든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0: 네, 제가 아는 그 선명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반화선의 수행 그 시작점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누구나 쉽게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춘 수행의 방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소리에 집중을 하고 또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 여운이 남았을 때그 머무르는 그 과정이 선명상의 본질과 이렇게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수행 그러면 스님들만 할것 같고 뭐 도인들이 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수행법을 벚꽃의 소리에 그 얹어서 그렇게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아까 그 공연에서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연결고리를 좀 제가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선명상과 공연을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1: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0: 네.
1: 이 시대에 진심으로 참으로 필요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우리 김혜진 대표님이 벚꽃 공연을 통해서 무대 총괄 감독을 맡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벚꽃 또 아름다운 울림의 소리를 소개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무대를 감독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가 있다면 아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지금 벚꽃을 연주도 하고, 뭐,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무대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사실 저희가 인터넷 매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공연을 보러 가야지 하면 이렇게 찾아봐서 갈수 있잖아요. 그 가는 이유는 뭐죠? 제가 행복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1: 아,
0: 지금.
1: 행복.
0: 네. 그래서 그런 무대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조금은 모자르더라도 조금은 실수가 있고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느 분에게는 할머니고 어느 분에게는 엄마고 어느 분은 그냥 내가 아는 아저씨야.

0: 아줌마야, 뭐 학생이야 할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 노력을 해서 무대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는 희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는 만들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가장 이상적인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무대. 아, 대표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10분의 스님들이 그때 선명상 법회 때 빅텐스라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췄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어느 스님이, 내 나이 50대 가지고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수만 명의 대중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출 때좀 틀렸어요. 오른손 해야 되는데 왼손
0: 왼손하고
1: 들고 막
0: 쉬고.
1: 틀리고 했는데 그걸 보신 우리 불자님들이 틀린 것도 못 느꼈지만 그냥 틀렸어도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엽고 재밌었대요. 그냥 행복했대요.
0: 저도 후기를 또
1: 네.
0: 많이 들었었는데요.
1: 예.
0: 아, 어떤 스님께서는 총림에 계셔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면 또안 된다고 그러시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안 된다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법하게 팔을 올리는 동작까지만 하셨잖아요. 그 후기는 정말 그 여법하다. 뭐 이게 불자님들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죠.
1: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상적인 무대가 좀 틀리면 어떠냐, 조금 어긋나면 어떠냐,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0: 그렇죠.
1: 어우러지는 무대가 최고의 무대 아니겠냐. 진심으로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스님.
1: 그런 무대가 더욱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히히, 울림을 세상으로. 저게 초성 퀴즈거든요.
0: 히히라고 하신 거 아니죠, 스님?
1: 히히라고도 안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몰라가지고. 아니,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무대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헤.
0: 히히랑 헤헤랑 뭐가 다르죠, 스님?
1: 혹은 호호. 울림을 세상으로. 그래서 저는 히히가 그냥 웃음을 뜻하는 거
0: 그럼
1: 아닐까.
0: 이렇게 했죠.
1: 그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답은 회향입니다.
1: 회양. 왠지 회양일 것도 같았는데, 난 그래도 히히로 밀고 갔죠. 헤헤. 비록 틀렸지만, 회양.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회양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께 뭐 설법이나 뭐 이런 법문으로 배우셨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북소리로 이 설법하는 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배웠기 때문에 또 설법하는 방법도 배웠고 해서 스님께 받은 그 자그마한 제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뜻해서 회향이라고 해봤습니다.
1: 널리 내가 받은 이 소중한 걸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회양.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과 법고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표님에게 법고는 어떤 존재입니까?
0: 법고는 저에게는 법구입니다.
1: 법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게 사실은 축생들을 위한 법문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울림으로 모든 생명을 깨우고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는 가슴 깊게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고는 제게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의 법구라고 생각을 하고
1: 법구.
0: 있어서.
1: 법구는 이제 쉽게 풀이하면 법의 도구란 뜻이거든요.
0: 그렇죠.
1: 법의 도구, 법구. 대표님에게 법구란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0: 그렇죠.
1: 법의 도구다. 아까 말씀하신 법구가 곧 수행입니다라는 그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대답이 되겠네요.
0: 네, 선생님.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그러면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법고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실 텐데,
0: 네.
1: 이 법고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0: 지금 사실 사라져가는 이런 벚고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고요. 또 제가 좀 바래건대 전국 사찰마다 아침 저녁으로 좀이 벚꽃 소리가 울려주시면서 스님들의 설법을 사실 이제 뭐 스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벚꽃은 있으나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서 못 치시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지금 강원에 가야지 그런 큰 법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도 그 선배 스님들께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처럼. 근데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인이지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배움을 좀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회향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께서 좀 많이 배우셔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법고의 소리로 깨우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울림이 또 많은 생명들에게 자비와 또 위로와 이런 감동을 좀 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벚고의 뜻, 그런 수행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오랫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1: 혹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은 벚꽃 다칠줄 아는 거 아닌가?
0: 아, 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스님들이 법고를 제대로 배우려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0: 네.
1: 송광사, 뭐 범어사 같이
0: 네.
1: 큰 절에 가야 이제 법고를 배울 수가
0: 네.
1: 있는데 미처 배우지 못한 스님들이 계세요. 그죠?
0: 맞습니다.
1: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큰 사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셔서
0: 네.
1: 법고를 미처 못 배우신 스님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해인사나
0: 네.
1: 송광사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한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미처 못 배우셨지만
0: 네.
1: 지금이라도 법고를 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스님이나 혹은 제가 신도들에게
0: 네.
1: 또 법고에
0: 네.
1: 대해서 또 이제 전수를 해주는,
0: 네.
1: 전달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훌륭하십니다.
0: 스님.
1: 저도 배우고 싶은데
0: 네.
1: 제 친한 스님이 법고를 잘 쳐요.
0: 그렇죠.
1: 아,
0: 느낌 잘
1: 누군지
0: 알겠습니다.
1: 아시죠? 그래서

0: 그 친구한테 배울게요.
1: 네, 그러시면 네,
0: 웃자가 안 되시고요. 네. 아,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 가득한 법고 네.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스님.
0: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0: 토크쇼 가피의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김혜진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울림입니다, 스님.
0: 울림! 네. 이야, 딱 떨어지네요.
1: 그 부처님의 가피는 뭐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벚꽃 소리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움직이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벚꽃을 만나고 스님께 벚꽃을 배우고 다시 스님들께 돌려드리는 이 과정, 제가 있는 이 자체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가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0: 이야, 가피는 울림이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 법고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모습, 지금

0: 이대로가 가피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법고의 아름다운 울림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발언해 봅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0: 네?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쁘.

0: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2: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3: 저기
0: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4: 스님, 우리 스님.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5: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질문들이 질문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괴롭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여기에 스스로 답이 나와요. 남들에게서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저절로 자기가 답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겠죠, 다.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헤어질 결심이거나 계속 살 결심이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겠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보겠죠. 또 남편하고 얘기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물어보겠죠. 그걸 종합해서 결국엔 자신이 결정을 내리겠죠. 그 결정을 따르면 돼요. 사실 간단하죠. 아, 도저히 난이 사람하고 난 계속 못 살겠다 하는 게더 강하다면 헤어질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 인연은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인연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즉 어떤 인연은 남편에게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인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또이 남편이 외도라고 했지만, 어떤 정도의 외도인 건지에 따라서 또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그것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인연 따라 자기 업에서 맞는 답을 자신 스스로 누구나 잘 내려요. 고민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서 내리고 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전부 다 이와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물론 주변에 조언도 없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종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반반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 반반이다. 요건 뭐죠? 아직 반반인 거는 지금 당장 헤어질 건 아니다 요 소리예요. 반반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걸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반반인 채로 있어 보다 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반반일 때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와 잠시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해석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잠시 거기 있어주는 판단 중지하고 잠시 있어주는 시간. 왜냐하면 섣부르게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면 그 순간에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내리기 쉽거든요. 그 잠시 멈추고 잠시 결정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시간, 뭐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도 좋고 그런 시간을 저절로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 욱하는 생각들은 점점점 내려놔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허물도 돌아보고 얘가 뭐 결혼 전에 어찌어찌한 일이 있었고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온갖 어쨌든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뜻 보면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거운 주제일 것도 아닌 것이 대한민국의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은 이혼을 한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결혼한 커플의 3분의 2는 이혼, 3분의 1이 이혼을 하고요. 재혼한 커플의 반 이상이 이혼을 또 한대요. 그게 통계로 나온 자료가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즉, 결혼한다, 이혼한다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주제이고 심각한 주제죠. 그리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주제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양의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요. 내가 결혼할 남자, 결혼할 여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업이 휘청거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모양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밑밥을 깐 건데 그 얘기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느냐? 모양의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 중요한 일이죠. 모양 아닌,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아닌, 상 아닌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똑같은 일이에요.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좋다 나쁘다라고 심각하다라고 해석한 일이 있을지언정 좋고 나쁜 일도 없고 무겁고 가벼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럼 그 이혼은 무조건 내 인생이 실패냐? 그거 자기 생각이고 해석일 뿐이에요. 이혼한 것이 요즘엔 허물도 아니잖아요. 워낙 뭐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했어도 이혼을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잖아요. 인도에서는 남자가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거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서도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여자를 거의 가축 수준으로 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만 해도. 그래서 인도에서는 남자가 아주 우월해 가지고 여자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낮춰서 봤다 그래요.
가장 훌륭한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여자를 남편하고 같이 태워 죽이면 그 여자는 신이 돼요. 아주 훌륭한 아내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자가 먼저 뭐 이혼하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했다가는 큰일 나는 여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혼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 결정, 자기 주도, 어떤 결정을 자기가 내릴 수 있고 그거 내리는 것을 왜 남자 여자라는 높다 낮다라는 그런 편견 속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남자만 왜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 여자도 이혼하자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인연은 원래 인연의 속성은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인연을 가만히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누구나 이러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혼하는 사람 이야기를 영화 같은 걸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혼할 만했네. 나 같아도 이혼하겠네. 잘했네 하고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게이 사람에게도 훨씬 좋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정도 잘못했으면 나라도 같이 못 살겠다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분별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나라에 따라서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 어느 나라에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남자가 여자를, 어떤 나라에선 또 여자가 남자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그게 당연한 걸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관례, 미풍양속 내지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사람들을 묶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해야 될 일, 저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에 좀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혼하면 나쁜 놈, 이혼 안 하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더라도 거기에도 집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단순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친구 앞에서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면 되겠죠. 뭔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 친구를 보고 잘했니 잘못했니, 그 남자가 잘했니 잘못했니 라는 판단 분별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긴 하겠죠. 친구니까 너무 분노하고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그래야 또 친구 간의 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해주고 나서 또 냉정한 얘기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이야기도, 왜냐면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고 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부터 야, 그렇게만 볼수 없어. 야, 그 사람도 그 사람 뭔가 이유가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하죠. 기분 나빠서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 따라 사는 곳이니까 인연 따라 편도 들어주고 같이 욕도 해주다가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친구라면.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그냥 비추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라 할지라도 인연 따라 결정을 내렸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헤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헤어진 것으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외도했던 기억은 이제 지워라. 거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로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살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심각하게 그 감정,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 그 사안의 심각성은 분별로 만든 거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단적인 업식이 투사된 문제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심플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모양, 개념, 해석,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세상에 심각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연생, 인연멸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인연 따라 모였다가 모일만 하니까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져야 때가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다 오래 사귀고 어떤 사람 만났다 금방 깨지듯이 어떤 사람은 만나서 1년 결혼 생활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요즘에 뭐 황혼 이혼 해가지고 막 한 30년 40년 같이 살다 헤어질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죠. 사실은 인연생 인연멸 모이고 흩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죠. 그렇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제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영가 형각 선사가 본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안목을 점검받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형각 선사가 육조 스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탁 우뚝 섰더니 육조 스님이 사문이라면 삼천 위의와 팔만 세행을 갖춰야 될 텐데 넌 어디서 온 스님이길래 이렇게 아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각이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세월은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간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생사라는 생사대사 앞에서 뭐 그렇게 우리 같은 스님들끼리 이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생사를 해탈하는 이 문제 앞두고 마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같은 공부인 입장에서 여차여차 그뭐 예의범절 차리고 뭐 격식 차리고 이 공부가 지금 격식을 타파하는 공부고 파격의 공부이지 그런 모양의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 예절 차리고 하는 거 그거 굳이 따져야 됩니까? 따질 수도 있지만 스님이나 저나 지금 이 법 보고 왔으니까 제가 그 생략한 거지요 하고 이제 뭐 말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생사의 일이 크고 또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가는데 언제 그런 거 다 격식 차리고 그럴 것 같으면 스님 제가 스님 밑에 출가해가지고 한 6개월 행자 생활하고 사미 생활하고 사미 생활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언제 그런 것만 다 차리고 있습니까? 그냥 바로 곧장 질러가지고 그냥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물으면 안 됩니까? 공부인끼리 뭐 못할 짓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보세요. 처음에 잘했어요. 영가 형각 스님 선사가 육조 스님 앞에 와가지고 곧바로 그냥 다른 거 다 여차여차는 뭐 상, 모양, 분별, 뭐 격식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곧장 도를 보인 건 잘했단 말이에요. 한 바퀴 세 바퀴 딱 돌고 나서 딱 섰어요. 아, 100점짜리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얘를 찔러본 거예요. 말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보려고. 그리고 얘 법이 확실한가 보려고. 법이 확실한 법에 딱 뿌리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말을 꺼내면 곧장 그 말을 따라가요. 분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분별 따라가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너는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고 스님으로서의 3000가지 세행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지 이 스님한테 왔으면 절도 안 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오만하게 이러고 있느냐 하고 툭 긁어본 거예요. 여기 긁히면 안 되죠. 여기 긁히면 뭐예요? 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스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 제가 그냥 도를 어찌어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 따라가서 스님이 말로 모양으로 얘기를 하니까 곧장 호로록 모양 따라가가지고는 아니 사실은요 생사의 생사대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대사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물어보러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따라가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이제 그 허점을 탁 보고서는 자기가 이 연가형각선사 허점을 탁 드러낸 걸 보고는 허점을 칵 찔러주는 거예요. 너말 따라갔구나 하고는. 생사일이 크다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연가형각선사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생사가 따로 없는데, 본래 무생이잖아요. 무생법인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본래 태어남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건데, 불생불멸을 깨달은 것인데, 무슨 생사대사가 크니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연가형각스님도 망상을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육조스님이 그냥 분별로 호통을 치니까 거기 어찌어찌 법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말을 따라가 버렸죠. 법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되는데, 이 스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뭐 이랬던, 이해는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저래야 되지? 그냥 서로,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냥 평범한 말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말다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공부가 뭔지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유를 알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요, 이게 견성 후 보임이라고 하잖아요. 일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보임이라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가형각선사가 탁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달은 거예요. 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올바로 보임을 하는지도 알고 싶고 이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보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보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호임지잖아요.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자기가 깨달은 이 법을, 이 마음을, 이 불성을. 이 한마음짜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분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데 분별 따라가다가도 아 문득 아 내가 또 분별 따라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이에요. 끊임없이 보임이라는 게. 세상을 살다 보면 분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분별 따라가더라도 스스로 분별 따라가는 분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분별을, 이 자리에서 분별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아닌 자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럴 때, 눈밝은 스승이라면 제자가 분별 따라갈 때 한참을 분별 몇 일을 분별 따라서 가다가 나중에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툭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말 따라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자리에 딱 있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분별의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두 번, 세번 찔렀는데 계속 그말 따라가게 되면 얘는 한참 멀었구나. 마조 스님, 미죠? 백장 스님하고 다른 제자 스님들과 함께 달로리를 갔다가 이렇게 새가 저산 너머로 날아가는 걸 보고서는 새가 어디로 날아가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 어디 있어요? 새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새가 어디로 갔어요? 마음에서 드러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갔죠.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졌을 뿐이죠. 전부 다 마음의 일이에요. 그런데 백장 스님이 저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를 확 붙잡는단 말이에요. 여기로 돌아와라 하고, 지금 눈앞으로 돌아와라, 지금 여기 있네 하고, 어디 그 저쪽에 있다고 하느냐. 그 내가 말하면 새 물어보면 새 끌려가고, 이거 물어보면 이거 끌려가고 저 끌려가고 끊임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끌려갔을 때 코를 확 비틀면서 또 끌려갔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자주 끌려간다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야 스님으로서
너 예의범절도 지키지 못하느냐?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야만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곧장

그 말에 끌려가가지고,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 이게 스님으로서, 이 생사 대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질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거부터 여쭤본 거죠. 하고 말에 끌려가는 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이제 그 허점을 보고서는 어찌 생사 대사가 중요하단 말이 어디 할 수가 있느냐, 이 공부를 안목을 밝혔다는 중이. 그러니까 어찌 무생의 도리를 획득해서 빠름이 따로 없음을 밝히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생사 대사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생사가 없는 이 자리, 무생의 자리 이거 모르느냐, 이거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빠름이 없음을 세월이 무상해서 재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빠르고 늦은 게 있어요? 여기 생사도 없고 빠르고 느림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리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도대체 뭔 소리, 무슨 말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넌 아직 이 무생의 도리를 체득하지 못했고, 또 본래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못했느냐 하고 딱 혼을 낸 거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현각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체득하면, 즉 자기가 자기 아니요, 저도 체득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끌려갔네요. 제가 체득하고 보니 이 자리에는 생겨남이 없습니다.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밝히고 보니 여기는 빠르고 늦음이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딸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그렇다. 그렇다. 너 이렇게 방금 전에 끌려갔지? 그걸 이렇게 딱 돌이키는, 이렇게 안목을 바로 드러내야 되지 하고, 이 안목이 바른 것이지 하고, 이게 진짜 마음이지. 어디 뭐 오고 가니 생과 사가 어쩌고 늦고 빠르고 어쩌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느냐, 본래 그런 게 없다라는 이게 안목 아니냐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인정을 딱 해주고 나니까 이제 현각 스님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공부 얘기 다 끝났잖아요. 인정받아서 아, 이 공부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연가 현각 스님이 비로소, 이제 비로소 예의를 갖추고서는, 그리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서는 하직 인사를 했어요. 스님, 그럼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오랜만에 눈 밝은 이 연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2대, 3대 제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했던 제자란 말이에요. 연가 현각의 뭐 증도가 아닌 뭐 이런 훌륭한 저술까지 남긴 아주 눈 밝은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은 이런 눈 밝은 제자를, 그 몇백 명의 제자가 있어도 이런 눈 밝은 제자를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떠나보내기가 아쉽겠어요. 안목 있는 제자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 육조 스님이 이제, 야,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야, 며칠 좀 묵다 가라. 나랑 좀 말동무도 좀 하고, 좀더 공부 얘기도 좀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현각이 육조 스님한테 한도 당하고 나서 다시 인정을 받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현각이 하직 인사를 가려고 해서 그런 거기도 하겠죠. 근데 간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육조 스님이, 야, 뭘 갈라리냐, 좀더 있어라, 이렇게 붙잡으니까, 요것도 오고 감이 본래 없는데 간이 오니 하는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연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그걸 붙잡았고서는 잘 걸렸다 하고 스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하고 연가 현각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본래 이 마음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거늘 여여부동에서 오고 온다 간다,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스님, 본래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내가 저보고 빨리 간다 하십니까? 어찌 늦고 빠름이 있습니까? 여긴 움직임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스님이 벌써 또그 쫓아가셨군요 하고 그렇게 탁 찔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육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이제 현각 스님이 본래 이 자리는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여유부동해서 이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육조 스님이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는 육조 스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거나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얘가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마음을 깨달은 사람, 자기 마음 본성을 한번 확인한 사람이 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임을 하는 초반에 어떤 오류에 범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 자리 확인했다 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이거 확인했어. 너네는 확인 못했지. 나는 확인했어. 이 법을 확인한 내가 살아있어요. 이 법을 확인했다라는 건 내가 법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법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거긴 내가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아상이라는 분별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백이면 백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법을 깨달았다라는 망상에 곧바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내가 법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보임하는 줄 알아요. 보임하는 주체가 생겨요.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늦고 빠름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여여부동한 이 법을 잘 지키고 소를 키운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고 소가 있어서 내가 소를 키우는 일이 있어요. 그건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공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그것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것은 그 앞길을 먼저 간 바른 선지식 아니면 이 질문을 통해서 너 지금 너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여부동한 내가 있구나. 그 여여부동함을 아는 내가 있구나. 따로 둘로 나뉘어 있구나. 불성이 있고 불성을 깨달은 내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움직임이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 움직임이 없음을 알아? 누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누구라는 그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현각이 말했다. 본인은 그런 분별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각 스님이 육조스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군요. 스님이 저한테 지금 이 법을 보는 자, 아는 자, 이 확인한 자, 확인하지 못한 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걸 보니까 스님이 지금 그렇게 분별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스님이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서 그 분별이 나오는 거지 저는 그런 분별 없습니다. 막 그 정도까지 제가 공부가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 이만하면 얘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스스로 자칫 이 견성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내가 깨닫고 내가 공부한다라는 그 오류 이것도 스스로 알고 있구나 스스로 보고 있구나 하니까 그걸 보고선 이제 인정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그대는 참으로 무생의 뜻을 바르게 알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는 인정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데 영가 현각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무생, 태어남이 없는 남이 없다라는 불생불멸이라는 남이 없음의 뜻을 알았구나 그랬더니 현각 스님이 생겨남이 없는데 뜻이 어디 있어요?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본래 생겨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게 없다면 뜻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무생의 뜻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까지도 스님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 다 안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육조께서 또 얘기를 해요. 야, 뜻이

없어? 그렇다면 누가 마땅히 그렇게 분별했느냐? 너 지금 그 분별한 거 아니냐? 누가 마땅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또 영가 행각이 말했어요. 그럼요, 분별했는데, 분별은 했지만 역시 분별했어도 거기에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고 뜻이 없는 가운데 뜻을 써내고 머무는 법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스님이 하듯이 저 또한 자유자재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법 없이 쓰고 있다. 이 법의 자리 하나에서 온갖 분별을 가져다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마음껏 쓰고 있는 스님과 제가 지금 그 주고받는 이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한 말이었지만 이게 다 사실은 분별이죠. 그러나 분별 속에 분별이 없고 뜻 속에 뜻이 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이 공부의 이야기였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만하면 이 짧은 문답에서 얼마나 많은 그냥 점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이제는 뭐더 이상 내가 따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겠구나 하고 나서 하룻밤 묵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가행각 스님은 하룻밤 묵 이때의 일로 인해 사람들은 현각을 일숙각이라 불렀다. 영가행각 스님이 하룻밤 묵고 갔어요. 그래서 일숙각 한번 자고 간 깨달은 도인. 그 현각은 뒷날 증도가를 지었으니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지황비구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선수행자 지황이라는 스님은 처음에 육조를 참례하고 육조 스님의 스승 육조 오조 홍인대사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고 하고는 암자에 머물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이 오조 스님 제자들을 보면 육조 스님을 빼고는 신수 스님도 그랬고 이 지황 스님도 그랬고 이렇게 선수행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육조 스님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이 직진심이라는 곧바로 법문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이런 방편을 조금 덜 쓰셨거나 조금 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방편력이 조금 육조 스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나 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안목 있는 스님들이 없었으니까요. 육조 스님 외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조 밑에서 공부했던 지황이라는 스님도 오조 스님을 참여하고 공부를 했는데 선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 선정의 맛을 들이고 나면 계속해서 선정을 닦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 법에 대한 안목, 깨달음, 견성이라는, 일별이라는, 이 법을 깨달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정 체험이나 삼매 체험 같은 어떤, 깨달음의 명상 수행, 참선 수행에 인과응보적으로 딸려오는 그 결과. 결과가 바로 이 선정을 통한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증득한 사람은 그때 내가 증득했던 그 삼매,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삼매, 그 삼매를 끊임없이 증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삼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그때 느꼈던 어떤 경우는 삼매가 며칠씩 가기도 하고 몇 달씩 가기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1, 2년 이상을 간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 몇 달씩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삼매 속에서 몇 달을 보내면 얼마나 막 지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기쁨 속에 늘 있단 말이죠. 그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1년 만에 그게 확 사라져 보세요. 한달 만에 사라지고. 그럼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라 그래요. 완전히 깨달은 것 같은 느낌 속에 한 달, 두 달, 몇 달을 살다가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옛날의 그 어리석은 중생으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선정삼매는 공부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과적인 현상일 수는 있으나 그게 법은 아닌 거예요. 법은 뭐예요? 법 아닌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0: 선정의 결과인 삼매 체험 같은 것은 선정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걸 귀하게 여겼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겐 그걸 깨달음으로 착각했으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서 나는 깨달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20년을 계속 다시 옛날에 느꼈던 그 선정 체험 얻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부지기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고. 그런데 심지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체험이 강렬하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법을 확인한 거거든요. 자기를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그 낯선 거에 대한 안목에 대한 감이 한번 열린 게 이게 깨달음인데 그때 같이 찾아온 모양, 감정적인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든지 뭔가 놀라운 체험들, 그런 체험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법에 대한 안목은 주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갖지 못하고 그 체험만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가 잃었어. 잡았다가 놓쳤어. 나는 지금 전혀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체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게 사라져가지고 와 저는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 거사님, 그 왔다 간 체험, 3일 동안 머물던 체험, 그 체험은 왔다가 갔죠? 왔다 갔어요. 그 체험이 깨달음이겠어요? 체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건데, 여여부동한 건데, 여래여고한 건데, 그게 왔다 가는 거겠어요? 그 체험 처음 하던 그 순간에 그 체험의 상, 느낌으로 찾아온 그 체험의 상, 그건 모양이죠. 왔다 가는 모양이죠. 그때 확인된 거는 그 감정적 체험이라는 어떤 느낌,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지금도 있는, 왔는데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하는 그거는 왔다 간 거니까 그건 진실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금도 있는 거, 요게 진실하죠. 요거 지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이거냐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정이나 삼매나 이런 체험들, 그 체험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 지황스님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상을 찾아서, 특정한 삼매를 찾아서 20년 동안 다시 머물지 않고 눕지 않고 장좌불화 하면서 20년간 좌선하기를 그치지 않고 수행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주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자황의 명성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현책, 이 현책이라는 스님이 아주 열일을 하시네요. 많은 스님들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안목이 있다 싶은 스님이나 공부 열심히 한다 하는 스님 보면은 그냥 붙잡아다가 육조 스님 앞에 탁 그냥 데려가는 이런 아주 포교 제일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현책과 지황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처럼.

그럼 지난번에 시간에는 조주 스님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 문문관에서도 조주 스님 얘기가 한두 개가 더 나오는데 조주록 내지는 조주어록이라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장난기도 있으시고 약간 좀 편하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스님이랑 맞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 다른 식물들과 나무로 본다면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 그 대나무의 불빛과 소나무 탔을 때의 불빛과 뭐다 다르잖아, 그렇죠? 어? 뭐 동백꽃이 뭐뭐다 그렇게 듯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좀 유사한 거 그런 쪽 스님들 책들을 좀 많이 보는 게더 좋죠, 뭐. 그건 또 자기도 또 그런 기질인 거야. 너무 막 각박하고 사납고 전공법이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막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수 있는가 막 이런 절박한 느낌. 매달린 절벽인데 손을 떼면 죽잖아. 거기다 손을 떼라. 백척간두가 되는 그러니까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서 한 걸음 내딛어라.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런 거를. 근데 조주 스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따뜻해. 근데 젊었을 때는 뭐 임제라든가 이런 쪽 스님들 얘기가 좋았는데 사실은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막 임제 스님처럼 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부처 못 되겠어. 나 주인 못 되겠어. 이런 느낌. 너무 좀 강하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옷을 벗기려면 바람이 세게 부는 것보다 햇빛이 따뜻해지면 벗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주 스님 스타일은 약간 햇빛 쪽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막 불어가지고 그냥 격렬하게 벗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나이나 기질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제가 어쨌든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마조, 백장, 황벽, 임제, 네 사람. 다시 한번 적어 드려요. 저는 이네 사람을 제일 스승과 제자 관계죠. 뭐 사가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마조, 백장, 아주 가격한 사제 관계. 계보가 이래. 이쪽 밑에 조주 스님이 깨우치기 전에 제자 들어가면 못 견뎠을지도 몰라. 이쪽은 막뺨 때리고 막 그래. 막 옆에 있는 사형이 우리 큰 스님 뺨도 때리고 이랬더니 큰 스님이 깨우쳤다. 막 이러는 데야. 조주 스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가격하냐.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거예요, 계보가. 요렇게. 뒤에 어록이니, 마조록이니 이렇게 불려서 이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들 하나하나들이 화두라고 보면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백장에 대한 황벽, 임제록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얼마 전에 한 3, 4회차 전에 백장 받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조라는 스님 얘기를 듣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사가라고 부르는 네 명의 거장들, 사가. 그리고 이네 권의 책을 다 그냥 사가오록 이렇게 줄여서 부른다. 그 임제 스님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고. 아예 가장 인기가 좋아요, 사실은 임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마찬가지고. 요 계열. 마조 스님 그 얘기. 화두는 짧고 이제 화두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심비불. 네.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뭐 마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비심 비불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빗자는 그 명사형 수로를 부정하는 거라서 심이 아니다. 네? 그 불이 아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 심이 아니면 불이 아니다. 심이어야 불이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해도 간에 뭐 어법적으로는 상관없는데 심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로 해석한 이유는 마조라는 저 스님이 했었던 저 마조록 있죠. 마조의 에피소드를 모았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비심비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독해를 해야지 가장 나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하시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거는 뭐 보통 그러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긴데 뭐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대답을 요구를 했겠죠. 제자도. 요구를 했더니 당연히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 버리면서 끝나는 거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선불교의 전통 있죠. 경전 같은 것들을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주인이 되면 네 마음이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되면 그때가 바로 부처다 라고 하는 게 선불교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심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것, 불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 자체를 긍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해야 되는데, 마조는 그걸 바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 볼게요.

나막이에요. 어느 날 나막이 마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자선하여 무엇을 도모하는가? 참선하는 거 있죠? 뭐 하려고 참선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부처가 되기를 도모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참선을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뭐 했냐면 나막은 벽돌 한 개를 가져와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벽돌을요, 요 암자 안에 방 안에 마조가 참선하고 있는가, 부처 될 거야, 부처 될 거야, 이러라고. 예. 그랬더니 그 암자 앞에서 스승이 아무 말 없이 벽돌을 바닥에 갈기 시작한 거예요. 기이한 풍경에 마조는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인 나막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당황스러운 얼굴로 마조는 물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나막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자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와, 이거 심각한 거라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불교 거의 죽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만 해도 사회주의 들어오면서 막 거친 유물론 있죠. 예. 막 뭔가 종교적인 거 없애려고 그러잖아. 그쵸? 그래, 불교 다막 초토화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은 완전 종교화됐어요. 진원종이라든가 너무 그 기독교와 근접한. 그리고 일본은 다신교적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가도도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있잖아. 그런 뭔가 느낌적 느낌에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면 다 신사를 만들어. 심지어 일본의 어느 지역에 뭐 그런 식인 거야. 도둑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혜성이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 집을 해치려는 그 도둑이 혜성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혜성도 신사에 모셔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린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산신령 마인드 있잖아요. 산신제 지내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더 세. 일본은 심지어 메가도도 신사에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세잖아. 메가도가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으로 들어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천황한테 충성했던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공격 안 해요. 천황보다 더 위대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본 신사에 가면 온갖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곳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이런 쪽이 약해요. 그래서 일본이 보수가 그렇게 센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라는 게 많은 곳은 민주주의가 강해요, 당연히.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보수화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당당하게 사는 것들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나를 지도해 줄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저는 그런 조짐을 많이 봐요, 의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강조했던 불국토가 뭐예요? 부처들이 살고 있는 국토야. 진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 우리 이 국토, 부처들이 살고 있는 이 국토에 네가 부처야. 나는 기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다 부처야. 거기에 어떻게 독재가 생기고 복종이 생기고 그래요.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 같은 사회에 있어서 불교 같은 경우 스님들이 아직도 하안거, 동안거를 통해서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한다. 그 전통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안거, 동안거에 모여드는 참선을 하려는 스님들의 수가 줄어든다. 스님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불교는 뭐만 남겠어, 나중에. 종교만 남는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불교의 위기는 거기에서 온다. 송강사라든가 이런 데 해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하안거 동안거에 참여하는 젊은 스님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사찰에 들렸을 때 듣거든요.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거든. 세죠? 와, 그 세죠. 내가 부처인데. 그렇게 당당해지려는 사람.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일단은 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방금 읽었던 마조오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왜 참선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조가, 마조 어렸을 때일 거야. 왜 참선을 하겠어? 이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다 해왔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깨우침을 얻을 것 같으니까, 부처가 될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랑도 해요. 지금 사회에서도 뭐 장자부라, 눕지 않고, 부라 눕지 않고 결과부자를 깨고 나 있었다. 나 1년 보냈다, 2년 보냈다. 그뭐 차력소예요, 차력. 묘기를 부리는 거야, 잠안 자고. 버틴겨요, 그렇게? 그거 내 아이 시켜서, 우리 아이 시켜서 몽둥이 들고 잠안 재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삶의 주인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라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야. 불경만 읽으면은, 이 말만 듣고 살게 되면은 나는 부처가 된다? 불경의 말만 듣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처가 돼요? 안 되지. 전혀 안 되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데. 흉내 앵무새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 나온 게 아니, 나온 거잖아요. 교종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 계보를 한번 보세요. 부처님 말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고 전해주는 게 누구야? 누구야?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흔히 삼보라는 불법 승은 계보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 경전이 왜 중요해요? 부처의 말을. 승려나 스님이 왜 중요해? 경전을 잘 알고. 그러니까 부처를 잘 알고. 이게 교종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잡겠다. 그러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이 계보가. 이것도 다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툭, 툭, 툭.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어요. 선종의 원래 라디칼한 정신은 뭐냐면, 부처, 경전, 승려. 요 계보, 부처님 말씀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나답게 살 거라고 간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이 나답게 살기 시작한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너답게 살아라라고 가르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사이인가 경전이 있고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있고 그거 지키는 스님들도 있고 그거 설법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러면 누가 가장 권위가 있어요? 부처가 제일 권위가 있고 불경이 가장 권위가 있고. 경전 많이 본 스님, 20년간 본 스님이 더 많이 있고, 5년 본 스님보다 더 많이 있고, 아예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경전 자체에 가까이도 못 가고, 사찰 자체 가까이도 못 가는 일반 사람들은 부처 되는 거에서 제일 멀어. 요게 교종의 전통이라고요. 왜 불림 문자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를 네 앞에 매뉴얼처럼 만들지 마라. 이 전통인 거야. 문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내 마음이 주인이어야 되잖아. 내가 한 말이 바로 경전이다. 나의 경전이야.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내용은 유사할 수도 있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전등록 얘기했잖아요. 예. 네.
대나무에 타오르는 불꽃과 소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다르지만 불꽃은 같다. 둘 다가 자기 앞을 자기가 비추고 있다. 이게 선불교의 사실은 정신이라고. 모르겠어요. 마조의 스승은 마조가 참선을 하는 거야. 앞사람이 참선을 하라고 그랬고 참선의 기법을 배웠겠죠. 어떻게 하는지 배웠겠죠. 이리 해야 돼.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해야 돼. 들어가면 침묵해야 돼. 에? 누우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런 규칙들을 따라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스승한테는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바깥에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가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마주가 보는 거죠. 어? 벽돌을 왜 갈아요? 거울을 만들려고. 스승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마주가 뭐라 그래? 아니, 벽돌을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거울이 돼요? 그때 스승이 뭐라 그래요? 참선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처가 되냐? 어? 그럼 뭐 하지? 어떻게 하죠? 하한 거, 동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 모여서 하는 그 참선. 겨울에 경내에 눈이 내려 쌓이지 않는다고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용맹정진이라고 그러죠. 아주 용감하게 그냥 목숨을 걸고서 주인 되려고 화두 뚫으려고 하고 막 참선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돌아보면 나는 하한 거를 무사히 마쳤어. 동한 거를 무사히 마쳤어. 라는 스님들은 봤지만 나 부처가 됐어. 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뭐지? 부처에 가까워졌는가? 이 사람들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쌓았는가? 나 장자부라 했어. 나 하한 거 동한 거 열 번이나 참여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마조록에서 마조가 깨우쳤다면 바로 여기서 깨우친 거야. 스승한테. 우리 그 옛날에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그 저기 저 추웠을 때 목불 뗐던 이야기 기억나죠? 아,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막 달려서, 아니 어떻게 중이 부처를 태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처한테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막 따졌던 그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어? 머릿속이 변했죠. 처음에 목불이다 부처님이야 이랬다가 자기가 뭐라 그래? 나무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막 벽돌을 갈아. 그랬더니 마조가 물어봐. 뭐 하세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 그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돼요?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래요? 참선을 해서 어떻게 부처가 되냐? 참선할 때 부처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뭔진 모르지만 아니잖아. 참선할 때는 부처는 아니잖아. 부처는 참선을 해요? 부처가 되려고 또 참선을 해요? 참선하는 순간 부처는 영원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고 있구나. 참선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고? 하한 거 동한 거 참여하면 부처가 된다고? 놀라운 거예요. 요 질문들이 요게 요날 마조가 깨우쳤었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또 찾아봤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마조록에서 마조가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했던 얘기입니다. 무릇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로 부처가 있지도 않고 부처 바깥에는 별도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 바깥에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 바깥에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이 더 중요하죠. 무릇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우와. 내가 부처가 되려면, 아니,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뭔가를 구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인이 되면 부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 남의 말에 휘둘리고, 남의 행동에 휘둘리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있고, 그거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내 편하게 눕고 싶으면 눕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혼자서도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 12시네? 밥 먹어야 되네? 혼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 있어.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러면 되잖아. 하루에 우리 세끼 먹어요. 왜요? 어디 가서나 세끼 먹으려고 그래. 습관이 돼서. 언제 밥 먹으면 좋아해? 배고플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식욕부진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먹으니까 음식 맛 뚝뚝 떨어지지. 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싫을 때안 잤으면 됐는데. 내일 일정이 있으니 또 오늘 또 자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한참 지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불편하게 생각한다. 밤에 잠이 안 와. 걱정되죠? 불면증 걱정되죠? 안 오면 딴거 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잠이 안 오네? 영화나 봐야지? 영화 보다가 잠들면. 잠이 오면. 자면 되잖아.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고. 그런데 남들이랑 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걱정이 되지. 잠을 적게 자기 시작하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한다. 아,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옛날에 알라야시 기억나죠?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기억들. 그게 우리를 지배를 많이 한다. 그 과거의 의식을 끊어내야 된다.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꼬맹이들 봐, 얼마나 행복해. 꼬맹이들 그거 없잖아요. 잘때 자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쌀때 싸잖아. 그만이잖아. 꼬맹이가 언제 제일 슬픈지 아세요? 교육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았어. 인정을 잘 받았어. 길을 가다가 남자아이인데 오줌을 넣고 싶어. 소변을 넣고 싶어. 엄마가 당혹스럽죠? 꼬맹이야, 작아. 그래서 저 골목 뒤에 가서 여기서 놓 이랬는데 아이가 못 놓아요. 화장실에서 놓아야 된대. 그때 엄마는 자기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못 놓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엄마가 함부로 오줌 넣고 이랬을 때 제대로 오줌 넣을 때 안아줬고 이상한데 오줌 누거나 옷에 지리면은 안색 안 좋았고가 계속 쌓여왔어. 그걸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엄마거든. 근데 갑자기 그 경우에 여기서 누래. 그 아이 잘큰 건가요? 엄마나 아이도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 누래.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닷가에서 오줌을 못 놓아, 애가. 숙소로 가야 된대. 펜션으로 들어가야 된대. 화장실로 들어가야 된대. 잘 키웠나요? 혼자 있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게 불교잖아요. 가장 큰 마음은.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이제 남의 인정을 안 받아도 돼. 그런데도 힘들어. 화장실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몇시 되면 자야 되고, 몇시 되면 먹어야 돼. 지구가 다 멸망을 해도 상관은 없어.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지. 그래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그래 보세요. 만약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엄마, 아빠가 편하고요. 그래야 사회가 편하고요. 그렇게 음식을 주어진 시간에 먹는 거는 가축들이 하는 거예요. 먹이를 그때 주니까. 소, 돼지 키울 때처럼. 멧돼지라든가 산에 있는 짐승들이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가 있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러니 건강하죠.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으니 소화불량이 오죠. 먹어야 할때못 먹으니 속은 또 불편하지. 먹어야 할때못 먹은 경험 때문에 또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또 먹고 있고 몸은 망가지죠. 아마 인간만이 변비랑 소화불량이 있을 거야, 그런 점에서.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변비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100%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의미가 있죠.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로 부처가 있지도 않고, 마음 바깥에는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화두의 비심비불이라는 걸로 제가 풀었던 이유가,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다라는 거, 이 어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마조록을 안 읽었다면, 비심비불?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비심비불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부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마조록에 보면은 마음과 부처를 같이 얘기를 하잖아. 네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고, 부처를 떠나서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 요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구하지 마라. 어디 가서 구해요? 내가 하자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충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다 장미를 예쁘다고 그래. 근데 나는 개나리야. 개나리 입장에서 나는 너무 부족하잖아. 색깔이 장미보다 예쁘지도 않고 잎사귀도 또 탐스럽지도 않아. 그럼 바깥에서 뭘 찾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개나리는 개나리로 펴야 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 화엄. 들판에 핀 잡꽃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개나리는 내가 제일 예쁘다 하고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장미도요. 장미 같은 경우 우리가 가치평가를 매기잖아. 이건 더 예쁜 꽃. 뭐 이렇게 가치평가를 매기잖아. 매기면 안 돼요. 가치평가를 받아들이면 안 돼. 나 개나리야. 나 장미보다 싼 꽃이야. 나 비천한 꽃이야. 나 길가에서 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퍼펙트하게 개나리야. 나는 세상을 비교하지 않아요. 나 자체를. 그런데 개나리가 나는 장미가 가진 저것이 없어. 시타르타는 장미고 나는 개나리야. 나는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시타르타가 될 거야. 개나리가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장미가 될 거야. 안 돼요. 지가 이미 예쁜 개나리인데 그걸 모르고 나 노래. 나 여기에 염색약을 넣든 색깔을 칠해서 장미처럼 만들 거야라고 노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개나리가 파괴된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대나무 끄트머리에 타오르는 불꽃과 소나무 끄트머리에 타오르는 불꽃. 그걸 그대로 비유로 옮기면 하나는 뭐예요? 개나리꽃. 하나는 장미꽃, 튤립. 그런데 우선순위가 없다.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개나리로 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나리가 튤립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장미가 안된걸 슬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남이 되려고 생각하고 요게 문제라는 거다라는 게 마조가 가지는 생각들 중에 하나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마조 이야기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불교 책 읽거나 다른 책 보시면은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마조가 한 말이에요. 평상의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부처가 되려고 막 용맹정진하고 뛰어가고 부처를 잡고 부처는 기껏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 부처야 라고 하는 건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 부처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부처는 안 그래요, 절대. 남들이 그림자를 보고서 부처라고 그래. 내가 부처면 그림자 부처잖아. 이 그림자도 부처의 그림자잖아. 근데 남들은 나보고 부처, 부처, 부처라고 그래. 어, 나는 진짜 부처야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부처는. 평상심이라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자에서. 저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의 반대말이 뭐냐면 변이에요. 상변. 상이라는 건 상수할 때 상수 알죠, 수학에서. 변수할 때 하는 게 변하는 거잖아. 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 변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라는 글자를 영원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 변하지 않는 것들. 평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양팔저울 알죠? 양팔저울 모양에서 왔어. 그래서 불평이다라고 얘기하면 평이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야. 불평이라는 말은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평과 상이라는 이 글자를요, 평상, 일상적인 마음이다라고 독해를 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있어. 그런데 평은 뭐예요? 저울과 같은 양팔저울처럼 균형을 잡고 있는 평이에요.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은 뭐냐면 평형을 잡고 있으니 이쪽에 뭐가 딱 올라오면 이쪽에 추를 또 달아가지고 균형을 잡죠. 평해야 물건을 잴 수 있잖아요. 저울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균형이 안 잡혀 있어. 그 거울에 물건 안 재죠. 이 평이라는 글자는 외부의 사람을 만났거나 사건을 만나면 부드럽게 움직여요, 평은. 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영원하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마음 있죠. 막 마음이 막 날뛰는 마음들 있잖아. 막 흥분하거나 화났거나 질투나거나 막 온갖 가지 마음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 순간 타인들이 보여요? 내가 막 속상한 게 있고 이러면은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앞에 있어도 안 보여. 마음이 막 내 마음이 변하면 막 움직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고. 그런데 평상심이랬어요. 이 심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민감한 상태예요. 이 상태 자체가. 평상이라는 말을 일상적인 마음이다. 그 일상적인 마음 맞아요. 어제와 유사하고 평화로워야, 마을이 어제와 유사하고 평화로워야, 막 번잡하지 않아야,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놀러 올 때 금방 알아보잖아. 시골 마을이 주는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 평상적이야. 그런데 이벤트가 별로 안 일어나. 그러니 동네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받아들인다고. 무슨 일만 있어도. 촌에서는요, 누군가 굶어 죽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자본주의적 생활 기억나시죠? 너무 번잡하고 시끄럽죠. 그 와중에 옆집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 평상이라는 말을 평상심, 평상심을 가져야 돼 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음을 평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야 돼. 마음을 민감한 양팔저울처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외부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올 때 그걸 잴 수 있어. 그리고 막 변화에 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의 상태와 상의 상태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너무나 쉽게 일상적인 생활이야, 일상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평상이라는 거는 아주 민감한 균형 상태.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찰 앞에 있는 연못에 바람이 막 부는 날은 거기에 잎사귀 하나 툭 떨어져도 파문이 별로 안 보여.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 반면 바람이 안 불어요. 고요해. 그럴 때 잎사귀 하나가 툭 떨어지면 어때요? 파문이

보이지. 그런 물의 상태 같은. 요게 평상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의 마음이라는 게 힘든 거야. 평상심을 가지면 그게 부처라고 그랬다고. 돌아보면 마조 스님의 얘기가 맞죠. 부처가 됐으면 자비의 화신이어야 되잖아. 세상 타인이나 만물에 대해 가지고 열려 있어야 되고 민감해져야 되잖아요. 둔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평상심이라는 게 만만한 거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촌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평상심을 자기도 모르게 갖춘 사람들 많아. 촌에 가면 걱정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대도시 생활이랑은 달라. 뭐 뭔지 아시겠죠?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저울이 그냥 비어만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와서 저울 한 그 팔에 딱 와서 움직이시니까 재미있으신 거야. 막 걱정도 해주고 이러죠. 그래서 또 어떤 점에서는 일상적이고 크게 사건도 없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있죠. 마치 한여름이나 이럴 때 잠자리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람 막 불고 폭우 치는 날 말고 한가하게 텐마루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가만히 누워있을 때 살짝 지나가는 바람도 금방 느껴지고 약간 벌레 우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에 다 민감할 때 있지. 그런 마음 상태가 평상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마조가 강조했던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그런데 제가 좀 강하게 독해를 한 거예요. 저 평상의 마음 유지하기 힘들다. 저기에 힘들다. 그런데 마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양팔저울처럼 아주 민감한 양팔저울처럼 균형 있게 만들까. 이해되시죠? 막 급변해서 막 움직이고 요동치는 불안한 양팔저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지. 그러니까 평가상이라는 글자 일상생활, 평상생활 이 정도의 의미로 다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저것도 맞다. 사실은 맞죠.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남편 일하고 돈 벌고 나는 돌보고 아니면 뭐 나도 전업주부가 아니라 일한다면 나도 일하고 아이 학교 가고 돌아오고 저녁에 애가 와서 다녀왔어요. 공부 잘했니? 예, 그랬어요. 무슨 일 있었니? 없었어요. 막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평상하게 돌아갈 때 그게 돌아갈 때가 제일 행복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됐었을 때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민감해지죠. 약간 무미건조한 생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 어제랑 비슷하게 아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한테 잘 갔다 왔니라고 얘기하는 게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하다. 아, 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이 도다라는 것도 강하게 안 읽어도 되는 것 같아. 전쟁이 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요. 누가 정리해고도 안 되고 해고도 안 되고 누가 급하게 아프지도 않을 때 그때가 근사했던 때다 라고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상이란 말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아주 복잡한 의미도 띄고 마조 스님 얘기를 이 비신비불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는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평상시의 마음이 도다. 평상시의 마음, 평상심만 가지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다. 마조는 그것을 함께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드는 그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네 명

경의 이 사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마조 스님 얘기를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 화도 그리고 마조가 깨우침을 얻었을 것 같은 벽돌 가는 에피소드 그리고 평상심이 도다라는 거 그 평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들을 조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0: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부처님 열반제일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처님의 열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엄청난 우리 근본 마음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학 에세이는 어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의 그 열반제, 추모제 풍경에 대해서 제가 겪은 내용들을 쓴 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내 기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내 추모제를 어떻게 지내라라고 했던 말씀 속에 한국 불교의 정신, 한국 선의 정신이 다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 전체의 정신 문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제목을 큰 스님들의 기이한 추모제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출가를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출가했던 날이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했던 날이 때마침 저는 모르고 출가를 했는데 조계종제 10대 종정이셨던 해암 스님의 큰 스님의 그 생신제였어요.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말이죠. 산중에 어른 큰 스님들을 다 모시고 산중 대중을 다 모셔가지고 산내 암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추모제의 그 이 생신제를 대중공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갔더니 원당암에 뭐 해인사 스님들 대중들이 다 오신 거예요.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 제가 출가하는 날이 됐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의 출가일은

태암큰 스님의 생신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스님을 시봉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정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큰 스님의 어떤 스승이 되시는 인곡 큰 스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인곡 큰 스님의 어떤 그 추모제를 제가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곡 스님의 추모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암 종정 스님의 은사였었던 인곡 창수 대종사는 용성 스님의 법제자로 32세에 이미 백양서 운문선언 조실을 역임했을 만큼 그 선기가 출중했고, 무심도인으로 아주 이름이 높았습니다. 저에게는 노스님 위에 이제 상노스님이 되죠, 인곡스님이. 근데 이큰 스님은 개인이 청정했던 그 무소유의 대비보살이라고 불렸는데, 여러분, 불공을 마치고 나면 이제 헌식을 하잖아요. 헌식을 할때 헌식진을 하고 헌식을 이렇게 하면 까마귀 때뭐 새떼들이 와가지고 막 스님 어깨에 이렇게 막 앉았대요. 헌식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새들이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까마귀 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이 동물들은 그 육감적으로 안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곁에 잘 오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반려견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하면 나를 좋아하고 하는 것 동물들 다 알잖아요. 낯선 그 사람에게는 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어떤 친근감,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그래야 동물들이 올수 있는데, 우리 이 인국 큰 스님은 헌식하러만 나가면 막 까마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식진은 끝날 때까지 막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도인이라고 하셨답니다. 무심 도인이셨죠. 바로 이분이세요. 사진이, 그 옛날 사진이 한 장, 저렇게 남아 있어서 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진영을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이 어른이 인곡 큰 스님이시고 그 제자가 바로 제가 모셨던 이제 해암 스님이십니다. 이 종정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이제 인곡 큰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죠. 그 용성 스님의 법맥을 이으셨는데 해인사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효봉 큰 스님, 효봉 스님이 송광사의 스님이시지만 해인사에서 조실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문중, 남의 문중 할거 없이 정말 큰 스님이 계시면 제일 큰 어른으로 모시고 그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그때 효봉 스님이 조실로 오셨지만 인국 스님이 옆에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효봉 스님께서 조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국 스님 법문하시라 그러고 늘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렇게 두 분이 참잘 지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일본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셨었는데 거기서 소홍 스님 5대 종정을 지내셨던 백양사에 운문함에 계셨던 소홍 스님의 어떤 그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임제대학, 그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일본의 그 묘심사죠. 거기서 선원해서 정진을 하시는데 이제 백일 용맹 정진하는데 죽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소홍 스님이 그러셨던 분이 소홍 스님이라고 아주 그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합니다. 일본에서도 백일 동안 죽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다. 그 소홍 스님을 만나 뵀대요. 그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해암 스님 딱 와서 이제 저도 일본에서 출가해서 공부를 좀 할까요? 했더니 일본에는 대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소홍 스님이 해인사에 가면 인국 스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이 편지를 써주셨던 거예요. 소개장을.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해인사로 오신 거예요. 아마 소홍 스님하고 인국 스님이 속가의 친척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딱 왔는데 우리 큰 스님이 그 법문의 내용에 재밌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해인사에 왔을 때 내가 출가하러 왔다 그랬을 때 사람이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쫓겨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처럼 일본에 계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대 때 출가로 왔는데 그래서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소홍 스님의 편지를 전달해드리고 인국 스님의 제자가 되셨다. 그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도 나오면 내가 뽀마도 기름도 그때 발랐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뽀마도 기름 옛날에 그 동백 기름 있고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기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셔가지고 큰 스님이 잠안 자고 일종식 하시고 장자불화를 그냥 그때 행자 때부터 하셨잖아요. 55년 이상 장자불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0대 때 인국 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 인국 스님도 대단한 도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해암 큰 스님 시봉을 하고 그때 첫 이제 여름에 하안거 때가 됐는데 그 행자 생활을 할때첫 하안거를 마치는 이제 백중날이 되지 않습니까? 음력 7월 15일이 백중이죠. 그러면 백중이면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운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대중들이 쫙 운집해서 이제 우란분절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날이 바로 인국 큰 스님의 기일이에요. 저는 이제 행자 때 이걸 처음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산 출가해서 처음 보는 큰 스님 기제사 날이니까 저는 뭐 유교 공부를 다 했으니까 유교 제사법 이런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제사는 어떻게 지내나 다례제 추모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침에 과일도 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렇게 저도 한구팅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그랬더니 희한하게 따로 준비해야 될 공약물이 없는 거예요. 인국 큰 스님 그 진영 앞에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너무 그이 단촐해서 좀 놀라웠는데 추모제를 지나는데 보통 이제 추모제 지나면 일반인들 천도제하고 달라서 그 스님들은 이제 종사영반이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를 지내거든요. 염불을 적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례제라 그래서 이제 차를 올리고 다례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 없이 그냥 삼배를 하더니 그냥 죽비 삼타, 죽비 딱 해서 입정 딱 하시고 그다음에 죽비 삼타 해가지고 출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법문하시기 전에 큰 스님들 법문하시기 전에 죽비 삼타로서 입정하고 출정해서 법문 듣잖아요. 여러분 그 인국 큰 스님의 인국 스님의 기제 제사는 우리 상노 스님 기제는 죽비 삼타로 끝납니다. 입정. 참선해라. 그냥 딱 기제산 날 다른 거 없이 그냥 참선만 이렇게 딱 입정 출정으로 끝나요. 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사 지낼 거 없어요. 죽비 쳐서 참선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그러고 딱 일정 기간 딱 하고 나서 그딱 우리 그 법문하기 전에 입정 출정하듯이. 아,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이제 그 행사 방장이셨던 우리 그이 사숙 스님인지 이제 해암 큰 스님의 상좌이신 우리 원각 큰 스님 지금 그 행사 방장하셨죠? 원각 스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스님이 내 염불은 내가 다 하고 가니까 내 기일에는 염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 염불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염불하지 나 마음이 답을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밥 올리고 공양 올리고 이런 거 하지도 말고 그냥 내 기일을 맞이해서 다 같이 참선해라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나는 공양물 안 받아도 되고 염불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 거할 필요도 없다. 내 나랑 만나는 그이내 기제일 날은 나를 계기로 해서 입정 한번더 해라. 아, 참 멋있는 참그 추모제 풍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행사 원당 앞에는 인국 큰 스님의 기제날이 희한하게도 백중날인데요. 거기에 항상 죽비 맞춰서 선정에 드는 걸로 추모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큰 스님의 입적일이 백중일인 게 이유가 있었어요. 1961년 음력 7월 14일이죠. 백중 하루 전날이 해제 하루 전날에 인국 선사께서 오늘 내가 이제 갈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이 헌옷 벗고 나는 이제 오늘 갈란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스님들 이를 듣고 애통해 하면서 근데 갑자기 내일이 항거 해제일인데 스님 그냥 하루 기다리셔가지고 기왕이면 내일 원적에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그냥 백중도 있고 항거도 있는데 대중들 다 있을 때 해제하고 나서 매년 또 제로 지내야 되고 하는데 대중들 번거롭지 않게 그냥 하루 더 있으시다가 백중날 입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대들이 그것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입적일을 하루 늦추셨대요. 미리 통보하신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럼 내일 또 그럼 하루 늦출게 이렇게 하신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셨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모이기 편하고 별도의 제가 필요치 않은 항거 해제일에 호련히 입적하셨던 겁니다. 재물을 따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백중일이 아닌 날에 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건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중 때 어간에 하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그래도 백중 제사 지내는 영그이이 재물을 차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큰 스님 앞에는 딱안안 하셔도 뭔가 그래도 풍족한 느낌은 들수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백중 날 입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생사에 자주 자유자재했던 이걸 여러분 용무생사라 그래요.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 지무생사, 알짓자. 근데 그걸로 부족하죠. 그다음에 계무생사가 있어요. 지무생사. 그다음에 계무생사라는 거예요. 아주 계합되는 거. 내가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도 그게 마음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사가 없다는 걸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생사예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전혀 나는 이제 두렵지도 않고 생사가 본래 없음을 완벽하게 알아서 완전히 체득된 경지가 채무생사고 그다음에 용무생사는 생사가 없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날 가고 뭐 하루 늦추려면 늦추고 앉아서도 가고 뭐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용무생사인데 우리 인국 큰 스님께서는 이제 용무생사를 자유자재로 실천해 보이셨던 그 어떤 열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선의 저력을 볼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열반 부처님 열반지에 한번 우리가 용무생사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 큰 스님은 이제 조계종 10대 종정이신데 해인사 원당한 미속을 해서 82세 마지막 생신일과 입적일까지 제가 모셨어요. 출가했던 날이 큰 스님 생신날이니까 그로부터 입적일까지 제가 다 모셨으니까 스님의 생신과 입적일을 제가 옆에 다 모셨고요. 제가 마지막 죽공양도 제가 올리고 했는데 스님이 이러셨다 그래요. 2001년 연초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미질이 생기자 큰 스님께서는 내 수명은 82인데 몸에 이상이 오는 걸 보니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곧길을 끊으셨다 그래요. 수명이 82세인데 드디어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산중의 스님들, 문도 스님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어지러웠던 종단을 종정이 되셔서 겨우 정돈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좀 그래도 좀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 간곡히 만류하자 스님께서는. 사람이 수명을 늘려 쓰게 되면 다음 생을 미리 당겨서 쓰게 되는 것이라 불가하다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대중들이 너무나 간절히 발언하자 그렇다면 내가 치료를 좀 받아보지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큰 스님께서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마취도 좀 하고 했는데 마취가 안 됐다 그래요. 마취하면 일어나 버리시고 마취하면 깨나시고 평생 장자불화를 하셔가지고 마취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마취약을 점점 계속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병원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냥 절에서 원당함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옆에서 시봉하고 뭐 그렇게 민간 치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치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취를 해도 자꾸 깨어나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 깜짝 놀랬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오매이려 밤낮으로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이려한 상태로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만약에 큰 스님께서 그때 미질이 생기셔서 입적을 하셨다면
곡기를 끊으시고 만약 좌탈임망처럼 입적을 하셨다면 저는 못 만났겠죠. 그래서 치료를 좀 받아보지 할 때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 참, 그 일종식 장자부라 하셨던 그런 그 스님으로서 시자에게 그 양말 하나도 안 내주셨었는데 제가 천운이 있었는지 제가 기도를 한 2년 하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참 어떤 복이 있었는지 큰 스님의 마지막 제가 시봉행자

가을 무렵에 스님 병세가 이제 좀 호전되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연사 스님이 가간 스님이시거든요. 스님하고 우리 사숙 스님, 현철 스님, 현호 스님, 도행 스님, 스님들과 함께 이제 병세가 좋아지셔가지고 좀 보람을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12월 31일 날 오전에 아침 죽공약 드시고, 해인사 큰절 쪽에서 들려오는 빛을 이렇게 보시고는 딱 앉아가지고 원적에 드셨어요. 아, 그래서 저에게는 이큰 스님과의 이별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 황망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큰 스님 잘 시봉해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주장자를 들어보이면서 법문하시고 하를 하시는 큰 스님 모습을 꼭 한번 보겠다는 원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큰 스님을 잘못 모셨나? 뭐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 마지막으로 모신 행자라서 저는 마지막 그이큰 스님 이제 그 답의하시고 해인사 원당암 그 미소굴에서 이제 사리를 이렇게 그이 수습해 와가지고 사리를 이렇게 그이 찾아내는 그걸 했는데 황금법사리 88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큰 스님 사리를 모셔놓고 네가 마지막 행자니까 여기서 모시고 자라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자듯이 큰 스님 모시고 그렇게 행자 때 계속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분이 하루에 버스가 막 50몇 대씩 와서 큰 스님 사리 친견 법회로 와서 제가 그 알레를 다 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해암 큰 스님 사리 친견하러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 오셨던 분이 봤던 행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보셨다면 아마 안내해 주는 행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접빙객을 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큰 스님 82세 수명이니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12월 31일까지 시봉을 받아주셨구나. 참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나 하루도 더 사바세계에 머물지 않고 양력으로 12월 31일에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이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라한가를 얻으면 불레라 그래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죠? 아라한가를 얻으면 다시 윤회에서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 대승권에서는 뭐냐면 재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온다 그래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비록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 불레라고 하는 거는 불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라한가지만 다시 온다 그래요. 원력을 세워서 이거는 이제 업력으로 생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원력 수생, 원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다시 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분들이 그큰 스님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가 이렇게 BTN에 와서 강의를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다시 다와 계실 거다. 그큰 스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영상들을 보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인연법을 지금 젊은 청년 10대, 20대들은 다볼 테니까 누군가 거기에서 전생에 제가 효봉 스님의 오도송을 보고 전율을 느끼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뭔가 그런 계기가 있어서 출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례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도인들은, 여기에 다시 옵니다. 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해탈했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거죠. 어디 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큰 스님들이 이제 82세 내가 수명이니, 내가 한 해를 더 땡겼으면, 나는 이제, 다음 생을 땡겨 쓰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큰 스님들이 미륵이 오실 때까지 다 다시 오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섭존자도 미륵 삼부경에 보면 가섭존자도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의 이 부촉을 받아서 그 급누가사를 미륵에게 입혀드리고 나서 열반에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가섭존자도 계속 윤회에서 오신단 말이죠. 우리 역대 조사 선종의 부처님 가섭존자, 아난존자 해가지고 인도의 삽삼조사, 33대 조사가 있고 중국의 또 이
그 달마대사 해가지고 해는까지.

가지가 삽삼조사죠. 33대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역대 조사 선생님들이 다 다시 오신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가섭존자도 아직 열반에 드시지 않았는데 큰 스님들 다 다시 오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큰 스님의 황금법살이에요. 색깔이 전부 황금색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옆에서 큰 스님 살이 이제 수습할 때 제가 옆에서 다 있었고 살이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루가 된 걸 제가 산에다가 일세동방 결도량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뿌린 것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살이 그 이 수습할 때도 다 있었거든요. 이 황금법살 스님 깔끔하셨어요. 그러셨다 그래요. 성철 큰 스님이 사리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스님이 일단은 해암 큰 스님이 이제 계율도 가장 청정하셨고 수행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나도 사리가 나올겨 이러시래. 나도 사리가 나올겨 그러셨대요. 진짜 참 멋진 황금법사리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스님으로 사는 데는 이 법문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시주돈 받고 수행 안 하면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소가 되어서 평생 일을 해서 갚고 죽을 때도 몸뚱이를 고기로 바쳐야 하는 거다.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다 죽어라. 스님은 수행하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큰 스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해인사 법당 앞에서 보광전 앞에서 이제 웃으시는 모습이고요. 이 큰 스님 친필입니다. 이래가지고 죽비와 좌복해가지고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큰 스님 미소굴 옆에다가 이제 큰 스님을 추모하면서 저렇게 가르침을 새겨놨는데요. 이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글자를 큰 스님 법문에서 제가 집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은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7자를 딱 쓰신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하고 뭐 죽어라 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편집을 집자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 이게 만들 때 제가 집자를 했었습니다. 2001년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큰 스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부처님이 열반 제의를 기해서 이 큰 스님들의 이 열반, 원적, 입적, 큰 스님들의 열반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는 멋진 추모제가 향곡선사 추모제입니다. 우리 해암 큰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화두가 한번 터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식도 하고 뭐 이렇게 2년 생식하고 너무 늘 공부를 하다가 한번 화두가 박살이 나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인천 용화사를 갔죠. 저는 서울에서 동국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2년 동안 생식을 했으니까 도심에서 생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큰 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그리고 큰 스님께 받은 입적하시기 전에 받은 만법기일 화두를 받고 받아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화두가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공부가 다 된 줄 알았다가 큰 스님의 이제 그 이 진재 큰 스님의 법어집이 화계사 백상원의 그 대중공양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고담노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문염송 강의를 했던 그 법어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덕산파탁바라 마조일할 그다음에 영운도와 이런 그 아주 향상구 공안들을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화두 들다가 한번 화두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뭐예요? 모르겠지? 큰일 났다. 한 1년을 허송세월 했구나. 야, 나 다 알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지금 뭐 화엄 400개나 이런 강의 내용들을 그때 화두가 박살 나면서 이렇게 많이 알았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또 막힌 거예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빨리 급하게 그 북송담 남진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큰 스님들 그 이 칭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용화사에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저기 그 송담 큰 스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부산으로 달려간 거죠. 부산 해운정사에 진재 큰 스님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송담 큰 스님을 한 번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친견을 한번 못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98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재 큰 스님도 이제 90대가 넘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들이 계셔주셔서 감사한데 빨리 한국 불교의 이 전등 법맥을 잇는 기라성과 같은 그런 선사 스님들이 나와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에게 진재 큰 스님에 가서 이제 화두를 받아서 결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암사 한철 살고 해운정사 가서 정진을 하러 들어가서 해운정사에서 사는데 그때 이 향곡 큰 스님이 이분이세요. 아, 여기가 이제 아마 묘관음사일 겁니다. 기장에 부산 기장에 묘관음사에 여기 계셨고 여기에 이제 제자였던 진재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부를 끝내신 거죠. 오도성을 읽고 인가를 받으셨던 이 이제 묘관음사단 말이죠. 향곡 스님 한번 보십시오. 아, 경어 해월 운봉의 법을 이으신 향곡 큰 스님. 아, 스님 아주 성철 스님하고 아주 그 이 기량을 아주 그 서로 절차탕마했던 아주 그 출세간의 어떤 뛰어난 엄청난 선사였어요. 대장부 같으시지 않습니까? 향곡 큰 스님 아주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그저 운봉 스님 딱 그 은사 스승이었던 운봉 스님 행자 때 벌써 화두가 타파돼 가지고 당당하게 딱딱 걸어가 가지고 이제 조실체 문으로 들어갔대요. 향곡 스님은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그 목침을 운봉 스님이 뭔가 딱 보니까 벌써 공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침을 그냥 탁 이렇게 던지셨대요. 그랬더니 향곡 스님이 행자인데 발로 그냥 팍 차버리셨대. 예. 목침을 딱 딱 차버리시니까 한마디 일러라 이랬었대. 예, 운봉 스님 한마디 일러라 그랬더니 향곡 선사 하시는 말씀이 천불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불만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이게 행자 때 벌써 그러셨대요. 향곡 스님 대단하세요. 이분이 이제 이 북정강 남향곡이라고 했던 그 이제 남방의 어떤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우리 근현대의 참 큰 스님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 두 분 모습이 아주 스님 그 향곡 스님도 성철 스님도 그런 향곡 스님 아주 풍채가 당당한 대장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때 해운정사에 가서 결제를 놨는데 진재 스님에게 다시 화두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향곡 큰 스님의 기재일 추모제 풍경이 아주 독특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선방 수자로서 지금 이제 해운정사에서 동안글을 날 때였는데요. 향곡 해림선사 기일이 돼가지고 추모제를 하는데 아 저는 이제 이렇게 멋진 또 추모제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하느냐 향곡 선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대요. 나의 기일에는 다른 공양은 모두 필요 없으니 나의 법제자 진재 큰 스님 진재가 운문 삼전어 법문을 공양으로 올려다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회가 진행이 딱 되면 추모제의 기일 날 진재 큰 스님이 진영에 그 모셔진 이게 법당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그 부산 해운정사 그 원통 보전에 가면 이제 오른쪽에 이게 쭉 큰 스님들 진영이 있습니다. 거기로 딱 가셔가지고 일주향 사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산배 딱 올리고 운문 삼전어 법문을 공양으로 올려요. 근데 이 운문 삼전어 법문은 어떤 거냐 하면 운문 선사도 중국의 운문종이 있죠. 선종 5가 가운데. 운문종의 운문선사도 내가 세상을 뜨고 입적하고 나면 내 생일날, 내 추모제 날 다른 거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운문삼전어 법문을 올려라 라고 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스승과 제자, 향곡 스님과 진재 스님 지금 구순이 넘으신 큰 스님이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시고 미국에 구순이 되신 스님이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이 달라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법문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구순이 넘었는데 미국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아주 그냥 사자우를 하십니다. 이때 너무 젊으시네요. 사진이 향곡 스님도 이때는 아주 젊은 어디 이 신도분 손주가 왔는 모양입니다. 아주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함께 있는 참 귀한 사진을 한번 발견을 해서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운문삼전어는 이런 겁니다. 정말 멋진 우리 한국선의 추모제 풍경인데요. 운문선사가 묻고 여기에 대해서 멋진 제자 파릉선사가 답을 멋지게 했어요. 무엇이 도인가 했더니 파릉선사가 눈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 눈밝은 사람이 왜 우물에 떨어집니까? 참 무엇이 도냐 했는데 눈밝은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다니까 운문선사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답이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물으셨어요. 무엇이 제바종인가? 제바가 있잖아요. 제바. 제바는
용수의 제자로서

이제 이 용수의 그 중론을 썼던 그 용수를 이어서 제바종이 말이죠. 막 하여튼 96종의 여러 종파에 막 인도의 별의별 어떤 그 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제바가 나서서 용수의 제자로서 그때에 있던 모든 논쟁을 다 해결했다. 예. 다 깨고 아주 이제 이 중도, 이 공의 세계, 이런 논파를 다 했던 유명한 스님이 제바였거든요. 이 무엇이 제바종인가? 여하시 제바종인가? 운문선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교학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시 제바종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근데 뭐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답을 하면 선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은쟁반의 눈이 소복이 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멋있는 표현이요. 은쟁반의 눈이 소복이 사였습니다. 은한성설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또 이제 운문선사가 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여하시 취모금인가? 무엇이 취모금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산오지지 탱저월이로다. 산오나무 가지마다 다리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운문선사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삼전어라고 하는 거는 세번 이렇게 말이 전 뒤집어질 전 전자거든요. 한번 물었는데 또 다른 거 답하면 또 다른 거 묻고 또 다른 거 맞는 게 이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전환되는 거예요. 묻고 답하면 또 다른 거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삼전어잖아요. 세 번까지 이렇게 법문이 있었잖아요. 이걸 삼전어라 그래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그냥 나는 기일에 이 답을 이 법거량 답을 내한테 공양 올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운문선사가. 그런데 향곡선사께서도 진제선사께 내 추모제 날은 운문 삼전을 법으로 이 공양으로 올려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큰 스님 들고 계신 이게 지금 향곡 스님에게 전해받은 전법계를 지금 이렇게 들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문답을 다 대답을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요즘 진제 큰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운문 삼전어 법문 답을 하는 이에게 내가 법을 물려주겠다. 주장자를 물려주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법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저 한국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추모제는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우리 그 진제 큰 스님 그다음에 마지막 이그 노고추라 그래요. 아무리 말이죠 오래돼도 이 송곳은 말이죠 옷밖을 뚫고 나와요. 이걸 노고추라 그래요. 아주 노승 아주 그 원로이신데도 형형한 눈빛과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 화란종사 명한 납승 이제 명한 납자 이저 칼날 같은 법문 이것이 한국에 남아있고 아직까지 귀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 우리 한국 선은 살아있다. 한국에 선빵이 있는 한 한국 불교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이큰 스님들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큰 스님들이 있습니까? 향곡선사 그다음에 그 앞에 이그 우리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 벌써 24년 정도 되셨어요. 벌써 입적하신 지가. 그다음에 인국 스님도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반드시 오신다. 오늘 아까 보셨던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성철 선사, 이런 분들 다 이제 큰 스님들이 다 오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의 기라성과 같은 선승들이 다시 오고, 큰 스님들이 오시고, 한국 선원의 선빵문만 열려 있다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송광사 선원의 거울과 같은 그런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거철에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제가 볼 자들이 시민선언에서 정진을 하는 이 선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절 인연이 와도 우리 한국은 새롭게 이게 불교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사진이 제가 모셨던 10대 종정이 있었던 해암 큰 스님 지금 13대, 14대 종정을 역임하시고 지금 9순이 넘은 나이로도 아직까지 법문하시고 법거량하고 계시는 진제 큰 스님 두 분이
이 백양사에서 무차선 법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 글씨가 바로 소홍 큰 스님 글씨인데요. 소홍 스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큰 스님들의 이제 제가 선필, 서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소홍 스님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그때 세 분께서, 이 세 분께서 무차선 법회에 법주로서 법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앉으셔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두 분을 다 모셔봤고 두 분께 다 화두도 다 받았고 그랬던 인연이 있어서 큰 스님들을 그리워하고 큰 스님의 법들을 법이 좋아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한국 불교의 조계 중에 스님으로 아주 참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이 사진이 참 귀한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해인사인데요. 왼쪽부터 일타 큰 스님, 법정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해안 큰 스님. 이 네 분이 해인사에 계셨어요. 해인사는 암자마다 도인이 한 분씩 이렇게 계셨어요. 지조감에 계셨던 일타 스님, 백년암의 성철 스님, 그 다음에 원당암의 해암 스님, 법전 스님은 큰 절에 계시고, 이렇게. 그 전에 또 자운 스님은 또 홍제암에 계셨고, 뭐, 큰 스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게 참 이렇게 옛날에 계실 때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법전 큰 스님도 종정 스님 되셨을 때 저도 해인사에서 모시고 살았고 원당암에 항상 음력 이렇게 이 설날이 되시면 스님께서 산중 어른 스님들 다 돌아다니시면서 새벽에 인사하러 다니셨어요. 법전 큰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원당에 오셔가지고 미소굴에 또 우리 해암 스님께 인사드리러 오시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이렇게 시복해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나라에 큰 스님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교량이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이 이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한국의 타너스님 말씀대로 이제 10대, 20대, 이제 30대 뭐 엄청난 좋은 그런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감방입니다. 이게 소남의 나라 아닙니까? 감방. 이제 우리 감방이 타너스님 늘 이 말씀 하셨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전생에 훌륭했던 분들도 한국에 많이 태어나고 이제 앞으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테니까 이제 앞시대에 있었던 훌륭했던 도인, 아주 큰 스님들이, 안목자들이 재례인으로 돼서 한국에 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어요. 불례불거입니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늘 상주불멸입니다. 상주불멸. 항상 여기 계세요. 영원히.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법을 양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죽비삼터로 추모제 지내고 12월 31일 날 딱 마지막 날 되면서 딱 제를 지내고 큰 스님 입적에 백중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루를 먼저 입적 나중에 그 연기해서 입적하시고 그 다음에 딱 추모제 날 뭐 이렇게 제의식을 지내고 이러지 않고 딱 그 순간에 말이죠 운문삼전호 법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 법문 답을 척척 할 수 있느냐 내가 참선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비삼타로 그냥 추모제 지내고 끝내라 참 이런 법문들이 여러분 한국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의 근원이 한국 불교에 있고 한국 불교 정신의 핵심이 한국 선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학의 핵심은 결국 한국 선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 불교의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까 한국선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큰 스님들의 그런 일화나 공부하셨던 사상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국학 에세이는 한국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까?
3: 28년 전이라고요? 응?
0: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쁜 여자들! 조금!

0: 아, 이걸 어디에서 찾는담?
1: 뭘 찾는데?
0: 잔나비.
1: 잔나비? 어? 잔나비면 난데?
0: 나 진지하거든? 놀리지 마라.
1: 진짜 내가 잔나비라니까. 잔나비는 우리말로 원숭이라고.
0: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1: 그렇다니까. 잔나비가 원숭이고 원숭이가 잔나비라고.
0: 아, 그럼 이름이 두 개인 거네.
1: 맞아. 어,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름이 두 개인 사찰로 떠나자.
0: 이름이 두 개인 사찰?
1: 응, 은혜산은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일연스님, 진울대사 같은 한국 불교를 믿는 고승과 향고, 운봉, 성철스님 같은 선지식들을 배출한 사찰이지.
0: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은혜사로 수리 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 헌덕왕은 조카 애장왕을 죽이고 신라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죠.
2: 해철국사, 나 좀 살려주시오. 애장왕의 혼령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사찰을 세우시어 애장왕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십시오.
1: 그렇게 지어진 사찰이 해안평에 있던 해안사였는데 700년이 훨씬 지난 조선 인종 때 그만 화재로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해안사가 불타고 얼마 후 인종이 요절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 어머니, 어쩌면 선왕의 명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태실을 새로 지어 정비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왕의 태실을 정비하고 이참에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선왕의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1: 명종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종의 태가 담긴 태실을 증축하고 불탄 해안사를 태실 근처로 옮겨 새롭게 지었습니다.
4: 전하, 사찰을 새로이 증축했으니 사찰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보세요. 은혜사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꼭 은빛 바다 같으니까요.
1: 그렇게 해안사는 은혜사라는 새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지켜오게 되었답니다.
0: 은혜사.
1: 은빛 은, 바다 해. 은빛 바다라는 뜻이야.
0: 우와, 한자도 알고 똑똑한데?
1: 똑똑한 걸론 이 몽이를 아무도 못 따라가지.
0: 네네. 그런데 이 글씨 완전 멋지다, 그치?
1: 당연하지.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님 글씨인데.
0: 역시. 글씨에서 빛이 나더라니. 근데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를 쓰게 된 거야?
1: 궁금하냐?
0: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시지.
1: 추사 선생님이 말이야,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데 지조 스님이 은혜사로 추사 선생을 부르게 됐지.
3: 은혜사 전각에 편액을 달려고 하는데 추사 선생께서 글씨를 써주십시오.
5: 편액이라. 이 몸이 늙어 잠시 쉬려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글씨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써보겠습니다.
1: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추사 선생님의 글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광각 현판만은 함흥처사로 애를 태웠죠. 스님은 글씨를 재촉하기 위해 불상을 선물로 들고 추사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5: 이 불상은 무엇입니까?
3: 글씨를 빨리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5: 이제 부처님이 보고 계시니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저 벽장을 열어보시지요. 이건...
1: 벽장 안엔 수백 장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는데 모두 불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광 편액이 전각이랑 크기가 맞지 않자 지조스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3: 현판이 너무 길어 전각과 맞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6: 편액의 위아래를 잘라 크기를 맞추시죠.
3: 그래, 편액을 자르자.
1: 결국 전각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위아래를 자른 편액은 반쪽짜리 모양이 되고 말았고,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김정희는 크게 화를 내고는 편액을 떼어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5: 글씨를 훼손한 건 부처님에 대한 마음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태워버려야지요.
1: 결국 편액은 불타버렸고 지조 스님은 원래의 글씨를 불광각에 걸게 되었죠. 하지만 불광각은 사라지고 편액만 오래오래 추사 김정희의 불심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0: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7: 여기 있지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7: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7: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0: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7: 아니. 자, 가자.
0: 어디?
7: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7: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7: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1: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8: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1: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1: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0: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0: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미까지 들렸을까요?
0: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1: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1: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1: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1: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1: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0: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0: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 안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1: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네가 몽이를 그렇게 괴롭힌다지.
1: 아닌데요. 너 몽이지?
0: 딩동댕.
1: 그 붉은 치마는 뭐야?
0: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1: 어? 붉은 치마를?
0: 붉을 적, 치마 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층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층을 고쳐줄 단층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층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층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층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란 임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해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인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1: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1: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1: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1: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3: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5: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3: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5: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원록을 옮기거라.
0: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3: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4: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써 사고를 지킵시다.
0: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6: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0: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도량이 되었답니다.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재복과 인복 모두 없으며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선하면 재복과 인복을 모두 갖춘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용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평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대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인간은 애욕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6: 되는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오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 60주구만 5048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인무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대제양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가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마니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개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회사의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0: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0: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오.

0: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0: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이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한 선택이었다며 뜻을 되새겼습니다. 공원 문화유산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비는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다른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범어사와 수덕사에 담긴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0: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불교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영감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송포교 전법 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천년고찰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달예제가 봉행됐습니다. 불교계와 군, 유족들은 김 장군의 결단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켜낸 역사적 선택이었다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고 김영환 장군의 영전사진과 훈장이 후배 공군 장병들의 손에 들려 영단 위에 고이 모셔집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을 위해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고 김영환 장군은 천년고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폭격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는 고 김영환 장군 72주기 추모 대례제가 지난달 30일 해인사 고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2: AI를 기반으로 한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념에 따른 판단은 점차 사라지고 고 김영환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은 오늘 우리들에게 숭고한 가르침으로
1: 추모 달예제에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과 군종 특별고구장 법원 스님 진주 공군사령부 권영민 사령관, 김윤철 합천군수, 유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장군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김영환 장군의 결단을 담은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국가와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4: 그 위대한 결단 덕분에 천년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팔만 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민족의 각오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1: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김영환 장군이 지켜낸 장경판장과 팔만 대장경을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위한 역사적 결단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한 한 군인의 용기와 신념은 72년이 지난 오늘도 호국 정신과 문화유산 보존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팔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김영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1: 나라와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결단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자연 생태계와 경관 중심으로 묶여있던 자연공원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연공원의 공원 자원 개념에 문화 경관이 공식 포함되고 공원 문화유산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자연공원을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보전과 규제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법안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 치우쳐 전통 사찰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의 가치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공원 자원의 정의에 문화 경관을 명시해 공원 문화유산 지구 안에서 문화 경관 보전과 이용, 사찰 보전 관리를 위한 행위 허용 기준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7: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사찰과 사찰님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공원이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간적 기반이 넓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현장 사찰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0: 제도적 공간적 기반의 확대입니다. 불사 중심의 제한적 행위를 넘어 사찰 숲을 활용한 치유 휴식 공간, 사찰 보존 관리를 위한 공익적 시설 조성이 전향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초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정 기준도 본산은 300m에서 5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돼 사찰림을 활용한 수행과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찰림이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경관 보존과 복원, 사찰숲을 활용한 명상 치유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0: 사찰을 옥죄던 중복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진 셈입니다. 조계종은 8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사찰림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작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범어사와 수덕사는 우리 고유의 온돌 원리를 응용해 공기의 흐름과 열을 조절하는 독특한 작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두 사찰에 담긴 한국 전통 다비의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다비는 온돌 구조와 숯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승됐습니다. 범어사 지장암 뒤편에는 1974년 조성된 상설 다비장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다비장 안에 약 2톤의 숯을 깔고 그 위에 법구를 모신 뒤 새끼 타래와 솔가지로 덮어 연화단을 완성합니다. 앞쪽에 마련된 하나의 바람 구멍을 통해 불을 붙이면 공기의 흐름과 열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조절돼 약 12시간 동안 다비가 진행됩니다. 벼농사 문화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집과 숯, 솔가지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적인 생활 문화가 담긴 다비로 평가됩니다.
4: 범어사는 특이한게 돌담, 돌담하고 수다고 그리고 연기가 안 나죠.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나중에 석굴 할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뼈가 하얗고 그대로 참 이리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3: 덕숭총림 수덕사의 다비도 온돌 구조를 응용해 불길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고래 방식이 특징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판 고량 안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와 장작, 솔가지를 쌓아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특히 마른 솔가지와 젖은 솔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불길이 밖으로 치솟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공기 흐름과 주변 지형까지 고려한 구조 덕분에 수덕사 다비는 약 4시간 만에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덕사에서는 다비가 끝난 뒤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유골을 수습하고 쇄골에 수수밥과 섞어 숲에 뿌립니다. 육신을 자연에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생명에게 보시한다는 불교적 가르침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려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5: 지수 앞으로 가서 지수 앞으로 흩어지는 거지.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호흡은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날아가고 또 물은 물을 대로 가고 하나의 법신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주로 돌아가서 그런 거지 뭐.
3: 온돌의 원리를 활용해 불길의 흐름을 다스리고 주변에서 얻은 자연 재료로 연화단을 완성한 수덕사와 범어사의 다비. 지역의 생활 문화와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녹아든 두 사찰의 다비는 한국 승가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뮤즈를 구매하는 게 인기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불교회화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조명하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서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불교회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21세기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감로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곤장을 맞는 사람, 구슬하는 무속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서사를 품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회화는 신앙의 대상인 성보이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뮤지엄 굿즈 열풍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 디자이너 대상 불교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도상을 알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디테일 중에 내 눈을 잡아 끄는 것들을 찾아갈 때 조금 더 풀어낼 거리들이 많다. 불상뿐만이 아니라 공예뿐만이 아니라 불화도 좋은 입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정명희 학예사는 불교 회화를 이루는 시대적 배경과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문화상품의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고려 14세기 수월 관음도에는 관음보살이 수정 염주를 착용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실제 같은 시기 개성에서 출토된 수정 염주와 형태가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고려 불화에 정교하게 표현된 의복의 문양과 직물은 당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고려가 굉장한 이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특히 직물과 이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인데 굉장히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정학예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우리나라 전통문의 직물, 성보문화재연구원에 한국의 불화 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추천하며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길 기대했습니다. 힙한 굿즈를 넘어 불교 회화에 담긴 의미와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문화상품이 새로운 K-콘텐츠 경쟁력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방송포교 전법 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바쁜 삶 속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무상선언이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무상사 참선반 63기. 지난 4월 입재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참선 정진을 이어온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6월 30일 3개월간의 과정을 회향했습니다.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바른 좌선 자세와 호흡법, 가나선의 핵심인 화두 입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지도법사인 자홍 스님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현대사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쉬게 하는 참선 수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고자극 시대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좀 마음이 쉴 자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마음을 쉴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도 하고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보는 하나의 장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3: 참선반 회원들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졸음과 멍해지는 혼침을 극복하며 좌복 위에서 나를 깨우는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이 목고라는 화두에 집중하며 보낸 시간은 마침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5: 가만히 명상하면서 참선서 이 목고 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구나.
3: 63기 참선반이 회향하자마자 일찌감치 다음 기수도 동참을 신청하며 남다른 수행 열기를 보였습니다.
6: 저는 이제 이번 기수를 마치고 새 다음 기수도 접수를 해놨거든요. 이 공부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 정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타심과 보리심이 절로 행을 할 수 있게끔 현재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3: 3개월간의 정기 강좌와 실참은 막을 내렸지만 도반들의 참된 수행은 일상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홍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선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중요한 건 이제 앉은 자리에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중요한데 어떤 참선적인 삶, 그 다음에 명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승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명상적인 지혜, 선적인 지혜

0: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1: BTN 무상사는 이번 63기 회양에 이어 64기 참선반 모집을 시작하며 도심 속 대중포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최로 매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제공되는 사랑의 밥차가 지난달 30일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300인분의 점심을 대접하고 희망 나눔 성금 100만 원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고영호 수석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

0: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귀가 아프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내가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것

것이 아니라, 아, 내 업장을 소멸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구나. 지금이 내 업보를 깨끗하게 씻어낼 가장 중요한 때이구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이때가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이구나. 마음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들으면서 이 소나무를 통해 제 불심이 더 커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고는 합니다.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인천에 사는 금강장이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보리심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금강장으로 법명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2000년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튼 것처럼 하혈을 하였습니다. 어이구구구.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 타려는 순간 제 귓가에 모모병원 하고 실바람과 함께 가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병원으로 가주세요 했고 대원분들이 대형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려 해도 수술 불가 상태라며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판정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조차 못할 상황이었대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자기네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수술은 하지 않되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치료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녔던 절에서는 스님께서 저를 위해 철야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겨운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1시쯤 제 귓가에 목탁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듣자마자 몸을 일으켜 목탁 소리를 따라 병원 비상구를 통해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제 몸에는 링거 바늘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링거들 하나 없이 아주 가벼이 내려갔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비상구 문을 열어 작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 중앙 한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을 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배를 하고 뒷걸음질 쳐 법당을 나오니 남성 세 분이 복도를 걸어오는 겁니다. 병원 내 경호원 분들인 줄 알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 법당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맨 앞에 서 있는 분의 모습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까만 도포자락에 새카만 갓까지 쓰고 또 가슴에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누런 옛날 책을 품에 안고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로 저를 보고는 그대로 앞을 지나쳐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까만 도포자락에 새까만 갓을 쓰고 있었대요. 저승사자. 오, 무섭다. 오. 살아오면서 그런 눈 홀김은 처음 겪었습니다. 굉장히 매섭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새까맸습니다. 속으로는 놀랐지만 저도 병실로 돌아가야 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가려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분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그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위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향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상 옆 기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 얼굴을 탁탁탁 때리고 흔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아, 그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잠시 법당에 좀 다녀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 제게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여긴 어딘가요? 날짜는요? 하며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몸을 살펴봤을 때는 법당에 갈 때만 해도 없던 링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을 했지요. 제가 무언가 경험을 했다고요. 저는 강도 높은 치료 때문에 몸속에 있는 장이 다 타버렸고 시력은 떨어졌으며 잇몸은 다 물러져서 이가 자꾸 빠지고 얼굴빛은 새까맣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장이 타버린 관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습니다. 유동식을 먹어도 타버린 장이 움직이질 않아 다 토해내야 했으니 밥 먹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몸무게는 25, 27kg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엄청 고생하셨네요. 엄청 고생하셨네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가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건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게 가피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도에 의사가 이제 주변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환상 같은 생생한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그 법당 앞에서 새까만 저승사자를 마주쳤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이런 체험과 가피가 이런 어떤 힘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2000년도에 주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나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사,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분명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빌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모두 가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특히 괴로움에 빠져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빠진 모든 분들,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자비로운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분이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받은 가피가 많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와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독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제 장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구구. 이것뿐이 아닙니다. 손에는 임파선암이 또 방광암까지 제 몸에는 암만 세 가지가 있고 목과 허리에 디스크 또 고혈압과 아주 심한 골다공증 시력도 청각도 모두 좋지 않고 잇몸은 약해서 이가 빠지고 깨지는 현상에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관세음보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여러 통증들에 시달리며 힘겹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렁차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순간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 환희심이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니. 그때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듯 벌어지지 않았고 제 몸은 합장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뿌연 안개 속에 뵌 부처님께서 분명 제 눈에는 아기 부처님 모습으로 제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서 그냥 자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거라. 정수리에 손을 탁 얹고서 자거라. 그 순간 저는 네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한 숱한 밤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픈 이유로 처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새벽에 그런 저를 보고 엄마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 라고 물으렸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딸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대요. 딸이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합장하고 있을 때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이 저절로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받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렇게 단번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 처음 봤다며 놀랐답니다. 그게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치료 이후부터 수십 년을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밥 안 먹고 사냐고 너무 말랐다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도 듣기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상태라면 다른 분들은 아마 수발을 받으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견 후에 그때 아기 부처님처럼 생기신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정수리에 손을 얹고 자거라.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저는 친견 후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일어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제가 단잠에 빠졌던 날 이후로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픈 이유로 간만에 처음으로 단잠에 빠졌던 그날 이후로 처음 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버린 장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큰 고통이 따라서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를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밥맛이었구나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어우 제가 막 코끝이 지금 찡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스치는 바람 한 점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뜻이 있고 인연이 아닌 게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 부처님을 분명 직접 친견하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환희심이 힘이 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아무 뜻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엔 다 뜻이 있고 누구나 불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세상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순간도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 다 부처님의 가피 받아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보리심을 잃지 않고 환희심으로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며, 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 괴로움에 빠진 우리 중생들,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가득한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불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보살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중생의 업장이 두터워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보았든 못 보았든 상관없이 분명히 계시다.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꾸준히 꾸준히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몸이 아픈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고치기 어려운 큰 병일수록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랍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내가 지은 그 업보, 업장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무거운 업보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높이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요, 깊이는 저 바다보다도 깊을 것이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누가 닦아야 한다?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향해 염불하고 기도한 이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오니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발원합니다. 부처님,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언하면서 닦고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파올까요?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그 죄업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 이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더라. 다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나마 내가 닦아서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그 도리를 아는가?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도리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항상 염불하세요, 여러분.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래부를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간절한 그 염불의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다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했죠?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은 이렇게
미끄러지셨는데 넘어지셨는데

0: 넘어지면서 딱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하고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저절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급박한 순간에 저절로 튀어나온 게 관세음보살님, 시장보살님,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옴마니 반매음도 좋고 광명진원도 좋습니다. 천수경 심묘장구다라니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불자님들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늘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는 습관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셨대요. 그날도 뭐 밥을 좀 잘못 먹었는지 위가, 위 속이 좀 불편한데 아유 또 오늘도 위장이 또 속을 썩히나 보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염불하다. 그렇게 염불하다 비몽사몽, 비몽사몽에 깜빡 꿈을 꿨는데 막 토르라는 꿈을 꿨답니다. 웩, 웩, 웩 하고 막 토르라는 막 꿈을 꿨는데 시원하게 이제 토를 다 하고 나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너무 시원하게 토를 해가지고 꿈에서 토를 했는데 꿈에서 깼는데 위가 편안하더랍니다.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괴롭혔던 위장병이 저절로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 디스크가 생겼나 봐요.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낫지를 않더랍니다.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니 마니 뭐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니 막 그렇게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병원에서도 솔직히 얘기한답니다. 뭐 최후의 방법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사실 수술은 마지막이다. 사실 뭐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젊은 나이일수록 수술하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 비구니 스님이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디 멀리 작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염불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등받이 의자를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염불했대요. 부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가지고 목탁을 도저히 못 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애틋하게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목탁 치면서 기도해도 부디 부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도 이렇게 지독하게 허리가 아프다니 다 제가 지은 업보인 것 같습니다. 업장 소멸, 제 업보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긴 침을 꺼내가지고 그 비군이 있으면 허리에다가 침을 딱 놔줬대요. 얼마나 아프든지 앗 하고 잠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도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꿈에서 그 침을 맞고 나서 점점 허리 아픈 게 사라지더니 지금은 뛰어다닌대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허리병이 나은 비구니 스님의 카피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소나무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자기가 체험했다고 수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그 가피 이야기를 아직도 저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가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피 받은 수많은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꾸준히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하고 중심을 딱 세워서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야,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9: 그렇습니까?
10: 28년 전이라고요?
9: 응?
10: 28년 전이라고요?
8: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7: 예쁘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하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찰진신념 가수지 항아사수와 같은 나라에 그 항아사수와 만큼 많은 우리의 수 없는 마음 일찰나간에 900생멸이 있고 또 그 900생멸 속에 또 항아사수와 같은 그 수 없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셀 수 있다 하고 저 큰 바다에 그 많은 물을 다 마실 수가 있다고 하고 이 허공은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 그 허공을 시방세계의 그 허공을 얼마나 넓은가를 헤아릴 수가 있고 불고 있는 바람을 붙들어 맬 수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공덕은 말로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부모에게도 있고 국왕 대신에게도 있고 모든 친구에게도 있고 일가 친척에도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고 많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무량겁을 살아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 별, 바람, 공기, 물, 자연계의 은혜도 한량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이렇게 생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 부처님의 은혜야말로 허공과 조그마한 먼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착한 일도 하다가 악한 일도 하다가 그럭저럭 하다가 수 없는 업을 짓고 생사윤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미래 무량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사의 윤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끝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참나를 깨달아서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과 친하다가는 원수가 되고 원수가 다시 친해지고 죽이고 죽고 세월이 지나가며 겁을 거듭하면서 점점 그런 선연 악연의 쇠사슬 속에 엉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한 쇠사슬을 끊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님이요 모든 중생도 또한 부처님이요 여기에 무슨 영원한 원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은 업으로 보니까 업의 눈으로

보니까 왼수고 어분 눈으로 보니까 좋고 그런 것이지 진리의 눈,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 모두가 다 같은 부처님의 식구요, 구원속이요, 부처님의 세계에서 진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 그러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그렇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경축을 하는 것이며, 나월 8일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나와 같이 성불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모범을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 시각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며 사소한 이 끝으로 다투며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고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서 몸부림치고 흥망성쇠의 물결에 휩쓸려 흘려 떠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피차 이 사바세계는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얽혀있는 곳이고 선과 악이 얽혀있는 곳이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바세계가 불법을 안 믿는, 최상승법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사 고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불법을 믿는,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바세계는 가장 도를 닦는데, 발심하는데 무상을 깨닫기 좋고 그래서 도를 성취하기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 있고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이래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라고 1위로 참 살기 좋고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모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아주 호강을 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아직 못한 사이에 느닷없이 이렇게 참 파탄 지경에 왔다고 야단드립니다만은 사바세계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그렇지만은 개인적, 가정적도 그렇습니다. 잘 살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병고나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집안이 쑥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러고 말아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운을 만나서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탁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불운이 왔다고 해서 술 먹고 싸우고 심지어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그 문을, 그 집안 문을 닫아버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올바른 자기 자신을 가꾸지 못한 사람이며 마음가짐을 옳게 닦아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소에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수행을 한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정법을 믿고 참선함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 과연 얼마만큼 수행이 쌓여 있는가를 스스로 느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보살님은 용화사에서 참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뒤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나가려고 막 밀치고 나오면서 유리창을 때려 부시려고 막 두들겨도 안 열리고 서로서로 앞으로 나오려고 하니 앞사람을 봤다가 옆으로 제끼고 어린 사람을 발로 짓밟고 넘어지고 앞문은 차장이 딱 서서 버스 문은 밖으로 여는 게 아니라 안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앞으로 나오니까 차장이 차 문을 뒤로 등진 채 밀려가지고 열도 닿지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기사가 기사 옆에 있는 문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버스 문을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안으로 간신히 밀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밀어 붙이지 않았으면 서서히 나왔으면 편안해보다 나올 텐데 서로 나오려고 뒤에 있는 사람이 힘신 사람이 막 몰아붙인 통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 안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이 여자들도 가슴이 다 찢어서 다 가슴이 나오고 손에 들어온 것도 다 놔버리고 신발은 다 벗겨지고 해서 버스에서 뛰어내린 쪽쪽 걸어가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다 주저앉고 못하다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앞좌석에 앉은 여기서 참선하는 보살이 진정을 하라고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면서 차례차례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거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들어주고 맨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믿고 정진하는 그런 최상법을 믿는 불자라 하더라도 소박한 신심, 순박한 마음으로 초파일에 등도 정성스럽게 켜올리고 나볼파일에 절에 오셔서 법문도 듣고 또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팥죽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또 그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서 도반들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신심이 더욱 돈독해질 것은 물론이려니와 업장도 소멸할 것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도 성취될 것입니다. 재산이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도 자기가 번 것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설사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몇 억, 몇십억의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났거나 복이 있었거나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어떻게 해서 얻어진 재산이건 간에 그 재산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잠시 맡아갖고 있는 것뿐이고 그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자기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쓰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그런 학생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교회나 사찰에다가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일부는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 교육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정신력도 가정을 경영하는데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쓰고 공부하는데도 쓰고 하지만 진짜 그 정신력은 참나를 깨닫는 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깨닫는 데 그 아까운 정신을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살만큼 살다 버릴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영혼은 평소에 육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에 수행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 영혼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명예, 권리, 재산, 인정에 얽혀서 그 속에서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진짜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의 노업에 따라서 지옥아임은 축생이요 아귀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천상에 가봤자 천상 낙받느라고 또 돈은 못 닦게 되는 것이고 기왕 천상에 갈 바에는 도솔천대옥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도환생해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다시 도를 닦아서 견성성불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